결단위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DNA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소식과 신청곡들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선물도 소개해드릴게요. 10월 6일부터 15일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주주분들께는 영화제 기간 중에 관람하실 수 있는 일반 상영작 예매권을 1인 2매로 총 5분께 드립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12시엔 주연영 홈페이지에 문화 선물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4780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울 마을버스 기사의 와이프입니다. 저희는 연애 6년, 결혼 3년 차 부부인데요. 남편도 저도 일할 때 항상 12시엔 주연영을 듣고 있어요. 아마 지금도 듣고 있을 남편에게 오늘도 안전운전하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민철이 오빠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렇게 든든한 와이프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민철이 오빠가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꼭 안전운전하세요. 우리 주주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우리 5775님께서는 주디, 매일 주디라디오 들으며 일하고 있어요. 통영에서 반려견 간식 만드는 회사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사연을 보내보긴 하는데 뽑히기는 어렵네요. 그래도 늘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4390님께서 지금 아이 데리고 발달센터 가는 길이에요. 오늘도 수업 잘 마치고 오라고 응원해주세요. 위너의 아일랜드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4390님의 아이가 또 오늘 발달센터에서 또 공부도 교육도 열심히 받고 우리 주주님도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아일랜드죠. 위너가 부른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위너라고 할 뻔했네.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 와서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위너의 아일랜드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주주님들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160님께서 주디 오늘 갑상선 정기검사 받는 날인데요. 아주 괜찮다는 말을 듣고 나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쌀국수 혼밥하고 집 가는 길에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도 검사 받기 전에 조금 걱정하셨을 텐데 마음 가볍게 아주 룰루랄라 나오셨을 것 같네요. 또 우리 1254님도 어우 졸려. 사무실에서 주디 목소리 들으면서 근무 중이에요. 점심 먹고 믹스커피까지 먹었는데도 눈이 감겨요. 어쩌죠? 아무리 부릅떠도 소용없네요. 주디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잠 좀 깨려면 이럴 때 사실은 잠깐 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 낮잠 자는 게 최고긴 한데 또 약간 낮잠 자기에는 또 그런 상황이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시원한 커피 한 잔 저희가 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또 한 잔 들이키시고 꼭 조금이라도 잠 깨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0068님도 안녕하세요 주디. 해남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가게는 TV 대신 라디오를 틀어놓고 있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콩나물을 다듬으며 주디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뭔가 이렇게 TV 대신에 라디오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 손님들도 그렇고 우리 주주님들도 이거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다들 어떤 마음으로 그것도 들으실까 이런 것도 참 궁금해요. 또 우리 4448님도 주디 저는 대학생인데요. 2학기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교수님께서도 강의하시면서 이런 거는 대학원에서나 나오는 내용들이래요. 아니 그러면은 박사학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학원에서 배울 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시냐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2학기 수업이 이렇게 또 짜져 있는 이유는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겠죠? 저는 학교 다닐 때 잘 못했지만 우리 4448님은 꼭 끝까지 잘 해내시고 또 괜찮은 점수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김소연님도 오늘 처음 듣고 있다고 코너랑 애칭까지 지금 천천히 파악 중입니다. 현영님 목소리 예뻐요. 자주 들으러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천천히 스며들어주세요. 소연님. 또 우리 4779님께서도 저 원두 그라인더 선물 받았어요. 제가 믹서기로 원두를 갈아서 드립커피를 내려 마신다고 했더니 친한 회사 선배 언니가 깜짝 선물을 해주신 거 있죠. 이제 저도 그라인더로 원두 가는 여자가 됐습니다. 하정 언니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또 친한 선배 언니의 이 성함이 또 우리 화정 선배님이시네요. 원래도 우리 화정 선배님도 이렇게 잘 주변에 아끼고 소중한 분들에게 잘 베푸시고 마음도 써주시고 이런 분 아니신가요? 그렇죠. 참 이런 선배 언니가 있다는 게 너무나도 우리 부럽습니다. 4779님. 또 우리 김미정님께서는 오전에 건강검진하고 지금 집에서 아이스커피 한 잔 타서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네요. 정말. 라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쵸? 자, 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7: 경민대학교.
8: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7: 경민대학교.
6: 취업에 강한 대학.
7: 경민대학교.
8: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Walk it,
9: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1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3: 케어 원해요?
14: 케어 원해요.
1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4: 케어 원해요.
1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4: 케어 원해요.
1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6: 고수익에 원금 보장?
1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7: 난 고등학생 탐정 남도인.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를 틀었다가 검은 옷을 입은 수상한 DJ의 방송 현장을 목격했다. 너무 재밌어서 정신이 팔린 나머지 나도 모르게 문자를 보내고 말았다. 그 DJ는 나의 문자를 읽어줬고 정신을 차려보니
18: 난 푸짐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 내가 받게 된 선물 리스트 지금부터 소개해보겠다. 아늑한 호텔 친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잠옷 맛집 파이픈에서 남녀 공용 반팔 잠옷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배터리

0: 스타일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차류 전문 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주디와 주주는 언제나 하나. 선물은 이 안에 있어.
1: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0: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럼 저는 끝곡으로 곽진원과 김필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

0: 는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 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프리미엄 선팅.
6: 어버브 선팅.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야, 금요일 컬투쇼. 야, 이 방청객들의 사기를 보세요.
1: 아, 좋습니다.
0: 사기가 진작돼 있습니다.
1: 예, 예.
0: 사기 진작의 진짜 표상이죠. 우리 예. 방청객들의 이 텐션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1: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매일 프라이데이 겨 정민의 유산균 균디의 파트너는 바로 너잖아요.
1: 컬투쇼 금요일의 남자 위너 강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와, 이 사기 좀 봐.
1: 이 사기. 사기 너무 좋다. 아, 사기가 와, 너무 좋아요.
0: 여러분들의 이

0: 이런 그 에너지 때문에 제가 20년을 넘게 그냥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1: 아, 진짜 볼만합니다.
0: 예. 서로의 사기가 장난 아닌 거죠.
1: 그러니까요.
0: 와,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요즘 물가 생각하면 와 진짜 이 가격 싶은 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궁궐 관람료 모르시죠 여러분들? 궁궐 관람료. 물론 뭐죠? 근처에서 한복을 입고 가면 공짜거든요.
1: 네.
0: 예.
1: 네,
0: 근데 경복궁, 창덕궁은 성인 기준 2,000원이야, 2,000원.
1: 와.
0: 2,000원. 어, 창경궁, 덕수궁은 1,000원이야, 1,000원.
1: 아, 아니, 1,000원이면 과자나 가격.
0: 예, 네, 너무 싸죠.
1: 과자는 사기도 어렵죠, 요즘에는.
0: 예, 네, 그렇지, 네. 그렇지. 과자 같은 것도 어렵지. 하드가 하나에 1,000원이야, 요새.
1: 아니, 뭐.
0: 하드, 아이스크림.
1: 하드 지금 하드란 말 안 여기. 하드라는 말 잘 안
0: 그래,
1: 써.
0: 이거
1: 그냥 뭐 아이스크림.
0: 그 아이스크림 통틀어서 아이스크림이라 그래요?
1: 아니 그쵸. 예.
0: 그 빠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1: 들어본 거 같아.
0: 나 우리는 하드지 무조건 하드. 하드지 하드. 하드 아니면 쭈쭈바지 뭐.
1: 어 맞아요 맞아요. 하드 아니면 쭈쭈바인데. 아, 저도 아직 그렇습니다만. 아니 근데 이 천 원 내고 궁궐을 관람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저렴하긴 한 거죠.
0: 그지.
1: 아니 실제로 궁궐 관람료는요 2005년 이후에 20년 넘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0: 아.
1: 아니 이 문화유산을.
0: 네? 야, 근데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 서울에 사는 사람들도 그 궁궐에 안 가본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 덕수궁, 뭐 창덕궁 특히 창덕궁 안 가본 사람 많아요. 경복궁 이런 데 가봤죠.
1: 저도 안 가봤습니다.
0: 창덕궁 안에는 야 거기에 규장각이 있고요.
1: 야.
0: 규장각이 있고 제가 가봐서 알죠.
1: 예.
0: 거기 가면 그 안에 그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는 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1: 어어.
0: 예, 왕이 쉬던 곳. 창경궁이라는 게 쭉 뒤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면 진짜 거기서 이제 뭐 사극도 많이 찍었지만 그거 아마 99칸짜리 옛날 그 집이 아직도 있고
1: 우와.
0: 진짜 이 예, 정원이 돌아다닐 맛이 있습니다. 한복 한번 입고 돌아다니면 진짜 재밌어요.
1: 꼭 한번 가보세요.
0: 한번 꼭 그 예. 궁궐 한번. 최근에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궁궐 관람료가 햄버거 빅땡 그거 한 개 값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유럽의 문화유산에 비하면 너무 싸죠. 너무 싸죠 사실.
1: 아, 진짜 싸다.
0: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 성수기에 약 54,000원이래요. 들어가면 진짜 좋거든. 아니, 우리 창덕궁 뭐 경복궁 다 좋은데.
1: 아니 근데 우리
0: 너무 싸다.
1: 2,000원 1,000원이야?
0: 너무 싸.
1: 어머.
0: 어 진짜.
1: 아 그래서요. 결국 내년부터는 궁궐이랑 조선왕릉 관람료를 올리기로 했는데 아직 얼마로 정해질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0: 아, 이건 누가 정하는 건가?
1: 햄버거 빅땡보다 싸게 조선 시대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가격 오르기 전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죠.
0: 좋습니다. 자. 매일매일 정말 재밌는 방송. 저희는 무료.
1: 우리는 무료예요.
0: 아, 문자 참여는 50원, 100원, 150원.
1: 예, 그건 뜨는데 뭐 그 정도는 내세요.
0: 예, 예. 예. 무료 방송 컬투쇼 첫 곡 나갑니다.
1: 네, 오늘의 첫 곡은요. 마이클 부블레 Everything.
0: 아,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 모든 거
0: 가사입니다. Everything.
1: 모든 거.
0: 발음 중에 TH 발음 Everything.
1: Thing.
0: Thing.
1: Thing.

0: 마이클 부블레의 노래입니다.
1: 네, 그 우리 균디가 좋아하는 3대 예. 가수 중에
0: 3대 가수 중에 한 분
1: 한 분이시죠.
0: 아,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첫 번째로 좋아했던 가수가 이제 해리 커닉 주니어.
1: 아, 해리 커닉
0: 재즈. 뉴 올리언즈 태생이죠.
1: 어, 뉴 올리언즈.
0: 예, 예, 예. 재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다가 이제 로비 윌리엄스를 좋아했어요.
1: 아, 로비 윌리엄스.
0: 로비 윌리엄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된 게 가수 이승철 형이 이승철 형이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야, 너 이 뮤직비디오 한번 봐봐라. 콘서트 실황을 보여준 거예요. 로비 윌리엄스. 그게 로비 윌리엄스.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와, 거기서 너무 반해버렸죠.
1: 와, 막 이승철 선배님 막 불러서 뮤직비디오도 보여주시고
0: 콘서트 실황을 보여주는데 거기 마지막에 마이웨이를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 곡으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와이셔츠 흰 와이셔츠 하나 탁 팔 걷어붙이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야 나도 꼭 무대에서 저 노래를 해보고 싶다.
1: 야.
0: 그리고 김태규 씨에서 그걸 했잖아요.
1: 와.
0: 와 제가 했잖아요. 마지막,
1: 감동적이다.
0: 마지막 앵콜송.
1: 감동적이다.
0: 야. 너무 물론 그 사람보다 멋있진 않았지만 저도 괜찮았던
1: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회식 마지막 곡으로도
0: 아, 불렀어.
1: 라이브를 마이웨이를 해주셔가지고
0: 아, 여기 20주년 예. 기념 생방송에서도 예, 예, 불렀었어요. 예. 그랜드 피아노 옆에 앉아.
1: 아 근데 그것도 감동적이었습니다.
0: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ce this final curtain.
1: 아 저희 마이클 부블레 얘기는 안 해주시나요?
0: 오 가수 다음에 이제 네, 마이클 부블레를 네.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홈이란 노래.
1: 아
0: 홈을 너무 최고죠, 좋아합니다.
1: 최고죠.
0: 아 너무 좋아합니다. 아. 마이클 부블레. 그렇게 아. 3대 가수.
1: 예, 3대 가수.
0: 팝 가수.
1: 아, 예, 이렇게.
0: 제일 좋아하는 3대 가수 팝.
1: 팝 가수. 가수. 저는 많은데 되게 많은데.
0: 많은데.
1: 그래도 저스틴 비버를 꼽지 않을 수가 없어요.
0: 아, 우리 비버. 네. 야, 비버가 어떻게 노래 그렇게 잘해요, 그지?
1: 크게 영향을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0: 저스틴 비버.
1: 저스틴 비버가 있고 그 이외에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0: 왜요? 지금 하지.
1: 아니 뭐 여러 명 있는데 그 누굴 말해야 될지 머리에 확 떠오르지가 않네요.
0: 그치, 우리 깡디한테 영향을 준 사람 한국 가수는?
1: 한국 가수는 뭐 사실 강산의 선배님 있고 윤도현 선배님, 이적 선배님.
0: 약간 아이돌 쪽은 아이돌인데 아이돌 쪽이 아니고 그러네요. 이제 솔로 우리 가수들이네.
1: 예,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흘러서 이렇게 아이돌이 됐지만 예, 보통 그런 음악으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0: 야,
1: 예.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1: 다 그렇죠, 그렇죠. 예.
0: 자, 1부는 선곡 대결쇼 깡대균 사연을 소개한 후에 균디와 깡디가 이 사연에 어울리는 이 노래를 선곡을 하게 되고 방청객 중에 한 분이 그 두 곡 중에 한 곡을 선택하면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곧단 코너가 되겠습니다.
1: 네, 제가 요즘 한숨이 나오는 코너입니다.
0: 예, 예
1: 요즘 제가
0: 기억도 안 나죠? 언제 네 노래를 들었는지.
1: 아, 한참 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지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한숨이 좀 나오는데 자, 2부에는요.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K-POP 가사 중에서 물고 뜯을 만한 부분을 딱 찾아서 그걸 모티브 삼아서 법률 상식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서 개그 욕심이 왜 변호사 중에 이렇게 개그 욕심이 제일 많은지 모르겠는데
0: 개그맨 시험을 봤었는데 떨어졌어요. 네.

0: 그래서 변호사 그냥 아유 공부를 할까 그래서 변호사가 됐어요.
1: 개그맨 시험에 떨어지고 변호사가 되신 분이라서 개그 욕심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변호사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오실 거고요.
0: 자, 3, 4부는요. 망해본사연 4989 망구구 남호연 이재율을 만나는데 오늘 이재율이 하루가 빠지니까 누가 나옵니까? 아. 그때는 꼭 이분이 차고 들어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지니지니 개그맨 김승진이가 옵니다. 예. 재밌어 지니디.
1: 우리 지니지니 형 재밌어.
0: 지니지니 재밌어. 자, 다 같이 외쳐볼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보낼 번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러 오신 거예요. 외쳐러 오신 거니까. 자, 주먹 딱 주먹 딱 주먹.
1: 주먹 딱 주먹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샵의 1077! 긴 문자! 합차 3! 코릴라는?
0: 나이스!
1: 좋아요.
0: 자, 광고 듣고 선곡 대결 시 깡대균으로 돌아옵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6: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0: 건강기능식품.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1: 아무도 말리지 않겠지만 우리는 치열할 것입니다.
0: 김태균, 강승윤 두 DJ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1: 선곡 대결 쇼!
0: 강대 큐! 대결 쇼인데 너무 일방적이었고 요새 이거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1: 대결이라고 할 수가 없죠.
0: 오늘은 오늘 깡디가 꼭 대결해서 이기길 바랍니다. 근데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선택을 하세요.

0: 네네 그럼요 그럼요.
1: 어느 편에 딱 서지를 않으세요. 네. 아 본인 생각에 그 사연에 이 곡이 어울리겠다고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자 오늘은 과연 어떤 노래 어떤 DJ의 선곡을 들을 수 있을까요?
0: 아 그러니까 자 이 중요한 선택 선택은 누가 하느냐 오늘 방청 오신 쇼라는 중에서 한 분이 해주실 건데요. 듣고 있는 쇼라는들도 물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누구의 노래가 선택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맞히신 분들 중 10분을 뽑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저희가 쏩니다.
1: 아이스.
0: 샵에 1077. 샵에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음악 줘버려라 방송놈들아.
0: 익명님이 보내주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자분의 사연이시고요.
2: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22년 차 직장인이기도 한데요. 결근 없고 지각 없이 성실하게 잘 와. 다니고 있죠. 그리고 4년 전 늦은 결혼을 해서 신랑하고도 알콩달콩 잘 지내고 있는데요. 요즘 제 고민이 캔맥주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4년 전 결혼할 때 미니 술장고도 하나 장만해서 소파 바로 옆에 두고
1: 내 로망인데 이거 완전 내 로망인데 이거 와이프가 못하게 하고 나더니
0: 그렇죠.
2: 언제든지 편하게 꺼내 마실 수 있도록 해놨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술장고를 열게 됩니다.
1: 그러니까 그 캔 딸 때 그 소리 너무 그치. 좋잖아요. 파스카, 파스카.
0: 땡기는데?
2: 참새가 방앗간에 못 지나가는 것처럼 저녁을 먹으면서 자꾸 캔맥주를 까먹게 되는데
1: 아하.
2: 두 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녁 식사하면서 캔맥주를 안 찾을 수 있는 노래
1: 이게 뭐야?
2: 없을까요?
1: 이게 뭐야? 이딴 노래가 뭐야?
2: 건강 생각해서 날이면 날마다 캔맥주 좀 그만 먹고 싶어요. 저를 뜯어 말릴 수 있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1: 야, 이게 뭐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는데 캔맥주를
0: 안 마실 수
1: 노래. 있게 만드는 노래가 뭐야?
0: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딴 노래가 있어?
0: 이제 별의 별거를 추천을 다 해달라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선곡을 맥주를 안 마시게 해줄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되지?
1: 아니에요. 이건 본인이 자제를 해야지 이걸 우리한테 뭐라고 하면
0: 자제 쪽으로 자제적으로
1: 자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냥 오해요. 그냥 마셔라 즐겨라.
0: 아 마셔라.
1: 예. 저는 고래사냥을 골라봤습니다.
0: 아~
1: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이는 거 하나
0: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
1: 예. 아니, 이왕이면 즐겨 왜냐면
0: 즐겨? 즐겨
1: 맛있게 차라리... 먹으면 0칼로리라는 이상한 얘기도 있잖아요.
0: 예. 아 저는 굉장히 신봉하긴 하는데 그 말을 근데
1: 이왕이면 즐겁게 마셔라. 나는.
0: 즐겁게 마셔라.
1: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0: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1: 이래요.
0: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아주 친한 친구가 옆에 있다는 게 이미 괜찮은 인생 아닌가?
1: 맥주라는 친구.
0: 네, 괜찮은 인생 아닌가? 왜냐면 사실 그 뭐 퇴근하고라던가 아니면 오늘 너무 고됐는데 딱 그 맥주 한 캔이
1: 빌드업이 좀 장황하다.
0: 지금 제가 전혀 이게 맞지 않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빌드업을 좀 하는데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브라보
0: 나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건배를 하고 즐기셔라.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배님들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1: 이 노래도 좋다. 그렇지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1: 인생을 잘 떠나자 맥주여행.
0: 아 어필 그만하시고요. 아, 자 어떤 곡을 오늘 왕곡으로 들을 수 있을지 오늘은 오늘 오신 컬트쇼 쇼단원 중에서요 술 좀 마신다 하는 술꾼 쇼단원에게 한번 좀 마이크를 드려볼까 하는데
1: 이거 저분이시군요.
3: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잠깐 하겠습니다.
3: 네.
0: 소개를 잠깐 해주세요.
1: 본인 소개를 좀 간단하게.
3: 예. 저는 경주서
1: 왔어요.
0: 경주서 왔어요.
3: 김서현입니다.
1: 김서현 씨. 네. 야 경주 너무 좋죠 요즘에. 네. 날씨도 좋고 고즈넉한 경주 특유의 그 풍경들이 아주
3: 네.
1: 저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죠 지금.
3: 맞아요.
1: 야. 어제 저녁에 맥주 드셨어요?
3: 소주 먹었어요.
1: 나이스.
0: 근데 주로 수로 이렇게 지읒 발음을 이렇게 소즈
1: 경수

0: 소주.
1: 경수 소주 이렇게.
2: 맞아요.
1: 약간 Z 발음이 섞인.
2: 저 법주 옆에 살아서.
0: 법주.
2: 어, 술 냄새를 그냥 맡고 살아요.
0: 경주 법주.
2: 네. 와.
0: 야, 경주 법주 그 술도 맛있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0: 그 사께 그 그죠. 그 본인한테의 그 한 잔 마시는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2: 네, 그 시간은 행복해.
1: 브라보.
0: 술 마시고 노래하고 숨을 터봐도.
1: 아, 브라보입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3: 고래.
2: 네.
1: 저 강디의 선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이고요.
3: 고래.
1: 준디는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골랐는데요.
2: 네.
1: 자, 경주에서 오신 판정단의 선택은요?
2: 죄송합니다.
1: 예, 네, 괜찮아요.
2: 태균님의 고래사냥. 네.
1: 죄송합니다를 뭐 제 눈을 보고 말씀하셔서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균디가 선곡한 송창식의 고래사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3: 자, 다 같이 불러봅시다.
1: 곡을 선택한 쇼라는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받으실 10분은 선곡표에서 본인 이름을 확인하세요. 송창식 고래사냥.

0: 야, 우리
1: 고래 사냥
0: 창식이 형의 창식이 형의 고래 사냥 듣고 왔습니다.
1: 아, 고래 사냥.
0: 좋네요.
1: 아, 대단합니다. 예, 제가 이제 고래를 잡았던 게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겨울방학 때였습니다.
0: 배를 타고 나가서 잡으셨나요? 예,
1: 어머니가 고래 잡으러 가자면서 돈가스를 사준다 그러길래.
0: 아, 그랬군요. 어.
1: 근데 고래를 잡고 나서 돈가스는 먹지 못했습니다.
0: 아, 왜죠, 왜죠, 왜죠?
1: 아파서요.
0: 아, 그랬군요. 어, 예. 예, 아주 뭐 좋았습니다, 분위기.
1: 예, 고래 송창식의 고래 사냥이었고요.
0: 예. 아, 뭐 우리 문자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5278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조카가 대학교 1학년인데 면허증 땄어요. 그것도 단 한 번에.
1: 와우.
0: 저희 집이 다들 운전면허 딸 때 기본 5수는 했거든요. 그래서 더 기특합니다. 주말에 조카가 운전하는 차 타고 근교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오.
1: 네. 기본 5수. 한 번에 땄죠, 면허.
0: 아니요.
1: 에? 어, 면접 아니 면접 면접은 없지. 참 저기 저 필기에 떨어졌어요?
0: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
1: 주행?
0: 주행에서 도로 아, 주행에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일종으로 따다 보니까 아, 클러치를 잘못 밟아가지고 시동이 한번 꺼져가지고. 네.
1: 일종은 저 트럭으로 보잖아요.
0: 예, 트럭으로.
1: 어.
0: 그때 한번 이제 탈락했다가 한번 더 봤습니다.
1: 아, 저도 네. 저는 한 번에 다 붙었어요. 예. 네. 운전은 뭐 잘하는데 필기도 뭐 한번 문제집도 안 들여다보고 그냥 봤거든요.
0: 그건 저도 예. 예. 딱히 공부하지 않고 그냥 가서 예. 봤는데
1: 근데 턱걸이로 2점, 2점 차
0: 원래 공부 안 하고 하면 딱 턱걸이로
1: 2점 차로 맞아요, 2점 맞아요. 차로 아. 근데 운전을 안 해요 저는 뭐 운전을 안 좋아,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0: 저는 운전을 좋아합니다
1: 어, 그래. 예. 어,
0: 자주 몰고 다니는데
1: 그래? 니 차 한번 타보자
0: 어,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1: 네. 예.

0: Best driver.
1: Yeah. 난 베스트 손님. Yeah.
0: Oh, yes. Good.
1: 자, 오늘 2부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예, 개그맨을 꿈꿨지만 변호사가 된 신유진 예. 변호사님과 함께 만나볼 거고요.
2: 네.
1: 노래 하나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2: Our Birthday의 Squeezy 듣고 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파 자비니
1: 스파.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출린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
2: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서경수입니다.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문득 슬럼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노력, 그리고 연습, 그것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슬럼프가 왔다고 주저앉기보다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많은 걸 습득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쌓아가 보니 한뼘 성장한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늘 하던 일인데 문득 낯설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포기하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며 차근차근 다시 시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만의 답을 찾게 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서경수였습니다.
3: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쇼.
1: 교양 좀 차려요.
2: 교양? 너 교양 있어? 그게 네 교양이야 이게 좀.

0: 노래 가사 몇 줄의 화두를 꺼내서 신나게 떠들어 보면서 깨알 같은 법률 상식까지 챙겨보는 꽃단 시간이 되겠습니다.
1: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0: 자, 언젠가는 쓸데 있어지는 지식, 지혜, 상식 다 줄 교양. 자, 뭘 줄 수 있는 게 이 돈에 뿌린 방송놈들이 뭐라도 주겠다는 일념에 만들어버린 코너.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우리 깡디가 변호사님을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분에게 소송을 맡기면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안녕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인사하는 목청이 좋은 큰 이모 같은 변호사님입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변호사예요.
2: 안녕하세요.
0: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텐션이 좋은. 예. 그렇지만 MBTI가 극 I. 예, 생활 밀착형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이 인기가 많아지고
1: 있어요. 요즘에 정경봉. 예.
2: 믿을 수가 없는데.
0: 문자가 와 있어요.
2: 네.
1: 민경태님이요. 저는 방청 가면 신유진 변호사님을 꼭 보고 싶네요.
2: 인사를 드려요.
0: 아니, 민경태 씨는 안 오셨는데 여기.
1: 아, 그러니까.
2: 아. 꼭 오시라고.
0: 꼭 오시라고. 와.
1: 그리고 2579 님이 또 신유진 변호사님 컬트쇼에서 듣고 완전 팬이 됐는데 주식에 크게 물리셨다는 소문에 이젠 아예 가족 같아요.
0: 아, 이제 공감대가 또
1: 방송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구나 싶어서요.
0: 동변상련이죠.
2: 아, 제가 코스피 8000 후반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0: 지금 7000선을 간다간다.
2: 그렇죠.
0: 아, 밑에서 자꾸 치려고 치려고 하는데.
2: 그럼요.
0: 아직 7000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2: 올라갑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올렸다니요. 네네, 묻어둔 겁니다. 장기 투자.
1: 그럼요, 그럼요.
0: 네. 장기 투자.
1: 장기 투자를 해야죠. 예.
0: 몸 안에 있는 장기까지 다. 예. 다 끌어서 영끌.
1: 그래서 장투자네요.
2: 맞아요. 장기투자. 정말 어렵습니다.
0: 남편은 알고 있나요, 그걸?
2: 남편에게 부탁을 했어요.
0: 부부관계가 아주 그냥 되게 의리로 가득 차 있겠어요.
2: 그럼요.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8천 후반대 들어갔는데 병까지 네. 찍지 않았습니까?
1: 그럼요.
2: 잠깐의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0: 너무 행복했고.
1: 아, 도파민이 그냥 예예.
2: 야, 내 덕분에 불장 맛을 네가 보는구나.
0: 남편이
2: 남편이 아, 우리 와이프 최고라고 막.
0: 그리고 5천 선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예. 그때 어떻게 됐어요, 집안 분위기가?
2: 말을 안 했어요. 대화가 없어.
1: 그때 집에서 발소리를 안 내셨다는 게.
2: 대화가 없어요. 네네.
0: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오늘 떠들어볼 가사를 한번 어떤 노래인지 한번 음악 줘버려.

노래는요 디셈버의 안녕인데요 내 귓가에 들려오는 저 노랫소리가 다 그대로다 라는 가사에서 이번 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한번 떠들어 볼지 다 즐겨야 문제 나갑니다 자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이웃집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 소리를 법적

0: 법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
1: 아하.
0: 자, 1번.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에 관련된 활동이기 때문에 방음 부스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연주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2번.

0: 자리표, 낮은음 자리표를 닮은 선물 골뱅이 통조림 한 캔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1: 달랑 한 캔이 갑니다.
0: 한 차꿀로, 박스가 차꿀로, 아니고요. 예, 차꿀로 한 캔이 갑니다. 예. 한 캔이
2: 실제로 층간소음 문제 많잖아요.
3: 많죠.
2: 저도 지난번 집에 살 때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위층에서 우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남편이
3: 퇴근할 때만 우다다다 들어.
2: 제 남편이 들어왔을 때만 그 소리가 우다다다다다 나면서 시간 정도는 나는 거예요.
3: 밑에 집 남편 들어왔다. 야 다다다다 뛰는 거야. 일부러 뛰는 것처럼.
2: 막 그런 정도로 신기하게도 퇴근 시간을 맞추더라고요.
3: 신기하다.
2: 아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너무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어지니까 힘드니까 남편이 이제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관리사무소에서도
3: 아니, 이제 퇴근을 늦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또 그때 다다다다요?
2: 대충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사무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위층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이게 교정이 안 돼서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이제 조심스럽게 남편이 가면 혹시라도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커질까봐 조심스럽게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좀 들고 갔어요.
1: 딱 들어갔죠. 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밑에 층에 사는 변호사인데요.
0: 변호사인데요. 변호사. 변호사.
2: 그런데 그러면서 그냥 좀 무심결에 뭐 받으시면서 뭐 앞으로 뭐 그런 일 있으면 주의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교정은 안 됐거든요.
0: 안 되죠. 안 되죠.
2: 근데 어느 날
0: 남편이
2: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0: 2층
2: 사람 을 만난 거예요.
3: 어떻게 알아? 2층 사람인지?
2: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 우리
3: 얼굴을 아는 거야. 얼굴을
2: 지금 아는데 근데 너무 놀랍게도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이 사람을 또 만날 줄이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래? 그 사람도 이제 우리 집이 궁금했는지 우리 이제 뭐 요금 고지서 같은 거 보면은 남편 이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름을 확인해서 회사 사내 메신저로 김땡땡 책임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3: 진짜?
2: 같은 회사 사람이었어.
3: 그러고 어떻게 됐어요?
2: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같았던 거예요.
0: 퇴근 시간이 같으니까 거기에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애가 아빠 보겠다고 막 툭툭툭 뛰어나오니까 이제 층간소음이 생기는 거지.
2: 퇴근 시간이.
3: 누가 위야?
2: 저 남편이 위였어요.
3: 나이스.
0: 됐어. 깔끔하게. 해결됐어. 예, 해결됐어.
3: 집은 밑에 살지만 계급은 위였다. 직급은 위였어요.
2: 이제 깔끔하게 정말 생각 못했는데 주의하겠다고.
3: 주의하겠다고.
2: 그렇게 해결된
3: 적. 그 다다다는 애였네요. 애. 네. 애 아니면 와이프.
2: 애기가 쌍둥이를 키우고.
3: 아이구야.
0: 그러니까.
2: 집에 보면 유치원 이제 그 유모차가 있는데 쌍둥이용 유모차.
3: 애들이 막 다다다다다. 네.
0: 그러니까 아빠 왔다고 얼마나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2: 아빠가 또 퇴근하지만 놀아주는 거예요.
0: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 층간소음. 귀여운 소리네요, 사실은.
2: 맞아요. 어쩐지 퇴근 시간마다 그 비밀을 풀었죠.
3: 이야, 진짜 재밌는 얘기네요.
2: 그쵸?
3: 얘기. 예, 진짜. 와. 아니 근데 그 우리 피아노 소리는 얘기하는데 그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서 어린이들이 피아노 배울 때 그 엘리제를 위하여를 근데 늘 같은 부분을 같은 시간에 계속 쳐 그 부분을.
0: 네. 맞아 맞아.
3: 막 미쳐버릴 것 같아.
0: 맞아 맞아.
3: 제발 좀 딴 부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맞아.
0: 아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집에서.
3: 근데 그 부분만 계속 치니까.
2: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부분 미래 미래 미래 미래도 파.
3: 미래 미래 미래 미래 미래도. 좀 짜증났던 기억이 있는데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잘 치.
2: 제발
3: 잘 쳐라 좀.
2: 다음 부분으로.
0: 근데 변호사님 이게 요즘 사실 굉장히 빈번하잖아요.
2: 네.
0: 이웃 간의 이런 소음, 네. 일상에서의 소음 혹은 뭐 층간 소음 이런 문제가 계속 화두에 오르는데 혹시 뭐 소송 의뢰도 좀 들어오는 편인가요?
2: 저한테 직접 들어온 적은 없는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아 결국에 가는구나.
0: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3: 원래 중재위원회인가 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2: 그러니까요.
3: 거기서 이렇게 중재를 해놓고 그렇게 한다는데.
2: 네. 그런데 이제 강하게 이제 좀 더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그래도 소송으로 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을까. 예,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 정답 말씀드리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 어떻게 법원이 판단했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0: 그렇다면 정답이 이제 어허 법적으로
2: 질 수도 있잖아요.
0: 금지할 수 있다 쪽으로 좀 기울
2: 질 수도 있잖아요.
0: 질 수도 있다.
2: 법원에 갔을 때 법원에는 다 갑니다. 법원에 가서 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럴 수 있지. 네.

0: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있다의 문제인 거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강제적으로.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뭐 집에서 자기 집에서 연습하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이게 내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렇지.
0: 저는 사실 좀 금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긴 합니다. 법적으로. 예, 네. 저도 이제 가수이고 그다음에 집에서 가끔 작업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도 항상 시간에 좀 유의를 하거든요. 네, 최대한 피해가 안 가는 시간이나.
2: 이게 이제 디지털 피아노면 헤드폰을 끼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
1: 맞아요.
0: 뭐 그래도 돼요.
2: 일반 그랜드 피아노나 뭐 이런 피아노는 소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0: 어쩔 수 없어요. 네. 또 소리가 위로 올라가고 막
1: 맞아요.
0: 벽을 타고 다 내려가기 때문에.
2: 저는 금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0: 아, 그럼 일치했네요 저희가.
2: 네. 금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0: 저도 이번 금지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1: 아,
2: 그러니까
0: 했으면 좋겠다.
1: 네.
2: 본인 스스로의 그 사생활이 다 있기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한도가 있죠.
1: 한도.
2: 일부러 그렇다고 일부러 그 연습할 시간 집에 내 집에 안 들어갈 수도 없고.
1: 그러니까.
2: 그게 애매하잖아요.
1: 한도. 아, 힌트네요, 힌트. 중요한 힌트. 한도.
2: 어느 정도 꽃 해야 된다.
1: 그러니까요.
2: 너무 연습을 하루 종일 한다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혀 피해를 받지 않는, 잠을 자지 않거나 피해를 받지 않는 시간대에만 연주한다던가 이 정도의 그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이상으로 하게 되면 사실 그건 진짜
2: 아파트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0: 아, 방음을 제대로 하지 않은.
2: 너무 벽을 얇게 만들어 놔.
1: 맞아요.
0: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네. 너무 훌륭한 방송.
0: 애초에 할 때부터.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쯤에서 정답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이웃집 유명 피아니스트의 연주 소리를 법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을까? 1번 법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2번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신유진 변호사님, 정답은요?
1: 정답은 바로 2번. 야!
0: 그렇지.
2: 금지할 수 있다.
0: 할 수 있지.
1: 네, 이거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 네, 네. 규정이 돼 있군요.
1: 네, 그런데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중단까지도 할 수가 있지만 한도. 그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는 수인 한도라 그래요.
2: 수인 한도.
1: 수인 한도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2: 법에도 그러면 뭐 한 시간만 해라 이런 게 있어요?
1: 한 시간만 해라는 아닌데 이게 층간소음에 대한 사실은 규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상 이게 낮에 데시벨, 저녁에 데시벨 이게 있어요. 근데 이걸 넘었다고 바로 즉각 중지 이런 거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오전 6시,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45데시벨로 5분간 지속해서 45데시벨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층간소음
2: 이라고 보는 거야?
1: 예예. 예. 그리고 야간에는 40데시벨.
2: 아, 야간은 40데시벨. 네. 10시 이후에는?
1: 예, 45데시벨이면은 조용한 실내에서 이제 소근소근 대화하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면은 이거는 뭐
0: 말도 안
1: 바로 소송 들어온 거죠.
0: 바로 들어오시는 거. 아니 그럼 언제 그런 발성을 연습을 하십니까?
1: 오직
2: 펄투시에서만.
1: 아, 초단원을 위해서. 네. 그래서 실제로 소송을 했는데
0: 네.
1: 이 소송을 했을 때도 이제 이런 거를 뭐 다 증거를 제출을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는데 뭐 이제 나한테 소송을 하느냐. 이사했다 난 이미. 네. 그랬는데도 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손해배상 그동안 산 동안에 손해배상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0: 오.
2: 아, 그래. 배상 금액을 어떻게 선정하는 거야? 너무 어떻게 되는 거지?
1: 배상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0: 아.
1: 몇 개월 정도 지속됐는데 그거를 배상 금액으로 봤을 때는 사실 청구를 500만 원 했고 인정은 200만 원.
2: 아, 200.
1: 네, 크진 않았어요.
2: 사실 상징적인 거니까.
1: 상징적인 거죠.
2: 예, 예.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인정을 한 거니까. 예.
1: 층간소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내가 입증을 해야 돼?
0: 그러니까. 아,
1: 그게 궁금하잖아요.
0: 층간소음으로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 되게 오랫동안 스트레스 받고 참다가 만약에 제가 뭔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 뭐, 그럼 뭘 해야 돼요?
2: 뭘 먼저 해야
1: 그러니까요.
2: 돼?
1: 그러니까요. 이게 일단은 일지를 좀 써야 돼요. 기록.
2: 언제 기록. 몇 시쯤 이런 소리가 났다?
1: 예. 일지, 기록이 필요하고.
0: 데시벨 측정기를 사야 되는구나.
1: 그 다음에 아닙니다.
2: 녹음을 해라?
1: 안 사도 돼요.
0: 안 사도 돼요?
1: 사실 이게 내가 어떻게 측정해야 이거를.

0: 증거를
1: 제출해야 되잖아.
2: 우리나라에 네. 층간 소음을 측정해주는 센터가 있습니다.
3: 아 그런 네. 센터가 있어?
2: 네, 한국 환경공단에서 오.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1: 이웃 사이 센터.
3: 네. 이웃 사이 센터가 있어?
2: 이웃 사이 센터. 이 센터에 야, 이 센터에서
3: 이웃 센터가 있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0: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일지 써놓고
2: 신청을 하는 거죠.
0: 아, 신청을,
2: 신청을
0: 해서?
2: 하는 거죠. 어. 신청을 하면은 이제 이 센터에서 방문을 하는데 방문했을 때 우리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네네네. 시간, 그러니까 네. 내가 그 시간에는 비워줘야 돼요. 아. 이 소음을 오롯이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 내가 그 시간에 집을 비워줘야 돼요. 아.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반려견이라든지
3: 네. 아, 데리고 나가야 돼. 네,
2: 반려묘 데리고 나가야 돼요. 아. 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와서 이렇게 측정을 해줍니다.
0: 무료예요?
2: 무료입니다.
0: 아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3: 네. 야 무료한데. 네. 저 무료로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근데 무료예요. 예를 들면 층간 소음이 막 새벽 2시에 늘 들렸다. 그럼 그때 비워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공무원들 아니에요? 사실, 와서 해줘요. 그런데도
2: 아니 아니 사실 기계를 설치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 기계를 설치해놓고 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새벽 2시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24시간 최대 24시간까지도 네. 요 소음을 측정할 수
0: 아, 측정할 수 있구나.
2: 기계를 이렇게 두고 그리고 집을 비워줘야 돼요.
0: 아 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환경공단의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 대표 전화는 1661에 2642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3: 이웃 사이라고 2642로 네, 했네요.
0: 이웃 사이.
3: 이웃 사이.
0: 1661에 이웃 사이. 예.
2: 근데 이게 한국 환경 공단이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사실은 무료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전화를 안 해 봤어요.
3: 아, 네, 갑자기
0: 아, 아니 아까 무료
3: 전화해 보면 되지.
0: 무료로
2: 한번 해 볼까 그랬어요.
3: 아, 166 하나에 2642. 니네들이 한번 전화해 봐. 방송놈들이 지금
2: 출장비가 발생하려나?
3: 기계를 놓고 가고 뭐 그러는데
2: 하여튼 기계를 놓고 가고 이제 그런 건 제가 이제 다 전부 다 해왔는 준비를 해왔는데 무료예요 라고 무료겠지?
3: 아 무료겠죠
0: 무료겠죠 아 그
3: 공단인데 뭐
0: 공단이잖아요 네. 공기업 아닌가?
2: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은 여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신청을 하시면은 되는데 1년에 한 3만 건 정도 예, 측정 신청을 해서 예.
3: 지금 심각하구나. 현재 상황이
2: 현재 3만 건 정도 예.
3: 뭐 그 예를 들면 그 층간 소음을 직접 해결하고자 아까처럼 네. 직접 올라가셔서 근데 막 경고를 했어.
2: 오.
3: 아 저기 말아. 그래서 막 잡으러 못 찾았어.
0: 아니 뭐 쪽지를 막 막 친다.
3: 막 당신 이렇게 하면 진짜
0: 내가
3: 아, 소송할 거야. 막 네. 그리고 막 네. 경고하거나 이런 조치를 했을 때 그 상대방에서도 그걸 네. 나 오히려 그런 경고가 나한테 스트레스를 줄
2: 그렇죠.
3: 그럴 수 있죠. 역고소를 당할 수 있는.
2: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층간 소음 뭐 낸 당사자라고 찾아왔겠지만 네네. 나는 사실은 그 전까지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3: 그쵸.
2: 그리고 갑작스러운 폭언에 놀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만약에 제가 혼자 사는 집인데 네. 뭐 좀 이제 무섭게 생긴 분이 만약에 왔다, 그럼 일단 그것만으로도 무서워요. 그리고 언제 또 올까 또 무섭고, 네. 그리고 난 분명히 조용했는데 또 오실까 봐 무섭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찾아 오시는 게 반복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오히려 이제 그럴 경우 반복적으로 이제 찾아온다. 요 스토킹 범죄에
0: 해당될 수 있군요.
2: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직접 찾아가시는 거는 피하시고
0: 관리실에다가
2: 예, 중재하거나 네, 아니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네,
0: 해서
2: 알려주는 거죠.
0: 네, 전달해
2: 꿈이
0: 주고.
2: 있다.
0: 있다.
2: 꿈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도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층간소음 측정 신청도 한번 해보시고
3: 네.
0: 여러 가지를
3: 정말 그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재밌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3: 예. 공동주택이라 다 아파트에서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워낙에
2: 네.
3: 아, 참 좋습니다. 아, 저는 그래도 참고로는 안 들립니다. 위에 계시는 분 예. 예. 예.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0: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 층간 소음이
0: 예.
3: 없어요.
0: 저희 윗집도 그렇고 아랫집도 그렇고. 예.
2: 저희 집은 예. 그래서 남편이 그때 당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다음번 이사 갈 때는 맨 꼭대기층으로 가자.
0: 아, 더 이상 위에선 들리는 예. 소리는 없게. 예.
2: 실제로 맨 꼭대기층으로 이사했습니다.
3: 아, 진짜.
0: 뭐야 이거 자랑
3: 아니야? 심했네. 맨 꼭대기층이면 저 이거 좀 뭐 골드층이잖아.
0: 완전
2: 저는
0: 뭐 펜트하우스 아니야?
2: 주식도
0: 펜트하우스.
2: 맨 꼭대기에 들어갑니다. 네, 맨 꼭대기를 좋아합니다.
3: 예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좋아하시는구나.
2: 예.
3: 아파트야 뭐 이사 가서 내려갈 수 있지만
0: 예.
3: 주식은 예. 자기 마음대로 내려갈 수가 없어요. 예.
0: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
3: 예. 광고나 드립시다. 예. Here we go.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0: 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모든 인쇄 가능한
7: 성원 에드피아.
6: 온라인 주문 간편한
7: 성원 에드피아.
6: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7: 인쇄의 유토피아.
6: 역시 성원 에드피아
8: 국민인쇄

0: 통증을 넘어 일상 회복까지 메이드 인 케이보링 개보링정 삼진제야.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자, 이렇게 해서 줄 수 있는 게 이 교양밖에 없다. 오늘도 우리 디셈버의 안녕이라는 노래로 법률 교양을 쌓아봤습니다.
5: 쌓아봤고요.
4: 후기를 찾아보니까 무료래요.
5: 무료래요. 예,
4: 무료라고 합니다. 측정해 주는 거 자체가
5: 예, 무료라고 합니다.
6: 다행이네요. 제가 공단이니까 무료일 것 같은데.
4: 다행입니다.
6: 다행입니다.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4: 괜히 무료라고 했는데 유료면은 고소당할 수 있어. 고소당할 수 있어.
6: 저한테 갑자기 전화.
5: 예, 갑자기.
6: 네, 시집을라.
5: 변호사인데.
4: 야, 다음 주에는 한 주 쉬죠.
6: 아 예.
4: 다음 주에는 쉴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예. 우리 보컬 코치 노영주 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시간을 한 주 하고
6: 네.
4: 그 다음 주에
6: 뵙겠습니다. 네.
4: 자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5: 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문제의 노래 디셈버의 안녕 들으면서 신유진 변호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6: 안녕.

0: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1: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0: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1: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0: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젤.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선글그저 필리폼.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e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e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와!

0: 여러분 친구들 스타 출컬트 쇼 3부에 불리합니다. 살짝 지친 것 같죠, 방청객들이.
1: 그러니까 왜지? 왜지?
0: 오프닝에 그 소리칠 때랑 좀 느낌이 달라요.
1: 데시벨이 지금 떨어졌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좀 분배를 해서 잘 써야 되는데.
1: 아, 여기는 층간 소음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0: 예. 아, 네. 여기는 지하도 SBS, 위에도 SBS입니다.
1: 다 괜찮아요. 방음도 잘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0: 예, 예. 막 뛰어도 돼요, 여러분들. 발을 굴러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자, 재밌게 노시기 바라고요.
1: 네.
0: 자, 컬투쇼 3부가 시작이 됐고요. 방청 오니까 너무 즐겁죠, 여러분들.
2: 예.
0: 화장실도 무료고, 그죠?
1: 네, 무료예요.
0: 중간에 화장실 마음껏 가고요.
1: 마음껏 가도 돼요.
0: 물도 있어요, 밖에 정수기가.
1: 물도 드실 수 있고.
0: 정수기가 물을 따라줘요.
1: 와, 대박이다.
0: 수고가 많아요, 정수기가 밖에서. 예.
1: 수고가 많습니다.
0: 자, 방청 신청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네, 방청 신청 문자.

0: 번호 샵의 1088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소개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컬투쇼랑 함께 하시고요. 상품 소개하고 남호연 김승진을 만나봅니다. 이쯤 되면은 조금이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급똥이 찾아왔을 때 당황스럽게 여러분의 똥꼬가 확 열리지 않길 바라면서 평소에 똥꼬 근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박자에 맞춰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엉덩이 근육에 힘을 꽉 주면 똥꼬에 힘이 들어가요. 자, 똥꼬에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뺐뺐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엉덩이 힘을 주면 조금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빼면 내려가고요. 여러분의 똥꼬가 어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0: 그렇죠.
1: 예, 어깨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자,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똥꼬의 힘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아 뺐다 아 줬다 뺐다 줬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줘 자동주문 태정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 와이어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체를 지키는 닥터미르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0: 육아는 잠깐 허리는 평생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1: 세탁전문기업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0: 눈건조 눈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드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탄탄에서 미백 전동 칫솔,
0: 기분 좋은 배부른 배꼽 한상에서 공주 알밤 양념육 밀키트,
1: 유산균 초콜릿 비타와이즈에서 당뇨 0% 다크 초콜릿,
0: 호텔 감성 휴슬 침대에서 쿨 냉감 메모리폼 베개,
1: 미국 기능성 신발 오소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0: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1: 리진바이오에서 자동 케겔 운동기기 휴케마,
0: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1: 아이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광고요. Here we go. 우와우.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3: Best sleep.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4: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3: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4: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5: 중부대학교.
3: 중부대학교와 함께
4: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사요. 집에 있는 곰을 가지고 나오세요. 사자나 호랑이는 받지 않습니다. 곰을 아,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1: 주식 투자, 다이어트, 소개팅, 사업, 쇼핑 실패담 다 삽니다.
2: 이용만 당하는 팔랑귀, 덤벙대는 허당, 되는 일 없는 덜렁이들의 실수담 모조리 다 삽니다.
3: 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짠내나는 데이터, 망해본 사연.
1: 아구!
2: 아이고!

0: 돈이 많건 적건 잘 비었건 못 비었건 못생겼건 잘생겼건 간에 누구나 살면서 망해본 일들이 있습니다.
1: 그럼요. 네.
0: 그런 사연들 그냥 컬투스에 보내주세요. 저희가 비싼 값에 매입해드립니다. 아하. 바로 이분들이 말이죠. 아하. 사장님들 소개해주세요.
2: 네, 망국 오물상의 남씨 아저씨입니다. 그동안의 샌드백 개그는 잊어라. 오늘만큼은 펀치펀치 왕펀치를 날릴지도 모릅니다. 친한 동생을 데리고 온 행님 개그맨 남호야.
3: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온 내 동생
0: 남호연 씨고요.
1: 갖고 왔어요. 자, 망국우 고물상의 알바생입니다. 컬투쇼에 일단 궁둥이부터 들이밀어볼 자리가 있는지 동태를 살피다가 찬스가 생기면 바로바로 캐치하는 그야말로 조상신이 돕는 분입니다. 개그맨 김승진.
4: 반갑습니다. 지리지리 승진이 오늘 밤에 내가 지니 옛날에는 왕지니 지금은 김승진이 개그맨 김승진입니다.
1: 여기까지가 소개예요.
0: 네. 네. 아니 원래 그 원래는 누가 고정 게스트가 그 시간을 바빠지면 네, 네. 갑자기 전화를 드리는 건데 맞아, 맞아. 시간이 네.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1: 그렇죠.
5: 안 될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 되는 경우입니다.
0: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5: 네. 저는 이사를 가도 여기 근처 네. 목동 근처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0: 아, 아. 언제든지
5: 네, 10분 15분 거리에 딱
1: 바로 달려올 수 있게. 네.
0: 너무 잘하니까.
1: 우리 아니 근데 우리 오늘 호연 씨랑 승진 씨랑 두 분이 약간 팀복을 맞춰 입고 온 것 같아요.
0: 회색으로 아, 예. 그러니까.
1: 회색깔 상의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하트가 달려 있는
3: 네. 아,
1: 하트 브랜드 하트 브랜드들을.
3: 예. 그 뭐지 그 저는 승진 씨랑 오랜만에 보거든요. 솔직히 네. 또 네. 이번에 저희 그 픽업 청문회가 지금 방학 기간이라서 아. 스튜디오를 지금 옮기고 있어요.
0: 네네네. 그래서 오랜만에 보는 거야?
3: 네, 오랜만에.
1: 진짜 오랜만에 보고. 봐요.
3: 네.
1: 그런데 이렇게 잘 맞는 거죠.
3: 네. 그러니까 딱 와서.
1: 오랜만에 봐.
5: 그러게. 네. 또 시멘트 색깔 또 이렇게 해가지고.
1: 호연 씨 앞으로 온 문자 좀 만나보겠습니다.
3: 그래요?
1: 6724님이 8월이었어요.
0: 8월이었어요.
1: 제가 해운대 해수욕장을 걷다가 모 개그맨 두 분을 만났는데요. 가시는 길이 클럽 쪽이었어요.
0: 아하.
1: 그날 정말 클럽 가셨나요, 남호연 씨?
0: 남호연 씨.
1: 남호연 씨. 남호연. 아, 모 개그맨 두 분이라고 말했는데 남호연 씨라고 실명을 또 걸어.
0: 부산에 갔다가 클럽을 들어갔어, 남호연. 네.
1: 그 북극에 가셨을 때.
3: 그게 이제 그 클럽이 아니고 그 저희가 이제 북극에 네. 그 코미디 페스티벌 공연이 네. 있는데. 그쪽 이제 해운대 쪽에 네. 친한 그 개그맨 했던 동생이
5: 네네. 클럽 클럽
3: 거기서 이제 라운지 펍을 해서
1: 아, 가게를 또
3: 가게를 그 오픈을 해서
0: 그렇죠, 그렇죠. 에이 클럽도 들렸잖아.
3: 그게 라운지 펍이 네, 그, 네, 그런데요.
0: 아 그래.
3: 근데 이제 웃긴 게 이제 모 개그맨 두 분이잖아요.
1: 그러니까 한 자, 분이 누구예요?
3: 한 분은 저고 한 분은 누구죠?
5: 어 전가요? 제가
1: 아 같이 갔죠? 아 같이 갔어요. 같이 갔어요.
3: 깜짝 놀랐네.
1: 아 저는 근데 자 여러분 보시면 사람이네.
5: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연이 형 동생으로서 호연이 형이 어디 가는 전 뒤에서 따라갑니다.
3: 얘 근데, 지금 자기 아닌 척 하려고 네. 지금 아. 클럽이라니까. 예.
0: 아 최성민 아니야?
3: 아니 아닙니다. 예. 성민 형
0: 아 둘이 같이 갔어?
3: 예 둘이 예 성민 형은 다른 데 갔어요.
1: 아 또 다른 지인분의 가게를
3: 예 또 다른 지인이 또 있다고 해서 성민 형 다른 데 가고 예.
0: 근데 그 남원 씨는 아는데 김승진 씨 이름을 몰랐나 봐.
5: 아 그럴 수 있죠. 아유 뭐 컬투쇼로 그래서 매일 매주 나와야 됩니다.
3: 아, 그래야 이렇게 때문에. 기억해.
5: 그럼요.
3: 예. 예.
0: 아. 김승진입니다.
1: 예 김승진입니다. 어 또 예. 승진 씨 앞으로 문자 오고 또
3: 어?
1: 왔습니다. 0528님이 어, 김승진 씨 맛집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3: 어.
1: 그리고 승진 씨 강아지 너무 귀여워요. 오 이렇게
5: 아 예.
1: 약간 자연스럽게 만나신 것 같은데.
5: 어 저를 아 제가 SNS에 자꾸 이제 맛집 올리는 컨텐츠라고
3: 예, 예.
5: 있거든요.
3: 예,
0: 너무 잘
1: 되고 있거든요.
0: 예, 재밌어 재밌어.
5: 어 예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강아지도 제가 간혹가다 이제 누구는 약간 저보고 코스프레라 그래요. 되게 강아지를 사랑하는 척. 근데 저는 강아지를 지금 7년째 이제 키우고 예, 있고요.
3: 맞아요. 예.
1: 아 쇼윈도 네. 보호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5: 뭐라고요?
1: 쇼윈도 보호자.
0: 쇼윈도 보호자.
1: 아니, 패션으로 강아지 데리고 다니는.
5: 그러니까 뭐 한강에 개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자랑 말 걸 때 강아지 이용해서 막 그런 제보가 들어서.
1: 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
5: 예, 그런 거 아니고요.
1: 그게 아니라는 점.
5: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3: 네, 정말로 애견인이고.
1: 네, 7년째.
3: 처음에는 그냥 그 컨텐츠적으로. 강아지가 있어야지 지금 이게 솔로일 때 솔로일 때 승진이가 강아지 데리고 네. 이제 옆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 있으면 네, 어 강아지 귀엽네요 그러면 네. 어 번호가 뭐예요?
5: 그 부산에서 남호연 씨랑 갔던데 클럽 맞습니다. 네. 라운지펍 아니에요 클럽이에요.
3: 라운지펍이에요. 네. 여러분 라운지펍입니다.
0: 클럽에도 라운지가 있죠.
3: 네, 다트 있고 예 다트 있고 예 라운지펍. 예,
0: 클럽에도 라운지가 있고.
3: 같이 갔어요 승진이랑. 예.
5: 예 강아지 될 것 같습니다.
3: 강아지.
0: 네. 아니 유기견 봉사도 다니고.
1: 네, 봉사도 다니시고.
5: 봉사도 아 봉사 예, 이것도 그냥 갔었고요. 유기견 봉사 활동.
3: 네. 와, 정말

0: 근데 처음 가봤어요. 사실 제가 진짜 갔어야 되는데 네. 너무 늦게 갔어요. 근데 너무 늦게 가보니까 느낀 게 아 정말 예쁜 강아지들이 많은데 인간이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아 되게 나쁜 사람들도 많아.
1: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0: 다시 한번 느껴요.
1: 자기만의 어떤 뭐 그런 그 플레저를 위해서.
0: 네네 맞아요. 어,
1: 잠깐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0: 맞습니다.
1: 아 이제 질려갖고
0: 네, 맞아요 맞아요.
1: 그건 말도 안 되는
0: 네, 정말 지시죠. 상처받은 개들이 너무 많고 네. 어 막 혹했어요 진짜. 어 한 마리 더
1: 데리고 올까?
0: 데리고 올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아 이게 또 경제적인 그럼요, 상황도 그럼요. 있고 어. 네. 네. 아, 여유적인 것도 있고 해서 네. 고민을 형,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다니셔야 돼요 유기견 봉사 활동도.
2: 네. 아니 같이 가요. 좀 같이 그런데 좋은데 있어요.
0: 거긴 클럽이 아니에요.
2: 여보세요.
1: 아 클럽 봉사 가세요. 클럽 봉사. 클럽 봉사 가세요.
0: 열정 페이.
2: 승진 씨가 어 승진 씨 오랜만에 봤더니 어 제 재유리가 났네요. 조롱은. 어 많이 세졌네. 어
1: 저런 클럽도 네. 봉사가 필요할 수 있죠. 네,
0: 그럼요. 네.
2: 같이 어디든지 잔도 나눠드려야 되니까 같이.
3: 어디든지 예.
2: 자, 네, 진짜 말씀해 주세요.
0: 어, 좋아요, 같이 좋아요.
1: 예. 자, 망해본 사연 이제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네. 선물을 드립니다. 그 최고의 똥망고 사연 뽑히신 분께는요 특별한 선물 하나 더 드리는데 오늘 깡디 어떤 건가요?
3: 자,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요.
1: 장황하다 또 시작했다.
3: 여러분 장황하면 선물이 별로예요. 자,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 2천 명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의 하루 발화량, 즉 말을 하는 분량이 해마다 약 300단어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이런 일상을 반복하면 뇌가 둔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반대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슈퍼아이라서 모임에 나갈 용기가 없는 분들 컬투쇼 쇼단원 정모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타고 날아오십시오. 남이선 지바이어 이용권.
2: 이제 아셔. 이제 다 아셔.
0: 이제 알구나.
3: 두 사람 2인 사용 가능하고요. 대신 편도입니다.
1: 아, 지바이어 이용권은 과연 누가 바깥이 될지 오늘 첫 번째 망고 사연 갑니다. 음악 주아바리.
2: 네. 네,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제목 남은 계좌 잔액 친절하게 말할 때 이체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평범한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금사빠인데요. 특히 귀여운 남자를 좋아해요. 친구들은 저를 소위 연하남 킬러라고 불렀죠.
1: 아이고,
2: 제가
1: 클럽 가겠네 이 여자도.
2: 제가 뛰어난 미모는 아니지만 젊음과 맞바꾼 재력이 있었기에. 오, 오 재력. 재작년 연말에 무려 8살 어린 연하남을 꼬시는 데 성공했죠.
4: 오, 8살.
2: 어느 정도 썸을 타다가 연말에 교회 예배가 끝나고 둘이서 집에 가는 길에 이런 플러팅을 했어요. 내가 새해로 이행시 해볼게. 운 띄워줘.
4: 어, 좋아요. 자, 새.
2: 새해부터 네 여친해도 될까?
4: 해!
2: 푸! 정말?
4: 아, 어, 이 남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예. 네. 이런 당했네요. 당했네요. 아,
2: 이거. 어, 그래서 나 진짜 네 여친해?
4: 해. 어, 바로 말을 놨어요.
0: 남편 안 돼.
4: 네.
2: 조카에게 돈을 쥐어줘가며 배운 이행시 주접 플러팅이 제대로 먹혔죠. 그렇게 우리는 알콩달콩 잘 사귀었어요. 여름엔 발리로 해외여행도 다녀왔고요.
1: 우와.
2: 가을에는 제 안식년 휴가를 쭉 이어 붙였어서 단풍국 캐나다에도 놀러 다녀왔고요.
4: 와, 경비가 어마어마한데.
1: 아, 진짜 어휴, 야 돈이 많나 보다.
3: 경제력이 대단하신가 본데.
2: 바로 나오네요. 여행 경비를 제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됐지만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짠순이인 내가 돈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다니.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좋아, 이 남자랑 결혼하자.
1: 아하.
4: 오, 생각을 했어요. 여자분이.
2: 그래서 지난달 낭만적인 여름밤에 남친과 산책을 하다가 가볍게 프로포즈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4: 오, 아, 본인이
3: 멋있다.
1: 어, 여자가
2: 우리가 처음 사귀게 됐던 그 플러팅 기술로요.
1: 이행시
4: 안 돼. 아, 잠깐만. 이행시.

0: 예.
1: 자기야, 내가 이행시 해줄까? 장어로 운 띄어봐.
2: 아니 근데 또 장어야? 왜?
0: 아 뒤 장어 맛있겠다. 자기야, 나 내일 장어 사주라. 지금 이 사람 지금 장어야.
1: 알겠으니까 운부터 띄어봐. 응? 장어로.
0: 알겠어. 장.
1: 저는 정말 장하시는 고양이 눈빛으로 하트를 마구 발사하며 멘트를 쳤어요. 장가 올래 나한테? 이러면 남친이 다음 이행시 운을 띄울 땐 라고 대답하게 되고 제 프로포즈는 성공이 되는 거였죠.
3: 그렇죠.
1: 그런데 제 남친이 뭐라고 했냐면요.
2: 아 이거 맞아.
0: 이행신데.
1: 아 그게 뭐야? 어라고 해야지. 장 어잖아. 어. 장 어이 아니고 장 어. 저도 좀 당황스러웠고 남친은 더 크게 당황을 한 채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집에 왔는데요. 씻고 나오니 남친에게 도착한 문자.
4: 까톡.
1: 난 결혼할 생각이 없어.
3: 아하.
1: 내가 보내줄게. 그동안 고마웠어.
3: 어머머머머. 아...
1: 좋은 사람 만나.
2: 아, 장어 때문에. 장어 때문에.
1: 저처럼 이행시하다가 차인 여자가 또 있을까요?
2: 아...
1: 그날은 울고불고 매달려서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날은 울고불고 매달려서 한 2주 정도
2: 아이고.
1: 더 사귀었는데요.
2: 아이고.
1: 울고불고 매달렸대. 2주 정도 더 사귀었는데요. 결국 헤어짐 엔딩.
3: 야, 돈 많이 썼다. 돈 많이 썼어.
1: 그동안 그 남자에게 쏟아부은 돈이 아까워 죽겠습니다.
2: 아유.
1: 데이트 통장도 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잔고가 482,900원이었거든요. 482,900원이 있어요. 반띵해서 이체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지 아직도 안 오네요.
3: 아, 왜 줘? 그걸 왜 줘?
1: 근데 이 남자분도 달라 그랬는데 안 주네. 친구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해서 컬투쇼에 보내봐요.
0: 아니 말하기도 창피한데.
3: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을 밝히겠다는 거야 지금?
2: 밝혀라. 어머. 자,
1: 경기도 안산시.
2: 오.
1: 상록구. 본호동에 사는 김땡운.
2: 김땡운. 땡은 했어 그래도.
1: 본본에 그걸로 나 장어 사 먹게. 네. 아니.
2: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제목이 남친으로 이행시였습니다.
0: 네 맞아요.
2: 남 남은 계좌 잔액
0: 친
2: 친절하게 말할 때 이체해라. 이게
0: 그래서
3: 이게 제목이에요.
0: 남친 이행시야.
2: 아. 남친 이행시가 제목이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컬투쇼가 뭐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도 아니고 이렇게 컬투쇼에.
5: 근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주소가 나왔어요. 김땡운.
3: 김땡운 씨. 뭘까요? 김장훈인가요?
5: 김정운.
3: 정운인가요? 정운. 정운 가능성 있어요.
5: 네, 김종운도 있고요.
3: 승운, 승운일 수도 있고요.
5: 지운도 있고요.
3: 지운도 있고. 아까 뭐였을까
2: 이름. 많죠.
0: 김어운.
5: 승운도 있고 승운, 승운.
0: 예. 아 근데 이번 들으시면은 예.
2: 돈 보내시라고
0: 시원하게 보내주세요.
3: 이게 뭡니까 그게?
0: 예.
3: 그냥 반이지 말고. 다 보내줘.
5: 그래.
3: 통장 없애버리고.
5: 기분 좋게. 근데 이행시를 왜
3: 그리고
5: 또.
3: 새로운 여친한테 다 썼을 수도 있어.
5: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다.
0: 근데 이분도 너무 좋아하셨나 보다. 왜냐면 여성분이 먼저 프로포즈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3: 근데 여행을 캐나다까지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이행시로 플러팅 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나 보다 남자가.
2: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
3: 아예 없는데.
5: 그렇지.
3: 아니 그냥 사겨 일단은 뭐 그냥 그럴 수도
0: 그렇지.
3: 있잖아.
0: 예. 근데 하면은 내가 결혼을 장가 올래? 해야 되는데?
5: 그렇지. 그러니까 이행시로 사귀었기 때문에 그 이행시의 힘을 믿는 거예요. 나는. 했기 때문에 사귀었고 또 하면 결혼할 것 같아서
2: 맞아.
5: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2: 그렇지. 이게 약속이 될까 봐.
5: 그렇지.
0: 근데 이런 프로포즈는 약간 좀 이 여성분도 좀 진지하게 하시지. 나 결혼 생각 있는데 좀 이렇게 결혼이니까.
3: 너무 이행시였다.
0: 너무 이행시로 하면 그렇지. 좀 당황스럽죠.
5: 자연스럽게 가야지.
2: 자연스럽게 했어도 안 받아줬을
5: 거 같아. 안 받아줬을 거 같아. 남자가 이미 결혼할 마음이 없으니까 또.
0: 예.

0: 아유, 우리 호연 씨는 프로포즈 했어요? 아니 10월 20일이 결혼인데 아직 아이고, 프로포즈 안 했어요.
1: 벌써 다음 달인가요?
0: 네, 다음 달이죠.
1: 아, 믿으시는 바로, 분이 계시다니까.
2: 바로 한 달 후로 다가왔습니다. 네. 아니면 이분처럼 장어로 한번 해보세요. 이행시로. 네, 장가갈게 너한테.
1: 이렇게. 장가할 건데 컬트쇼 로비에서 할래? 아니 이런 멘트들은 우리 승진 씨가
0: 원래 잘하지.
1: 플러팅 멘트는 진짜 잘하잖아요.
3: 네네.
1: 아,
0: 하나 근데, 알려주세요. 하나 알려줘. 진짜,
3: 뭐. 아니 뭐 알려드릴 건 없고요. 근데 이게 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데 네. 요새는 플러팅이 플러팅스러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아 플러팅스럽지 않아?
3: 티가 안 나야 될 것 같아요.
2: 맞아.
3: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짚라인 이용권 두 매 나왔잖아요.
1: 네.
3: 야 이번 뭐 가을쯤에 한 10월쯤에 남이섬으로 짚라인 타러 갈까? 오빠 좋은데 뭐해 사연 안 보내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그냥 툭툭툭 던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아 하면
3: 그러니까 너무 티가 나면 안 된다는 거지.
1: 제작진분들 별로 이런 거 안 쓰는데 갑자기 별론데 아, 원래 플러팅 장이거든요. 컬투쇼 공식 우리 승진이가.
2: 아니 근데 이제 오늘 있었던 거 가지고 뭔가 새로 만들어 보려고 하시다 보니까
1: 승진이가
3: 아니에요. 뭐 그러면
2: 매번 플러팅 하시는 게 이제 레퍼토리가 비슷하니까.
0: 민생지원비 이거 있잖아요.
3: 민생지원비도 있고 요새 또 이제 사회 분위기가 이제 고유가지원금도 많이 나왔잖아요.
1: 네.
3: 뭐 고유가지원금 나왔거든 오빠가? 어떻게 그 오빠 차에 기름보다 너 배에 기름 침지 해줄까? 뭐 이런 예 네.
2: 그렇죠. 이것도 별로예요?
1: 그렇죠. 그래.
2: 이것도 별로예요?
1: 아니, 아니 좋지 이게 좋지.
3: 괜찮아요?
1: 오빠 차 기름보다 너 배 기름 칠해줄게.
3: 그렇지 그렇지.
1: 이런 게 좋지.
0: 민생지원금 고유가 지원금 갖고 해주는 게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3: 그 찌질한 맛으로 가는 거예요.
0: 그전엔 돈이 없고 이제 그거 나와야지 돈이 있는 거잖아.
3: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약간 찌질한 맛으로 가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2: 플러팅 뭐.
1: 그럼
0: 지금 저기 만나고 계시는 그 예비 신부님.
3: 네, 호연 씨.
0: 호연 씨, 저를 날 좀 쳐다보세요.
2: 네, 어떻게 플러팅 하셨어요?
0: 처음에 만날 때 어떻게 했어? 마음을 어떻게 얻었어?
1: 처음에요?
0: 처음 사귀게 될 때.
1: 근데 또 공교롭게 처음 만난 자리가 승진이도 같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승진이가 자리를 마련했어요.
0: 클럽이었어요?
2: 그랬군요.
1: 클럽이 아니고
2: 아니면 라운지 펍이었나요?
1: 여기 이제 여럿이서
3: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친한 누나가 있었는데 같이 술 한잔 먹자. 좋은데요? 그러면 저 친한 형들도 있으니까 같이 볼까요? 그럼 나도 친한
0: 누구 데리고 간다.
3: 언니를 데리고 올게. 갖고 어떻게든 우연치 않게 3대3 뭐 이런 자리가 된 거예요. 영등포 시장 쪽에 있는 횟집에서 자 거기서 이제 먹다가
0: 횟집 플러팅
3: 그렇죠. 이제 2차를 자리 옮기는 과정에서 저희는 빠졌나? 전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남호연 씨가 어떤 플러팅을 해서 그 누나의 마음을 훔쳤는지 전 모르겠어요.
1: 플러팅이 아니고
0: 얘기해봐요.
3: 얘기 알려주세요 좀. 나도 써먹게.
0: 2차로 클럽 갔구나. 횟집에서
1: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분이 이제 여성분을 볼 때 바로 앞에서 처음에 이제 그 앞에 그 고기 고기를 계속 구워주면서 수저 세트랑 이런 거를 너무 정갈하게 이렇게 챙겨주더라고.
3: 여성분이.
1: 예. 지금 그 친구가 그런 모습에 또
0: 잘했어?
1: 또 책임받는 게 좋아.
0: 고기를 구워주고 수저를 챙겨주고.
1: 네, 챙겨주면서.
0: 나중에 밥상도 이렇게 차려주겠구나.
1: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약간 좀 다소곳한
2: 반해서.
1: 아니 선배님도 보셨잖아요.
0: 아 그렇죠 봤죠.
1: 예, 선배님도 선배님 근데 전만제 기억나요 저는. 저는 제 지금 만난 친구한테 들었는데 저 없이 따로 이제
0: 먼저 봤어 내가.
1: 먼저 봤어 김태규 선배님이랑. 근데 천만지가 그랬대요. 아 우리 호연이 잘 부탁해 이게 아니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호연이 왜 만나요?
3: 지략가 미래를 내다보시는
1: 아니,
3: 거지.
1: 아니 갑자기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0: 호연이 어떻게 다 만났어요?
3: 이렇게 반듯하고
1: 그래서
3: 멀쩡하신 분이 왜
1: 그래서
0: 호연이를 만날 사람이 아닌데
1: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나한테 뭐더니 호연아 왜 김태균 선배님이랑 사이 안 좋아? 나 되게 잘 챙겨주신 선배님이야.
0: 저는 많은 가족같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호연이 만나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3: 진영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1: 너무 근데 좋아, 잘해주셔가지고 잘해주셨대.
0: 상당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지적인 분입니다. 야. 예.
2: 멋집니다.
0: 그런데 왜 호연이를 만났냐?
2: 우와, 아름답고 지적인.
1: 네.
2: 자, 우리 망구구 4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미스 A의 남자 없이 잘 살아 듣고 올게요.
1: 제 여자친구 얘기하다가요?

0: 라디오에 침을 발라놨나? 에이, 왜 그렇게 라디오만 찾아? 뭘 들어야 잘 들었다고 소문이 날려나?
1: 저녁 6시 박소연의 러브게임 얼마나 좋아?
2: 박소연의 러브게임
3: 소리 질러!

0: 미국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6: 과거 프랑스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방 영주나 행정기관이 포도의 당도와 산도를 확인한 뒤 공식 수확 개시일을 선포하는 망대망당주 때문인데요. 보통 포도꽃이 핀 지 100일째 되는 날을 기준으로 포도의 상태를 체크하며 정확한 수확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수확 개시일 전에 포도를 미리 따면 처벌받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됐는데요. 모든 농가가 가장 완벽한 시기에 수확해 포도의 품질을 유지하고 도난을 막기 위한 제도였다고 하죠. 더 이상 이 제도가 남아있지는 않지만 아비뇽과 생테밀리옹 등 몇몇 지역에서는 여전히 포도 수확철마다 전통을 기리며 화려한 망대방당주 선언식과 행렬이 펼쳐집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망해본 사연 사고팔고 망구고 김승진 남호현 조합으로 4부에 불려 옵니다.
1: 4부다.
2: 4부
0: 재밌구나. 아주 에이, 재밌어.
2: 좋아요,
0: 재밌어.
2: 반갑다. 네.
0: 자, 우리 깡디가 다음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2: 네, 노래 주세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뭐, 나는야 젊은이가 될 걸 알라? 안녕하십니까? 마음만은 20대, 껍데기는 40인, 청춘은 바로 지금! 청춘의 사나이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인사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을 만날 일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동기들에 비해 꼰대스러움이 없고 남들보다 젊게 산다고 자신하고 있죠. 그날도 선배로서 신입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주변을 싹 스캔한 후 가장 패션이 좋은 후배에게, 야 지현씨 완전 패션 리더네, 어? 인기 많지? 아휴 안 봐도 비디오다 비디오야 라고 칭찬을 건네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후배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겁니다. 어허, 어이, 어이. 거기 지방방송 좀 끄시지? 어? 선배가 후배한테 칭찬하고 있는데 말이야 라고 농담을 또 건넸는데, 아 이게 농담인가요?
3: 지방방송
2: 후배들이 동시에 길 잃은 강아지 마냥 알쏭달쏭한 눈빛을 제게 보내는 겁니다. 뭐야? 어? 분위기 왜 이래? 귀신이라도 지나갔냐? 자자 다들 그러지 말고 어? 텐션 업 시킬 겸 커피 한 잔 콜? 콜콜? 어플로 시킬게. 일단 나는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나려나. 아 이거 요즘 선전하던데 너티 크림 커피. 난 이거. 그렇게 비싼 커피를 배달시켜줬죠. 그랬더니 한 후배가 제게 와서 면담 요청을 하는 겁니다.
4: 선배님 평소에 저희한테 엄청 잘해주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비싼 커피도 자주 사주시는데 계속 모른 척하기엔 양심에 찔려서요. 선배님 말투 너무 늘크크 같아요.
0: 늘크크
4: 말에
0: 영크크 아니고 늘크크
4: 말에 주름살이 껴있어요.
2: 아하. 아, 내가? 나 정도면 신세대 아니야?
3: 아 신세대
0: 신세대.
3: 아,
4: 방금도 너무 우리 아빠 같으셨어요.
2: 아 도대체 어디가? 어?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4: 하나씩 말씀드려요? 그 솔직하게?
2: 후배와 면담이 끝난 후 그날 퇴근길은 발걸음이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3: 어떤 얘기를 들었길래?
2: 머릿속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이런저런 생각들로 아주 난리부르스였어요.
0: 난리부르스.
2: 그래도 이 정도면 신세대 선배 아닌가요? 너티크림 커피도 마시는데! 듣는 분들도 제 말투에서 주름살이 느껴지셨나요?
3: 네. 네.
2: 모르겠는 분들 꼭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아무튼 그동안 젊은 척 꺼드럭대고 다닌 게 너무 창피해서 요즘은 애들한테 카드만 주고 커피 사오라고 시킵니다.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이 정답이었나 봐요. 마음이 쓸쓸해서 그런지 춥네요. 슬슬 겨울 팍 하나 좀 사야겠다.
5: 마지막에 있었네.
2: 자, 여기까지 보내주셨는데
5: 아 이거는 조금
2: 아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늘 킁킁가봐 뭐 하시면서 이제 공감을 하시는 듯이 뭐 이렇게 아유 아유 그냥 꼰대네.
0: 이게 늘 킁킁이라는 네. 말도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걸 오늘. 네.
2: 그러니까 아는 척한 사람들 여기도 좀 있었어요.
5: 아니, 솔직히 늘 킁킁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다.
0: 말 듣는 거 계세요. 있어. 네. 있어.
2: 아, 그럼요.
0: 늘 킁킁. 그냥 늘 킁킁이야 손 드신 분들이.
5: 네. 젠지 세대라는 말 아세요? 젠지.
0: 젠지 알죠.
5: 젠지 저는 몰랐는데.
0: MG 젠지. 전 이제 그렇죠. 그보다 후에. 어린 친구들이 이제 젠지라 그러고. 네. 네.
2: 아. Z세대라.
3: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 봐도 아까 그 사연에서 나오는 거 봐도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이 사람 약간 좀 나이든 말투 쓴다라는 게 이제 몇 개 있었죠. 네. 네. 아까 말한 이제 뭐 지방 방송. 이런 거
5: 난리부르스다.
3: 예. 또 옛날에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요새 친구들 모르니까 뭐 예전에 뭐 야 안 봐도 비디오야. 괜히 비디오 세대니까
0: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2: 그리고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5: 진짜 많이 썼는데 어렸을 때.
3: 이런 거 지금 젊은 친구는 몰라.
5: 근데 이런 말에 꼭 음을 붙이잖아요. 뭘 그러니까.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3: 그리고 잘 시켰으면 아 사라비야 콜롬비야.
2: 콜롬비야 콜롬비야.
3: 지금 이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는데 친구들이 뭐야 왜 저래?
2: 아 그리고 방금

0: 선전 나온 거 봤어. 선전.
1: 선전.
2: 아~ 선전이란 말.
0: 아, 요즘 뭐 그냥 광고지.
1: 그렇지. 네. 파카도 그렇고 패딩이라고 파카. 이제 얘기를.
3: 아, 패딩이라 그러구나. 어, 난 솔직히 아, 요즘 어, 잠바.
0: 재킷 아니면
1: 잠바. 겨울 패딩 하나 사야 되겠네.
0: 패딩 뭐.

0: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우리도 아버지 세대를 보니까 네. 보고 나서 근데 요즘 친구들은 어떤 말 쓰는지 승윤 씨가 제일 가까우니까.
1: 아니요 전 요즘 친구들은 요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요.
0: 네. 아 그래요?
2: 야 이번 저 승진이 저 테레비 나온다 테레비.
0: 아 테레비라 그래?
3: 테레비.
0: 테레비인다 그러잖아.
1: 뭐 테레비. 브라운관 브라운관.
0: 아 그리고 요새는 TV를 안 보니까 너튜브 이런 걸로 이제 이런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
1: 무슨 말을 또 요새 또 신조어가 되게 많더라고.
0: 아 신조어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리.
1: 그러니까 이게 신조어란 말 자체를 쓰는 거 자체가 늘 크크해요.
3: 아 그래? 근데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냥 평범한 말투로 하시면 되는데 괜히 네. 나 때 유행했던 뭐 이런 걸 하는 게 더 이제 늘크크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될 수가 맞아. 있죠.
2: 식사했삼.
3: 아 지대짱나 이런 거.
0: 짜증난다를 뭐라 그래 요새 친구로. 짜증 아 짜증난다 이걸.
1: 아 그냥 뭐 네? 짜증난다고 하죠.
0: 아 그래? 우리 때 아 연락 짬뽕나 막 이러면서
4: 아 어 그거 누가 유행시킨 건데 연락 짬뽕나
0: 막 이러면서 네. 응.
2: 연락 짬뽕나이?
0: 네, 어 네, 이렇게 네, 하는데 어 정말 짜증난 표정을 에이,
3: 그냥 근데? 그냥 원래 말투대로 쓰시면 돼요.
0: 그럼요. 네, 예, 그리고
3: 뭐 괜히 유행어 쓰시려고 하지 마시고.
4: 맞아.
0: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분들도 다 나이 들면은 또 예.
3: 네, 네, 이게 다 또, 예, 늘 돌고 돌아. 유행이 돼요.
0: 돌고 돌아.
4: 여기 있는 사람들도 나이 안 먹을 줄 알았는데요, 뭐.
0: 네. 예.
4: 제가 벌써 내년에 마흔이 됩니다, 제가.
2: 헐. 예. 깜놀.
1: 헐, 대박.
3: 헐.
0: 아, 어 신조어 중에 하나 알려 준대요.
4: 어, 우리. 뭐
5: 저거 소개해 주세요.
3: 아, 제목에 라을라 이게
1: 어, 라을라? 뭐 예.
3: 자 라을라는 한 직장인이 사무실에서 하품을 하던 중 성대가 열리며 성악가처럼 라을라 하는 소리가 났다는 사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아, 알려져 있습니다.
5: 아 그래서 이게 제목이 라을라라고 돼 있구나.
0: 아,
5: 나느냐 젊은이가 될 거 라을라. 아 이게 또 진도야.
0: 아 에 이건 좀 억지다.
3: 억지다.
0: 예.
4: 요새는 뭐 말만 그냥 만들면 신조어래요.
0: 그럼
3: 네. 라을라 많이 쓴대요.
4: 에이. 써요? 에이.
0: 라을라 많이 써요?
4: 그럼 우리도 써야지.
0: 안 쓴대.
4: 안 쓴대. 안 쓴대.
2: 초등학생들 하나도 안 써.
4: 안 써.
5: 이것도 지나간 것 같아 벌써 이미.
0: 벌써 지나갔어?
3: 어. 없어요.
5: 야 다음 사연 읽을 라을라.
1: 그래 뭘 라을라. 오늘 읽잖아. 자 다음은 우리 승진이 형이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 네.
1: 노래 주세요.
6: 8710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포도주의 기적.
3: 오, 포도주의 기적.
6: 제가 초등학생 때 일인데요. 초등학생 때 가장 기다리게 되는 수업이 소풍이잖아요. 인솔은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시고 준비물은 부모님이 다 챙겨주신다지만 저희도 나름의 고민과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답니다.
3: 오.
6: 새 옷을 사야 할지 신발은 신던 걸 신어도 될지 가방은 어떤 걸 들고 갈지 과자는 무슨 맛을 오. 사갈지 음료수를 얼릴지 보리차를 얼릴지
3: 오.
6: 저도 소풍 며칠 전부터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 끝에 평소에 즐겨 먹는 포도즙을 뜯어 물병에 넣어가기로 했어요.
3: 오.
6: 그냥 포도주스는 다른 친구들도 먹어봤겠지만 포도즙은 좀 특별하기도 하잖아요.
4: 어 이상한데요.
6: 잘 뜯기지도 않는 즙 봉지를 어떻게 뜯어 제껴서 물병에 쪼로로로록 따라서 두었다가 소풍날 가져가서 마셨죠. 그런데 포도즙을 마시고 나서부터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꾸 배가 막 간지러운 거예요.
0: 아기 초등학생이에요.
3: 아,
0: 초등학생이에요. 초등이에요.
6: 초등입니다.
4: 야야야, 너 왜 자꾸 웃어?
6: 야, 너 왜 자꾸 웃니?
0: 초등학생이에요.
6: 나보고 왜 자꾸 웃니?
3: 초등학생. 예.
6: 아마도 그건 술 주정이었습니다. 물병에 넣어둔 포도즙이 며칠 동안 발효가 됐는지 그걸 마시고 취한 거예요.
5: 어머.
6: 그렇죠. 발효가 되니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배꼽이가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5: 귀여워 귀여워.
6: 어, 계속해야 되네. 우리 땡땡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 선생님이 얘기할 땐 조용히 해야지. 네! 조용! 조용
0: 여자입니다.
3: 여자 초등이에요. 여초등입니다.
6: 조용. 난 조용.
3: 아이고.
6: 참고.

0: 차는 정말 순진하고 바르고 참한 여자 초등학생이었는데요. 제 술 주정을 초딩 때 알아버리고 말았네요.
1: 아 지금도.
0: 와.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흑역사지만 진짜 재미있는 소풍이긴 했습니다. 뭐가 재밌었는지는 몰라요.
2: 아 여자 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3: 이게 포도즙도 이렇게 오래 놔두다 먹으면 그렇게
4: 발효가 돼서
3: 끓어내는구나.
4: 약간 알코올이 되나?
3: 아 도수가 생기나 그렇게.
1: 상온에 놨나 봐요.
2: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생이 먹다 보니까 도수가 낮더라도 이게
4: 그렇죠, 그렇죠.
3: 그럴 수 있죠.
4: 과일주처럼 약간 그렇죠. 과일주처럼
3: 그렇게 됐구나. 아 소풍 갔던 기억이 참 재밌었던 기억이 많죠.
2: 소풍.
3: 뭐 항상 그 저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유부초밥을 싸줬고. 아
4: 제일 좋아하시는.
3: 근데 다 갔더니 다 김밥을 싸갖고 온 거야. 그 나만 유부초밥이잖아. 나는 그때 막 되게 이상했어. 나 김밥을 싸야 돼. 엄마는 왜 유부초밥을 사줬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애들이 신기하니까.
1: 그럴 수 있죠.
3: 야, 그거 뭐야?
2: 그렇지.
3: 애들이 다 그걸 하나씩 먹어보고 내 김밥도 먹어. 그러더니 다 오히려 남의 김밥을 다 먹은 거야 나는.
1: 오히려 좋아.
3: 오히려 더 좋아.
1: 오히려 좋아.
3: 늘 오히려. 언제나 유부초밥을 싸달라 그랬어 엄마한테.
0: 이 애기가 우리 형님 그 형님 쓰신 책에 나오잖아요. 네,
3: 책 읽었구나.
2: 전 정독을 했으니까 딱 듣는데 아 이거 내가 본 책의 내용이다.
3: 이야. 고현이 또 읽었죠?
4: 저는 유부초밥만 먹어요. 그것 때문에. 저 진짜 유부초밥을 싫어했지 알잖아 승진아.
1: 다른 것 같긴 한데.
4: 책을 읽고 저 책은 마음의 양식이잖아요. 와 진짜 천국감의 계절 그 책 꼭 읽으세요.
0: 와 사회생활 나을라.
4: 야 김태균 선배님 그 책이 아직도 교보문고에 베스트셀러로.
3: 아직 좀 내려왔습니다.
4: 네 선생님. 제가 올라가게 해드릴 거예요.
1: 라을라
4: 라을라.
1: 자 2739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중학생 때 소풍 갔는데 엄마가 복숭아 음료수인 줄 알고 이슬톡
2: 어머나
1: 싸주셔서 아 그거 싸.
3: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1: 아 잠깐만.
4: 싸주셨다고?
1: 이슬 똑똑을 싸주셨다고요 엄마가?
3: 그래서 먹었나?
1: 아니
3: 언제 보러 먹었으면 취하는데?
1: 이거
3: 방정, 어디 계세요 2739님? 오! 자 여기 마이크 한번 잠깐만 들어볼게요.
2: 아니 그럴 예. 수도 있겠다 이게 헷갈려서. 아니,
3: 중학교 때 이슬 똑똑을 싸갖고 왔어?
5: 그 엄마가 모르시고 싸주셨어.
1: 아니 엄마가
3: 캔에 캔에 들은 거 말하는 거지.
5: 네.
4: 아 맞아.
1: 복숭아 헷갈리... 음료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캔이 이뻐요. 복숭아 이렇게
3: 캔이 이뻐 하얀색으로 이렇게 분홍색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먹었어 어떻게 됐어?
1: 아이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알았는데 뭐 안 먹었겠지.
5: 안 먹었던.
1: 그치 그치.
3: 아 안 먹었던. 거.
4: 그럼 어떻게 팔았어요? 선생님, 제가 이슬톡톡인데요. 예, 네, 저희 어머니가 싸주신 거예요. 네. 선생님, 예. 네. 아
3: 먹었어야 약간...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1: 아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엄마가 싸줬대.
3: 엄마가. 엄마가 먹던 거 그냥 싸준 거.
1: 근데 그 여자분은 자기가 싸줬는데.
4: 근데 그 캔이 진짜로 그게 음료수 캔처럼.
2: 되게 캔이 예쁘게 나왔어요.
1: 맞아, 맞아. 예쁘게 나왔어요.
3: 네. 도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2: 네 그, 맞아요.
4: 이슬도. 근데 지금 가을 소풍 많이.
3: 요즘 초등학교 가나? 소풍 가나요?
2: 가지 않나요?
4: 가요?
3: 우리 소풍 가요? 소풍?
2: 안 가요?
3: 학교에서 소풍.
4: 그쵸.
3: 아 현장 체험, 현장 체험 학습.
2: 현체라 그래요, 그걸?
3: 어 현장 체험 학습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 막 가고 그러는 거 아닌가? 어 그러니까 어린이 대학. 아 그것도 소풍이지 뭐.
2: 그렇죠.
4: 여기는 다 지역이 다르니까 승윤 씨는 부산이고 네. 승진 씨는 인천이니까.
3: 어디로 인천, 갔어요?
4: 인천 소풍 명소.
2: 뭐 뻔하죠. 인천 대공원이면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송도 유원지.
4: 아 좋다.
2: 지금 송도 신도시가 된 유원지 아니면 송도 저기 수봉공원 쪽 수봉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동인천에.
3: 수봉공원.
2: 거기 달팽이가 있거든요. 타면은 계속 돌아요. 아시는 분은 안 돼.
3: 달팽이 알지?
2: 아, 다람쥐통. 다람쥐통.
4: 다람쥐통.
2: 네, 다람쥐통.
3: 그 어지러워요. 주머니는 돈 다 빠지고.
2: 다 빠져요.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게 차비 벌고 가는 거예요.
1: 네. 역시.
4: 아 부산은 우리 승.
1: 저는 이제 저희 집이 해운대 장산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장산이 있어서 장산으로 가고
3: 산으로 가고
1: 산으로 가거나 아. 계곡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해운대 바닷가 쪽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사생대회 같은 거 하고 아. 소나무 엄청 많은데
4: 해운대 바다만 봐도 뭐.
3: 서울 근교에 아마 사시던 분들은 전부 이제 능으로 가죠.
4: 능. 아. 무슨 능.
3: 왕능 뭐 이런 거. 뭐 저는 태능 그렇게 많이 갔고요.
1: 태능. 아.
3: 홍릉.
1: 홍릉.
3: 예예. 예. 그렇게 그때 능으로 그렇게 다녔어요.
4: 저는 남한산성. 네, 성남에 그러니까 남한산성에 예, 가가지고. 근데 저희 때 소풍 때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어요?
3: 했죠, 했죠.
2: 보물찾기.
4: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보물찾기가
3: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 나무 뒤나 맞아. 어디나 이렇게 쪽지 이렇게 딱 숨겨놓잖아요.
4: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2: 낭만이 있어요.
4: 네.
2: 낭만이 있었는데.
4: 그게 잡으면은 보물찾기.
1: 보물찾기는 지금에도 재밌을 걸요?
4: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물찾기를.
3: 모르지.
2: 아. 요새는 뭐 어디 소풍 가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가 없으니까.
1: 아 이제 야 이제 똥 맘고 뽑아야 돼.
3: 노래 들어야 돼 노래.
1: 노래 듣고.
4: 아 그래요? 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3: 도로시 밴드의 소풍이라는 노래 듣.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케어 원해요?
3: 케어원 헤어.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원 헤어.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원 헤어.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4: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5: 프리셋 업!

0: 이제 4시부터 황재정의 황제 파워가 진행됩니다. 바빠? 안 바쁘면 황제 파워로 진행시켜!
1: 자, 오늘의 최고의 똥망고구 사연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첫 번째 사연이 아니겠습니까? 아,
2: 그럼요.
3: 이거는
1: 예예
3: 받아야 돼요.
2: 이거 들어야 됩니다.
4: 들어야죠.
2: 자, 저희 특별 선물. 아, 일단 물론 오늘 소개되신 분들 다 선물을 다 하나씩 드리는데
1: 드리고요.
2: 자, 특별 선물 남이섬 지바이어 이용권을 받을 최고의 똥망구구 사연은 바로 첫 번째 사연이었죠.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목 남은 계좌 잔액 친절하게 말할 때 잊혀라 드리겠습니다.
1: 야야야 축하드립니다.
5: 2인 이용권인데 누구랑 갈래나?
2: 그러게요.
1: 아, 혼자 가야 되나 누구랑 가야 되나 되게.
3: 근데 또 이걸 들으셔서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남성분이 결혼 안 하셨다면 이걸 듣고 한번 가실래요 같이 오랜만에.
1: 그러진 않을 것 같네요.
4: 근데 이분의 이 여자분의 용기라면 정말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행시 하면서 분명히 뭐 하루에 한 명을 꼬십니다.
2: 다시 또 꼬셔서
4: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 이행시 플러팅으로 또 꼬셔서 같이 가시는 걸로.
3: 외로운 이행시녀.
4: 이행시녀.
1: 자, 계속해서 커트쇼 재고로 망해본 에피소드 비싸게 매입해 드릴 테니까 망구구 망해본 사연들 망구구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세요. 승희 씨 역시 재밌었어요.
4: 야, 감사합니다.
1: 아, 언제 불러도 재밌어.
4: 자주 불러주세요. 네.
1: 아, 다음에 또 만나고요. 우리 남호연 씨 결혼 준비 잘하고요.
3: 네, 고맙습니다.
2: 우리 견디 고생하셨고.
1: 아유, 깡디 수고했어요. 우리 와이신 분들 들어주신 분들 방송놈들 모두 수고했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2: 땡큐. 좋은 하루 되세요. 마지막 곡은요.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의 엔딩곡입니다. 스티브 레이시의 오예.
3: 오예.

0: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엘 닥터피엘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4: 1533-1566 세라하임
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5: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6: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6: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arms.
1: 황재성의 황제

황제 파워에 종종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라디오를 평생 들었어도 문자를 보내는 건 오늘이 처음이에요. 황제 파워 쭉 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름 불러줬어요. 당첨된 건 평생 처음이에요. 황제 파워와 함께 처음을 경험한다는 건 멋진 일이지요. 저도 황제 파워와 함께 다양한 처음을 경험했습니다. 첫 방송, 첫 분장, 첫 조롱, 첫 게스트, 첫 댄스, 첫 라방 등등. 어쩌면 인생은 매번 다양한 처음을 채워가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0: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처음을 경험하셨나요? 기왕이면 좋은 처음, 설레는 처음, 신나는 처음을 경험하셨길 빌어봅니다. 황제파워와 함께 만나는 처음이라면 더 좋겠죠? 뭐라고요? 이런 DJ도 처음이라고요?
1: 자,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맙시오!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박혜경 안녕 듣고 오셨습니다. 네, 늘 인생은 뭐 도전이라는 말을 지금 처음으로 바꿔놨죠. 네, 매일매일 도전이다. 매일매일 처음이다. 처음은 뭡니까?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설렘 반 두려움 반이 항상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익숙해질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느낌을 즐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계속하면 진짜 많이 익숙해질 줄 알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익숙해지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늘 설렘 반 두려움 반이 공존을 한다. 이걸 그냥 인정하면 또 끝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편해져. 인정하면 편해진다. 인정. 네, 여러분들도 황제파워에 들어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막 정신없다 하시다가 여기 안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무슨 라디오가 이렇게 정신이 없냐.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정신없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잠이 깨기 때문에. 이 졸음이 몰려오는 이 오후 정신없는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도파민 충전도 해보고 잠도 깨보고 에너지를 살랑 얻어가 보자고. 이어 알았디.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응원의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를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가을 썸네일이 보입니다. 총 6명의 팡디가 보이는데 그 중에 앉아있는 팡디 있나요 없나요? 1번 앉아있는 팡디 있다. 2번 앉아있는 팡디 없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5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5: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7: 5 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눈과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르노.
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 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0: 왕자 파워.
1: 에이요 지지. 예예. 시작해볼까.
2: 오늘도 황제 파워에 속속이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소녀시대 I got a boy 출첵 출발.

0: Stop.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1: 이우영이 사장님이 중국집 회식 가서 진짜로 난 짜장면 외치셨어요. 미워. 아, 이 전설로만 듣던 이 꽁트가 실제로 이루어졌군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난 짜장. 아니, 그 탕수육 좀 시켜주셨죠? 아, 이게 실제로 구현화가 되다니. 사장님 나빠.

0: 한복 보러 갑니다. 잘 고르고 올게요.
1: 혼주 한복을 보러 간다는 거는 은지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언니나 동생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본인이겠죠? 본인이시면 결혼 너무 축하드립니다. 곱하기 100. 김기태님, 조우리님 반갑습니다. 양송이님도 어서 와버려.

소라님, 저의 오늘 저녁은 활새우회입니다. 소금구이도 세트. 이럴 수가, 이름 자체가 해산물이시죠? 네, 이렇게 또 바다 친구들을 또 갑자기 소금구이 너무 땡겨버리지 않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가을 썸네일이 보입니다. 총 6명의 빵디가 보이는데 그 중에 앉아있는 빵디 있나요 없나요? 1번 앉아있는 빵디 있다, 2번 앉아있는 빵디 없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8817님께서 김밥의 비밀을 드디어 알아버리셨네요. 와, 김밥이 이렇게 어려운 음식이었다니. 첫 김밥 도전하고 뻗었어요. 그냥 사 먹어야지. 네, 김밥이 쉬운 줄 알았죠. 여러분 예전에 김밥에 노른자 계란이랑 흰자 계란 나눠져 있는 김밥 드셔보신 분 있습니까? 집에서 그걸 먹어봤다면 엄마가 얼마나 바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요. 아, 갑자기 김밥을 만들어주신 대한민국의 김밥을 싸시는 우리 부모님들

0: 이승준님, 한성민님 반갑습니다. 권규원님, 강미화님, 김선진님도 웰컴.
1: Look, I'm gonna make this simple for you. You got two choices. Yes or yes.
0: 자, 오늘 출제 끝곡 트와이스. Yes or yes.

형님, 일요일에 손녀들 놀러 온 데서 잔뜩 기대 중입니다. 아들아, 며느라, 영화 재밌게 봐라. 네, 아, 이거 애 맡기고, 잠깐 맡기고 또 이제 영화를 보러 가시나 보네요. 예, 다 보시면은 저기 어머님, 아버님도 하나 띵게 끊어드리세요. 나도 토물랜드 좋아한다. 토물랜드가 거기서 활약하는 걸, 맷데이먼이랑 오디세이에서 칼싸움하는 걸 나도 좀 봐야겠다. 갔다 오면 내 거 4D로 예약해놔라.

님께서 와우 잠이 깼어요. 이 시간만 되면 졸려오는데 눈이 확 떠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있는 겁니다. 네 소윤님 커피처럼 우리 그

0: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심소윤님께서 졸려서 눈이 확 떠진 심소윤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죠. 심소윤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요리.
0: 자, 이제 검색 퀴즈 정답 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앉아있는 팡디 있냐 없냐. 1번 앉아있는 팡디 있다. 2번 없다. 정답은 1번 앉아있는 팡디 있다.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습니다. 다들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고 명단에 이름 있으면 선물 받는 거예요. 4609님 남편이랑 저희 댕댕이랑 뱃속에 있는 몽그리와 넷이서 1박 2일 여행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신나는 라디오 들으면서 가니까 행복한 기가 끼디네요. 히히, 우리 가족 모두 사랑해 라고. 아, 이게 또 아이와 함께 미리 여행을. 이게 애가 어디를 갔는지는 기억은 못하지만 느낌은 기억을 한다고 하죠. 네, 4609님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거북이 빙고 신청해 주셨거든요. 압력 틀어드리겠습니다. 거북이 빙고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매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스마트하게 사용하기인데요. 밤새 충전기를 꽂아두지 않고

0: 동영상을 볼 땐 고화질 대신 적정 화질로 감상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전력 소비를 줄이면 전기를 생산할 때 쓰이는 발전소의 냉각수 사용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까지 생각하는 마음, 우리의 스마트한 일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2: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1: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2: 스파 자비니 스파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만든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피지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오케이.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0: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6: 1336 1336 1336 1336.
7: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9: 고수익에 원금 보장?
8: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M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진현수님, 주말 부부입니다. 출장이 일찍 끝나서 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토깽이 같은 두 딸과 아들 그리고 이쁜 아내 볼 생각에 휴게소 핫도그도 지나쳐 씹어. 아, 휴게소 핫도그 제낄 정도면은 가족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죠. 네, 사실 하루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아니 하루 중에 다른 공간에 있어도 보고 싶어 버리죠. 되게 이상하게 왜 그러지? 같이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 않거든요. 같은 지역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그냥 어차피 당일날 오는 건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면 가족들 보고 싶죠. 무슨 현상이야 이게. 아, 옆에 김경일 교수님 계셨으면 바로 여쭤봤을 때. 이게 왜 그러지 진짜. 그리고 꼭 한식 생각날 때. 예전에는 그리고 해외여행 가면 여러분 한 그래도 3일 정도는 버티다가 한식을 찾았는데 요즘은 그냥 가자마자 첫날부터 한식으로 바로 그냥 시작입니다. 오프닝. 네, 연수님 안전운전 하십시오. 임미정님, 남편이랑 저랑 거북목이 점점 심해져서 이러다 손잡고 바다로 들어가기 직전이라 아침마다 매트 깔고 20분씩 바들바들 떨면서 요가하고 있습니다. 아, 요가. 아, 휠라테스. 아주 좋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미정님. 이거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이게 사실 동작이나 자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꾸준히 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서, 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미정님 화이팅입니다. 자, 여기까지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노래 세 곡이 엎치락뒤치락 숨바꼭질을 해보는 시간, 숨바꼭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킴 로꼬 Think About You 듣고 바로 출발합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내가 지금부터 다 찾는다 노래랑 숨바꼭질 해봐요 숨바꼭질 숨어있는 세 곡의 노래를 찾아보는 코너 숨바꼭질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막 섞여서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 세 곡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지 세 곡의 노래 제목을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기본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믹스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제가 정답을 지금 다 확인을 해버려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답을 알고 오늘은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믹스 틀려 주세요.

야, 이게 지금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여러분 판별이 안 됩니다. 제가 정답을 확인하고 해야지. 저 지금 세 곡 다 들리거든요. 근데 어려운 거는 정답 듣고 확인해도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근데 잘 들으시면은 최초 정답자가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들이 너무 개성이 있는 노래고, 어떤 분은 노래도 히트곡이기는 하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개성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 자세히 들으시면 빨리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믹스를 들어볼 텐데 한 곡이 앞으로 전진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신나는 노래 두 곡, 그 다음에 서정적인 노래 한 곡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서정적인 친구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믹스 들려 주세요.

전진했던 곡은 제가 린천공항에 항상 여행 가기 전에 듣는 노래, 가는 길에 듣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은 왠지 갈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 캐리어 끌면서 그때부터 이 노래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아, 그리고 나머지 두 곡이 이제 여러분 문제일 텐데, 한 곡은 쉬울 거예요. 근데 한 곡이 어려울 겁니다. 한 곡이 어려울 거예요. 마지막 믹스가 남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믹스 주세요.

자, 여기까지 어때요? 어떻습니까? 들렸어요? 잘 안 들리죠? 안 들리냐? 야, 이게 저 정답을 이래서 제가 정답을 안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똑같은 느낌을 갖기 위해서. 아니 근데 이거 풀 수 있는 분은 무조건 푸셨을 거고 못 푸시는 분은 아마 못 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노래 시작할 때 누가 자우림 노래 저는 리메이크한 줄 알고 이렇게 멋진 이 노래인 줄 알고 그 매직 카펫 라이드인가요? 아, 그 노래인 줄 알고 처음에 보이그룹이 리메이크했나 했는데 아니었죠. 네, 그리고 아, 이 좀 상대적으로 잘 들리지 않았던 노래는 이 힌트가 너무 강력해서 일단 이분의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신다고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는 택시 기사님입니다. 아셨죠? 이게 결정적 힌트입니다. 그 노래. 예? 아셨죠? 아버지는 택시. 네. 자, 세 곡의 노래가 이리 숨었다 저리 숨었다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요. 노래 제목 세 개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그럼 최초 정답자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한 발 늦었지만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노래는 장미여관 심은경 나성의 가면.

숨어있는 노래찾기 숨바꼭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들이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말 그대로 숨바꼭질을 하고 있고요. 다들 노래 세 곡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찾으셨고 네 최초 정답자신지 혹은 네 다 찾았는데 한발 늦어서 최초를 놓쳤는지 자 한 곡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 아버지가 택시기사님이시라고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진짜 여러분 픽션 앞부분이 맞죠? 이렇게 멋진 이렇게 시작할 것 같죠? 자 이제 믹스를 들어볼 텐데 이것 때문에 자우림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다시 갑니다. 첫 번째 들었던 믹스 들려주세요.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다 들리죠 신기하게. 강혜은님 귀는 들어본 노래인데 뇌는 뭔데 눈은 커닝 중. 아 정상입니다. 이렇게 돼야 사실 정상이에요 예은 씨. 이게 최초 정답자들이 좀 특출난 거고 특이한 거예요 그분들이. 기억력도 아주 좋으신 거고 예은 씨 이게 정상입니다. 모든 분들이 거의 귀 들어본 노래 뇌 뭔데 눈 커닝 중 이게 맞죠. 9244님 최초 정답자랑 전화 연결 한번 합시다. 아니 대체 어떤 삶을 살고 계신 건지 크크 비법 콩이점 부탁스. 아 이런 거 좋다. 장인들한테 전화 연결해가지고 비법 공유하는 시간을 네 잔치국수 맛있게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그 음악 잘 만드는 거 이런 거 자 이거 컨텐츠로 풀어야 되나. 1953님 빵디 노래 세 곡이 섞였는데 왜 제 머릿속에는 여섯 곡이 싸우고 있을까요? 아 이게 음악이 섞이면 뭔가 이상한 어디서 들어본 노래가 또 탄생되는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우림 매직카펫 라이드 같은 노래가 들렸다고. 이해합니다 1953님. 네 다들 이 시간만 되면은 그냥 혼돈의 카오스죠 여러분들. 막 아우 왜 이러냐 이거 너무 힘들다 하지만 재밌다. 네 적당한 스트레스는 참 재밌다라는 말씀. 제일 먼저 정확하게 노래 제목 3개 보내주신 분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최초 정답자께는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아니 이 불금에 백화점 상품권까지 받아버리면은 당장 백화점으로 뛰어가야죠. 너무 좋겠지 않니. 다른 당첨자분들께는 기본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을게요. 자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노래 뽑아서 재미나게 숨바꼭질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끝곡 다비치 파리파리 준비했고요. 듣고 3부로 넘어갑니다.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최근 몇 년 사이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마라톤에 도전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완주와 기록보다 중요한 게 바로 회복입니다. 마라톤은 전신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인 만큼 충분한 회복이 없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데요. 최소 일주일 동안은 7시간 이상 충분한 숙면이 필요하고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완주는 회복을 통해 내 몸을 지키는 순간까지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1: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2: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구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

0: 어떤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2: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1: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3: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4: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3: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만 나면 달려갑니다.
4: SBS 틈만 나면 시즌5는
5: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6: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7: 취업이 잘 되는
8: 경복,
7: 잠재력을 전문가로
8: 경복,
7: 4호선 캠퍼스
9: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8: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치면 파워FM 황질 파워.
1: 오늘 꼭 필요한 선곡 전화로 주문 주시면 저희가 쏴드립니다. 드디어 신청곡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방디. 저는 날려라 유미입니다. 저희 집에는 중3 아들이 있는데요. 예고에 진학하기 위해 요즘 연기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학원에 다닌 지는 이제 한 달 됐는데 입시가 10월이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 실기 모의평가를 봤는데 1차 연기를 마치고 다음 뮤지컬을 시작하자마자 땡을 받은 거 있죠. 아들은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연기가 처음인 저희 모자에게 연기 입시는 쉽지 않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S대학교 연기학과 출신이 빵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중3 아들에게 10월 입시를 앞두고 속성으로 준비하면서 꼭 챙겨야 할 꿀팁 있을까요? 예고 입학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어린 양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신청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날려라 윰, 아우 이 닉네임이 어렵네요. 날려라 윰님의 신청곡 봄, 여름, 가을, 겨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듣고 오셨습니다. 아, 또 이거 미래에 우리 또 대한민국 영화계에 큰 획을 그을 우리 또 조카가 예고 입시를 또 앞두고 있군요. 아, 이 예전에 제가 살던 옥탑 바로 건너편에 연기 학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막 애들 발성 연습하는 친구 막 그냥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여름에 창문 열어놓으면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가보면은 아니었죠. 어떤 강의실에서 여학생 혼자서 아니요 아니라고요 이걸 연습하고 있고, 네, 성인반도 있었고 꽤 유명한 입시학원이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않아가지고 어떤 커리큘럼인지 모르겠는데, 뭐 사실 제가 운으로 합격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100번 연습하면 된다. 대사를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자기가 하려는 대사를 절대 까먹으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건데 큰 감점이 된다라는 말씀. 네, 그래서 같은 연기를 100번 하면은 아마 한 20번째쯤에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가 한번 생각이 날 거예요. 그 뒤로 매번 할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진짜 횟수를 100번까지 채워보십시오. 외워서.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게 한 60번째쯤에 뭔가 이상한 게 생겨납니다. 어? 원래 이 대본을 이렇게 쓰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연습할 때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왜 60번째 그냥 이렇게 자판기처럼 버튼만 눌러도 대사 쭉쭉쭉쭉 나오게 있죠.

0: 그럼 60번째 이상한 게 생기게 되고 그걸 또 계속 연습을 하게 돼서 한 100번째쯤에 그게 완성이 될 텐데 그 전에 완성돼요. 네. 그러면은 입시 볼 때 아마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어? 야, 저 녀석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꼭 내가 가져야겠다. 우리 학교의 보물로 가져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요즘 또 연기로 한 획을 긋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도 지칭할 수가 없네요. 정혜인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보검 빔을 쏠까? 정혜인 빔을 쏠까? 저거 내가 좀 맞아야 되는데. 아, 박보검 빔 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뭐야, 저 임펠라 PD가 저한테 박보검을 만나본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박보검 빔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박보검 빔! 네, 우리 친구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황제파워에서 준비한 문화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로 놀 석영스퀘어에서 열리는 랩 뮤지컬 소크라테스 패러독스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황제파워 홈페이지 문화선물 신청방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 잘 됐네. 이 중3 조카 이거 신청해가지고 문화선물 신청해서 뮤지컬 이런 거 보고 해도 도움 많이 되는데, 많이 보고 많이 연습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 보십시오. 학원을 안 다니니까 커리큘럼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 실전에서 그냥 뜨거운 주전자 손으로 만져보고. 근데 진짜다 조카야. 진짜 삼촌 거짓말 안 한다. 자, 여기까지. 3부에서는 가사 속에 숨은 단어를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광고 듣고 와서 출발합니다. 광고 까꿍.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서 간다, 장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숙면연구 35년. 흡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5: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6: 흑표의 침대.
7: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8: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9: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10: 에버 웰커밍.
11: 영리한 소프트랩.
12: 하이 하이 하이퍼스.
1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4: 1533 1566 세라하임.
13: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15: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6: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17: 경민대학교.
18: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17: 경민대학교.
16: 취업에 강한 대학.
17: 경민대학교.
18: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19: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2: 케어 원해요?
23: 케어 원해요.
2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3: 케어 원해요.
2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3: 케어 원해요.
2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황제성의 황제 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0: 산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충남 아산시 농협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머리만 묶고서 편한 티셔츠 슬리퍼 신고서 그대와 함께 손깍지 끼고 걷기만 해도 난 너무 좋은걸. 9월의 바캉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시작해요.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가슴 속 조그만한 감성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뜨거운 여름이 한풀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 이럴 때는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동네 한 바퀴 살랑살랑 걷기만 해도 기분이가 참 좋아집니다. 편한 옷에 슬리퍼 그리고 옆에 좋아하는 사람까지. 아 갑자기 하늘정원 걷고 싶잖니? 얘기를 하면서 그냥 상암동 하늘공원 가고 싶잖니? 거기 그 뭐지? 그 막 갈대처럼 생긴 뭐 이제 갈대도 있긴 한데 아 뭐 있는데 거기가 원래 그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공원으로 바꾼 거잖아요. 아 그 과정도 사실 다 봤습니다. 거기가 왜 그렇게 됐는지 너튜브에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진짜 기술이 아 예술이더라고요. 거기가 그렇게 꽃이 자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기술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아 이 살랑살랑 바람 부는 거 이거 그냥 카메라한테 싹 들고 나가가지고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그런데 가가지고 아무거나 찍어대도 그냥 작품 돼버리죠. 그렇습니다. 9월에만 느낄 수 있는 말랑말랑한 바캉스 감성. 김재환의 9월의 바캉스 한 구절이었고요. 실제 지금 이제 우리가 9월을 나고 있는데 조금 날씨가 선선해졌죠. 저는 제가 9월에 태어났는데 9월에 태어난 게 참 좋습니다. 왠지 그냥 가을에 태어나면은 뭔가 그냥 날씨 좋을 때 태어나가지고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왠지 힘들었을 것 같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왠지 추웠을 것 같고 봄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너무 좋지 않죠? 너무 좋죠. 네, 선선하니 그냥 어? 자 제가 지금부터 어떤 단어 6개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들으시고 과연 어떤 노래 가사에 있는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큐.

0: 2세대 한정품 리빙 레전드 돈 기부 불가항력 샬라샬라 지뢰밭
1: 아니 이게 마지막 지뢰밭이 뭐죠? 이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되다가 마지막 지뢰밭이 뭐야? 아니 이거 그리고 이게 단어들이 잠깐만 오늘 노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2세대 한정품 리빙 레전드 돈 기부 불가항력 샬라샬라 지뢰밭 네 오늘 이 단어들이 알 수 없는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냥 한번 무지성으로 연결을 해보면 2세대 한정품인 이 제품을 꼭 사야겠어 리빙 레전드에서 발견한 건데 판매 금액은 다 돈 기부가 된대 인성 좋은 나는 불가항력적으로 무조건 사서 기부를 해야겠지 저 외국인 친구

라고 있는데 샬라샬라라고 있어. 그 친구들 데리고 가서 같이 기부하자. 아, 그 친구 얼굴이 아주 지뢰밭이야. 이목구비가 저 세상이거든. 이렇게 외국인 친구 외모비아로 한번 끝내봤습니다. 사실 샬라가 옛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공격수 되게 대단한 공격수 있었어요. 자, 과연 어떤 노래의 단어들인지. 아, 저는 도통 모르겠는데 저도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풀고 싶어가지고 정답 보지 않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 텐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노래 한 곡을 듣는 동안, 노래가 나오는 동안 갑자기 나타나서 힌트 단어 두 개를 외칠 겁니다. 그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될 거니까 다들 노래 나갈 때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래는 레드벨벳 파워업.

야, 들어보니까 노래도 이게 힌트송이었네요. 자,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특이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노래를 맞춰보는 거는 가사는 연필로 쓰세요. 아, 오늘 좀 어렵기는 했죠. 근데 노래 제목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뭘 들은 거지? 아니, 이 노래 이 가사를 왜 못 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단어 2세대 한정품, 리빙 레전드, 돈 기부, 불가항력, 샬라샬라, 지뢰밭, 네, 그리고 노래 나갈 때 드래곤, 힘 이라는 힌트도 드렸죠. 그렇습니다. 황제 파워에서는 방어를 먹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르고는 하죠.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자, 지뢰밭. 자, 일당백 지뢰밭. 자, 지뢰밭 나왔어요. 아, 이게 사실 이게 지리 특유의 이 창법이 있어가지고 힘들게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부분을 거의 힘을 안 주고 지뢰밭이면 레밭 이라고 발음을 해가지고 찾기 힘드신 분이 계셨을 텐데 지뢰밭이 나왔습니다. 자, 공백기가 무색하게 돌아오자마자 가요계를 그냥 뒤 흔들어 놓은 거 바로 G-Dragon의 파워입니다. 얼마 전에 빅뱅의 그 빅도 너무 좋았죠, 노래가. 거의 노래가 월클로 가고 있습니다. 인트로부터 귀를 때리는 중독성 강한 비트 위에 자신을 둘러싼 온갖 소음과 시선을 특유의 여유로운 스웩으로 가볍게 받아쳐버리는데요. 역시나 남다른 존재감은 어디 가지 않죠. 지리는 지디다. G-Dragon의 파워? 네, 파워였습니다. 3624님, 당시에 GD를 따라한다고. 그때 안 따라한 사람이 없죠. 스키니진에 하이탑 신고 체크셔츠 허리에 묶고 다니던 사람 접니다. GD 역병을 세게 알았었죠. 그때 GD가 군대 갔을 때 대한민국의 패션이 멈췄었죠.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빨리 나오라고 난리였습니다. 다음 패션이 대체 뭔지 알려달라고. 그때 게시판에 난리였죠. 저도 GD 역병을 알았던 사람 중에 하나로. 아니 근데 그 제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말이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제품이어가지고 그걸 오리지널로 살 수는 없었고 GD 맛으로 ST로 우리가 많이 구매를 했었죠. 우리 남성분들 다들 공감하시죠? 자, 여기서 끝곡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션 엄정화 말해줘요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오직 라디오 하나만을 바라보는 라디오계의 소나무 라송 박소현의 러브 게임.
1: 사랑 참 어렵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백.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옥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시민필.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생활정보. 불을 다룰 줄 아는 건 인류의 놀라운 능력 중 하나죠. 그래서일까요? 불과 관련된 우리말도 참 많아요. 예를 들면 불이 났게 뛰어갔다, 불현듯 생각이 났다. 우리가 평소 자주 쓰는 말들도 그렇죠. 불이 나케는 아주 급하게 서두른다는 뜻인데요. 그 뿌리가 불이 나게라는 말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예전엔 부싯돌로 불을 붙이려면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불이 나게가 변해 불이 나케가 됐다는 거죠. 또 불현듯에서 현은 불을 켜다의 옛말, 혀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불을 다루던 옛 사람들의 생활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에도 남아있네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윤현진이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바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왕자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퇴 진행시켜.

0: 건강기능식품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컴.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4: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1336

0: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

0: 황재성의 황제 파워.
1: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9월 11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메모를 해놓고 정작 그 메모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시네요. 이제 메모를 찾기 위한 메모까지. 네, 해도 메모가 메모를 낳고 그 메모가 또 메모를 낳고 하청업체가 있는데 또 하청업체, 하하청업체, 전전세 같은 거죠. 네, 사연 받았습니다. 7097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쌍디, 건강검진을 하러 갔어요. 의사선생님께 문진을 하시면서 물었습니다. 하루 중 꼭 챙겨 먹는 식사는 언제예요? 아무 생각 없이
1: 세 끼 다 먹어요
0: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고개를 휙 돌려서 저를 가만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괜히 머쓱해서
1: 많이 먹진 않아요
0: 했더니 많이 먹는다고 안 했는데요 하시더라고요. 아, 의사 선생님은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저 혼자 되들짝 놀라서 해명을 해버렸네요. 아, 겁에 질려가지고. 근데 빵디 정말입니다. 저 많이 먹지 않아요. 다만 세 끼를 먹을 뿐이에요. 네, 오늘은 삼시세끼를 꼭 챙겨 드시는 7097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뭐 무조건 반사 같은 거죠. 무릎 그 망치로 툭 치면 다리 올라오는 것처럼 길 가다가 경찰차 보면은 그냥 잘못한 거 없는데 괜히 무섭죠. 네. 그리고 아픈 데 없는데 의사 선생님 앞에 가면 괜히 죄스럽고 가슴 조마조마하고 선생님이 무슨 말 할까 두근거리고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충분히 겁에 질릴 수 있고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백스트리트 보이즈 에브리바디 선곡했네요. 모두가 그렇다. 네, 혼자만 그런 게 아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백스트리트 보이즈 에브리바디 듣고 월매패 출발할게요.

잡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dodo, welcome to world.

자, 저는 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드래곤의 파워.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 빵댕이들이 떠올리는 음식이 있죠. 자, 힌트는 겨울 제철 회고요. 노래는 항상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팡어 팡어 팡어 팡어 팡어 팡어 여기까지.

불편한 상사랑 1박 2일 출장 가야 됩니다. 아우 진짜 사회생활 힘들다. 자, 이 힘든 거를 안 힘들게 이번 기회에 한번 둘이 친해져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면 돌파, 인생 정면 돌파 아니겠습니까요? 진행 지켜. 나연선이 대전에 빵을 사러 내일 친구랑 갑니다. 꼭 성공하도록 빔 싸주세요. 자, 연선님 제가 여기 가본 바로는 오전부터 가야지 줄이 좀 덜합니다. 그나마 탈만하다는 말씀. 자, 성공 빔 싸드립니다. 자, 득템 성공 빔.

2232님, 오이 무침 만들고 지쳐서 잠들다가 빵디 목소리 듣고 깼네요. 킥킥킥 신이가 나버려. 6623님, 이제라도 일어나셔서 잘 됐습니다. 잘했어요.

바로 이 기분 이어가 버리겠습니다. 디바 왜 불러? 옛날에 이 노래 모음집 테이프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 뭐였지? 나우였나? 뭐 이렇게 국내 노래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거의 노래들 오늘 월드팬 노래들이 거의 세트인데요. 잘됐다. 8090 아주 신나버리겠네요.

통치를 주문했는데 왔어요. 자, 통치는 어린 민어를 얘기한대요. 민어 고급 생선이죠. 구워 물까요? 조림을 할까요? 와, 민어는 사실 전이 짱이기는 한데 아 구워야죠. 구워서 생선을 즐겨야죠. 아 석희님 뭘로 먹? 아이 둘 다 그냥.

김다연이 빵디점에 주로 저녁 먹다가 4kg 찌고 다이어트 시작해서 운동하는 사람 나야나. 제가 추천하는 저녁 메뉴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아시겠죠?

그럼 오늘 점외초는 여러분, 아 근데 오늘 금요일이라서 안 돼. 오늘 건강식으로 먹을 수 없어. 해덮밥 이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오늘 금요일이라서 여러분 안 돼요. 오늘은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

먹는 빵은 위험해. 무한으로 입안으로 들어가는 중. 저도 운동 끝나면 항상 아 진짜 폭식하더라고요. 운동 끝나고 먹는 음식 조심스. 아 이거 낭만이다. 4934님 우리 식구 오늘 밤 낚시 갑니다. 너무 설레서 황제 방어에 첫 문자 보내봅니다. 아 나도 이렇게 밤낚시로 인도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면은 라면 끓여먹고 고기 잡고 이야기 나누고 어? 너무 낭만 있어 버리잖니.

난리 났죠. 네. 성인이 되어서 항상 방송국 회식하면 막내 연출과 막내 작가가 자기들이 선배들한테 뭔가를 보여줄 때 둘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참 꼴값이다. 취미랑 다 이상하고 하다가 술 취해서 항상 자빠졌어요. 막내 연출 남자애가 자빠졌습니다.

오늘 점해주 진짜 여러분 성게알 미역국 이런 거 한번 갈까요? 저희 럭셔리하게 겁나게 맛있는데 진짜 갑시다. 이런 특이한 음식도 우리 가야죠. 지금 당장 성게알을 어디서 구하냐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켜. 우리도 몸에 좋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네, 부담 갖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넌 너무 이상벽이야 갑니다. 너 너무 이상벽이야. 조유라님 테니스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테린이

0: 오늘 그냥 별일 없어도 신나버리죠? 이제 금요일 끝나고 집에 가면은 내일부터는 주말이니깨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냥 내일이 주말이니까 아무 이유 없이 축하드려버려. 하이! 아, 오늘 방송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나요? 하늘공원도 가고 싶고 밤낚시도 가보고 싶고 민어 아까 그거 뺏어먹고 싶고 여기까지. 자,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지드래곤의 파워? 이 노래를 들으면 방댕이들이 떠올리는 음식 정답은 방어였습니다.
1: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방어!
0: 네, 방어가 참 맛있다. 곧 방어철이 또 돌아오네요, 보니까. 자, 여기서 저희는 황제파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소하게 이렇게 수다 떨고 웃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까르르 까르르 되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마 제가 느끼는 이 소소한 감정, 하지만 큰 행복은 여러분들도 다들 공감하시리라 믿고 우리 또 내일 4시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쉬마탱! 오늘 끝곡은 노리플라이의 Where is Love 준비했습니다. 이거 듣고 여러분 이제 주말입니다. 집까지 안전하게 가세요. 여기까지.
1: 끝!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택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나마에 가면 다섯 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담아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올라오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직장인 명절 선물 선호도 조사. 받고 싶은 명절 선물 1위는 백화점 상품권, 실제로 받는 선물 1위는 통조림 세트. 올해 결과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것 뻔히 알면서도 매년 똑같은 조사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조사 결과를 굳이 찾아보는 이유. 어쩌면 다들 나와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위안을 받기 위해서는 아닐까요? 그렇게 올 추석에도 통조림만 차곡차곡 쌓이겠네요.

0: 혁오 톰보이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의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원장님 추석 선물 사러 퇴근길에 대형마트 가는 길입니다. 0620님 추석이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추석 선물하실 분들은 지금 이미 배송 뭐 결제하고 미리 다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러브게임에서도 미리부터 추석 특집 준비합니다. 우선 추석 당일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는데요. 귀경길 온 가족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노래방인데요. 우리 가족들이 특히 좋아하는 노래 보내주세요. 친정엄마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노래, 삼촌과 조카가 함께 부르면 좋을 노래, 뭐 반려견도 가족이니까 이 노래만 나오면 우리 집 강아지가 혹은 뭐 우리 집 고양이가 좋아한다. 같이 따라 부른다. 뭐 이런 곡들 추천해 주세요. 두 곡도 좋고 세 곡도 좋고 네 곡도 좋고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2016 추석 특집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SNS 하시는 분들은 인별그램 러브게임 1077 박소현의 러브게임 예 러브게임 1077 팔로우 부탁드려요. 인별그램 러브게임 1077 안내 게시물 댓글로 미리미리 좋은 곡들 골라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는 오늘의 영수증 함께하고요. 3, 4부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구먼 해즈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1: 중역시의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벽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 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휴, 애써 뽑은 인재가 금방 떠난다면?
2: 첫날은 환영, 그 다음은 알아서.
3: 온보딩으로 인재가 머물고 성장하도록 에버 웰커밍. AI로 준비하고 모바일로 관리하는 간편한 온보딩. 온보딩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에버 웰커밍. 영림.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가을밤에 든 생각 잔나비였습니다. 라송 저녁에는 바람이 제법 선선합니다. 바쁜 하루를 보낸 뒤 라송 목소리 들으니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 가을 저녁 좋은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려고 오늘도 반갑게 출석합니다. 문혜진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이라 더 좀 여유가 있죠. 너무너무 하루하루 바쁜데 그 가운데 퇴근 시간에 러브게임이 또 쉼터가 되어준다고 하면 저한테는 큰 보람이죠. 한 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저녁이에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쇼핑은 심리치료다. 다만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뿐. 오늘도 비급여 진료 많이 받으셨나요?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퇴근길에 맛있는 닭발 사서 집에 가는 중 처음 영수증 보내보는데 참여하니 기분이 좋네요. 0747님 인증샷 왔는데 40,000원을 쓰셨네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참여 부탁드려요. 윤보로님 라송 첫집 구매해서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듭니다. 오늘은 빌트인 정수기 철거해서 철거 비용 냈어요. 그래도 내 집 장만하니 너무나 행복한 소비입니다. 이사하고 나서 다 끝난 것 같죠?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내 집이니까 또 오래오래 쓸 거니까 기분 좋게 소비하세요. 내 집 마련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4821님 오늘 모임이 있어서 동네 김밥 맛집에서 플렉스했어요. 소중한 사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소연 언니에게 맛을 보여줄 수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김밥? 이야, 15줄을 결제하셨네요. 아이스티 15잔. 총 150,000원을 쓰셨습니다. 예. 아니 뭐 음료까지 또 센스 있게 준비해서 제가 모임 사람이면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저도 맛보고 싶네요. 8583님 퇴근길에 빙수 주문하고 포장해서 가는 길 언니 목소리 듣고 문자해요. 요즘 아들이 드럼 레슨을 받고 있는데 계속 보내야 할지 고민이 많네요. 아들은 재밌어 하는데 다니는 학원이 여러 개라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아니 어머님, 아니 아들이 드럼을 재밌어 하면은 다른 학원을 정리해 주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예, 다른 학원을 정리해 주세요. 일단 시원한 빙수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선물 갑니다. 0788님 누나 저는 거래처를 위한 추석 선물 질렀어요. 무려 80만 원 더 벌기 위한 투자 맞겠죠? 하셨는데 와 80만 원 센데 지금 당장은 나한테 바로 돌아오는 게 없는 예, 그런 소비 같아도 나중에 다시 다 되돌아오는 그런 소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0788님께 선물 가고요. 볼빨간 사춘기 서울 이어집니다.

볼빨간 사춘기 서울 이어드렸습니다. 어디에 누구와 어떤 소비하셨는지 여러분의 소비 내역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1370님, 아이가 삼수생이에요. 마지막. 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생일 맞이로 독서 3개월 총 45만 원 결제해줬습니다.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우리 딸 설인이 사랑해. 이야 참 삼수생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게 정말 너무 기특하잖아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길 응원하고요. 독서 3개월 총 45만 원. 이런 거는 뭐 써서 없어지는 소비가 아니라 다 이 아이의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소비라서 이런 소비는 그래도 괜찮은 소비 아닐까요? 그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0509님 아빠 팔순을 축하하며 부모님 북유럽 패키지 여행을 비즈니스로 보내드렸어요. 1년 돈 모았고요.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뿌듯합니다. 야 효자인지 효녀인지 비용 장난 아니었을 텐데 그쵸 엄청 멀기도 하고 심지어 북유럽은 또 물가도 비싸고 야 아버지 팔순 예 오래오래 두고두고 예 좋은 추억이 되고 하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정말 행복하고 뿌듯하실 거예요. 이분께 선물 가고요. 0631님 월세도 겨우 낼 정도로 장사가 안 됐는데요. 이번 달은 일이 밀려와서 야근을 합니다. 우와 자축의 의미로 맥주 한잔하러 나왔네요. 행복한 소비. 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또 일이 밀려와서 야근을 해도 행복하게 하는 또 이런 때가 오네요. 예,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행복한 소비 즐겨주시고 예, 다음 달에도 야근 많이 하실 수 있길.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항상 이제 야근 좀 덜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이런 멘트 많이 하는데 이분은 거꾸로여가지고 예, 야근 많이 하 정도로 장사 더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출근길에 엄마랑 항상 통화를 합니다. 엄마랑 매일 안부를 주고받고 얘기하니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거든요. 엄마 최애곡 이승철 2년도 신청해 볼게요. 엄마하고 항상 통화하다가 이제 저한테도 이렇게 또 신청곡 보내주시고 저녁 퇴근길이 좀 풍요로워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으로 문자 또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3369님의 신청곡 바로 이어드립니다. 이승철 2년.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1: 핵곡식과 핵과일로 가득 찬 가을 식탁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넉넉해지죠. 농작물이 자라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양의 맑은 물이 필요한데요. 수확철 가뭄으로 논밭이 말라버리면 한 해 동안 기다려온 풍성함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지켜내는 일은 곧 소중한 먹거리를 지키는 일이겠죠. 오늘 마주하는 가을의 결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물의 가치를 떠올려보면 어떨까요?
0: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2: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3: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2: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3: 스파 자비니 스파.
4: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5: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4: 디자인도 예쁜데?
5: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6: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5: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 정보.
2: 쌀도 신선식품이라서 갓 도정한 쌀로 갓 지은 밥이 제일 맛있죠. 그렇다면 맛있는 밥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쌀의 품종이 중요합니다. 쌀은 크게 자포니카와 인디카 두 종류인데 한국인은 아밀로스 함량이 비교적 낮은 자포니카 쌀로 지은 찰진 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300여 개의 쌀 품종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최고의 품질로 엄선한 쌀은 단 21가지. 쌀알이 맑고 투명한지, 밥을 지었을 때 모양, 윤기, 풍미가 뛰어난지, 도정 후 온전한 쌀알이 75% 이상인지, 병충해에 강한지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다니까요. 쌀에는 과학과 진심이 담겨있는 것 같죠. 이 캠페인은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성인이 되고 저의 세계는 6평 남짓 주방이 다였습니다. 불 앞에서 싸우고 수많은 상처에도 칼을 놓지 않는 요리사의 길을 걸었죠. 남들 쉴 때 가장 바쁘고 남들 일할 때 겨우 쉬는 직업이다 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죠. 야, 얘 어떠냐 얘. 아, 나 연애 안 한다니까. 야, 진짜 좀 진지하게 보라고. 그럼 얘는 어때? 얘 안 한대도. 아, 자식이 눈만 높아가지고. 에이, 할 수 없지. 진짜 얘는 내 보물상자에 넣어둔 아끼는 친구인데.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보자마자 꽁꽁 닫혀있던 제 마음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첫눈에 반할 만큼 제 눈에 너무나 예뻤거든요. 그렇게 성사된 소개팅. 재밌게도 그녀 역시 저를 처음 본 순간 아, 얘랑 사귀겠구나 직감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 간호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그녀는 저를 알뜰살뜰 잘 살펴줬습니다. 그게 좋으면서도 또 부담이었지요. 사랑받을 줄 모르는 바보 같은 놈.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유, 괜찮다니까. 아유, 내가 알아서 해. 지난번에도 불 앞에서 핑 했다며.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이 약 우리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약이야. 챙겨 먹어봐 좀. 아유, 진짜 귀찮게. 철없는 내 모습도 묵묵히 견뎌주며 늘 제 편이 되어주던 그녀. 하지만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을수록 그녀도 지쳐갔습니다. 누구보다 책임감 있고 단단한 그녀와 달리 저는 제대로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꿈만 많은 사람이었죠. 안정과 불안정. 너무나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 서른이라는 나이를 맞이하니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우리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떨어져 있던 그 기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이었습니다. 먼저

0: 저 어머니가 갑작스레 돌아가셨고 키우던 반려견마저 세상을 떠났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그저 멍한 상태로 시간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엔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를 보내줘야겠다는. 하지만 누구? 아우, 이 먼지. 어, 창문 좀 열고. 아니, 머리는 언제 감은 거야? 아우, 우선 씻고 와.
1: 너, 네가 어떻게 우리 헤어진 거 아니야?
0: 누구 맘대로. 나 생각 끝냈거든. 죽을 때까지 네 옆에 있으면서 지켜보고 잔소리 할 거야. 아, 일어나 얼른.
1: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고집 세고 늘 나만 중요한 이기적인 놈이었지만 그녀를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다른 사람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그 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도 했지요. 이 마음이 전해졌는지 나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하고 싶어. 더 늦기 전에. 같은 미래를 꿈꾸면서도 항상 그 말을 직접 귀로 들으니 덜컥 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남자가 맞을까 싶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내일 9월 12일, 9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됩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어쩌면 저는 그녀를 만나 진짜 어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내 모든 허물을 묵묵히 품어준 덕에 비로소 철이 들고 이제 그녀의 손잡고 결혼이라는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됐네요. 나를 일으킨 그녀, 나를 성장시켜준 그녀, 그녀만이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신해철 일상으로의 초대. 오늘 오정택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 정택님의 특별한 신청곡이었습니다. 일상으로의 초대. 내일이 결혼식이라고요.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오, 9년 만에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됩니다. 읽으면서 소름 돋았잖아요. 정택님이 내일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부에게 편지를 따로 남겨주셨거든요. 내일 결혼식장에서 혹시 또 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남겨주신 글을 읽어드립니다. 지영아, 벌써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 다 되어가네. 나는 이미 우리가 가족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가족이 된다니까 기분이 묘하면서도 설렌다. 그동안 나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던 거 다 알고 있어. 미안하고 그럼에도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 여전히 내가 불안해 보이고 남들보다 조금 느릴지 몰라도 내 고점은 아직 멀었다는 거 너도 알지?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고점을 너와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해. 평생 좋은 남편이자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많이 노력할게. 내 평생의 일상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와줘서 고맙고 사랑해. 라는 글입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영님, 내일 예쁜 모습으로 식장에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9월 한정 선물 고주파 홈 디바이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올려둘게요. 박선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남겨주세요.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편안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폴킴 있잖아.

0: 옥상 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2: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레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르노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박소현의 러브 게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콜드 I'm in love 듣고요. 잠시 후 3, 4부에는 골든 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즈 대지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 주세요.

0: 무대에 선 가수에게 마이크가 필수인 것처럼 밀폐공간 작업자에게 꼭 필요한 안전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가스를 가장 먼저 알려주는 휴대용 가스감지기인데요. 밀폐공간 작업 전에 꼭 챙겨야겠죠? 오늘도 현장길을 오가는 우리님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저 이소나도 가스안전을 알리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봅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아?
2: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디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2: 헐, 몽젤 바디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1: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추석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선함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6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안내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타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 만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 만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비읍치읓. 곧 있을 추석을 앞두고 묘에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깔끔하게 정돈하는 걸 뜻합니다. 이번 주말에 이거 타러 가시는 분 많을 것 같고요. 작업하실 때는 예초기 안전사고나 벌쏘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뱀도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성묘 전에 묘소 주변의 풀을 말끔하게 베어내는 일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읍 치읓.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세요.

김진호 가족사진. 오늘 정답은 벌초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곡표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함께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기대해주세요. 잠깐만요.

0: 장판 켈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UU. UU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UU 제약.
8: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9: 오랜만에 자유로운
10: 차트
11: 차트
12: 오랜만에 자유로운
13: 차트
10: 차트 우리만의 자유로운
12: 차트
9: 차트
12: 차트
9: 차트
12: 차트.
14: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봅니다. 원탑 예능돌 천재 우리 갱 알지 골든 차일드 장주 천의 얼굴 천만 배우 해지
15: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4: 항상 이제 두 분 앞으로 문자가 많이 오는데 특별히 2830님께서 너튜브에 장준 검색하다가 최근에 모델 정혁 씨랑 베트남 간 걸 봤어요. 정혁 씨 진짜 많이 먹던데 장준 씨 안 힘드셨나요?
15: 떴구나 드디어.
14: 원래 그 떴죠. 그 촬영한 지는 좀 됐는데.
15: 그니까요.
14: 그죠 그죠.
16: 여기가 이제 베트남의 낮장.
15: 낮장.
14: 낮장 좋지.
16: 거기에서 이제 저랑 정혁이 형이랑 그쵸? 그리고 유빈 누나.
15: 원더걸스 유빈 씨.
16: 그리고 또 이제 그 베트남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리원 하리원 누나라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넷이서 같이 있었는데 아 이때가 아마 보신 게 그러면은 정혁이 형이 투어 가이드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정혁이 형이 진짜 잘 먹거든요.
14: 대식가 유명하잖아요.
12: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랐지?
14: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모델 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델은 가시처럼 말라야
12: 그러니까요.
14: 되는데.
16: 그래가지고 저 베트남 소화제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때.
14: 현지에서 소화제를 구했군요.
16: 맞아요.
14: 너무 힘들어서.
16: 너무 힘들어서 진짜.

0: 정도로 되실 거예요.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0: 세상에.
1: 예전에 한번 저랑 촬영했었어요. 대식자, 소식자로.
2: 맞아요.
0: 아, 진짜요? 진짜 잘 먹어요.
1: 저는 그분이 어이가 없는데 그분은 저를 보고 또 어이가 없어 하니까.
3: 그치, 여러모로.
1: 어, 여러모로. 서로 놀래, 서로. 밥을 못 먹어, 서로 놀래가지고.
0: 놀래만 하겠다. 예, 예.
2: 진짜 형이 입이 큰 만큼 예. 음식도 많이 먹어요.
1: 아, 그렇군. 근데 그래도 뭐 못 먹는 사람하고 여행하는 것보다는 좀 잘 먹는 사람 여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2: 그쵸, 그쵸.
0: 예. 여러 개를 맛볼 수 있으니까 조금 조금씩. 그쵸.
1: 맞아. 네, 아유, 장준 씨 고생하셨습니다.
0: 아유, 고생하셨네. 아닙니다.
1: 검색창에 여러분 장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장준 검색하시면 뭐 많은 영상이 뜰 겁니다.
2: 아, 예.
1: 웅 씨와 함께하는 아이돌 웅장 아이돌 그것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자, 6781님이 유일한 기혼 혜지 씨 질문 있어요. 제가 곧 생일인데요. 남친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시겠다며 집으로 오래요. 이거 가요 말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셨는데 네. 그죠? 네. 남친 여친인데 이거 가 말.
0: 아, 저는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아. 가서 조금 그 가정에 조금 분위기도 아. 좀 보고 어머님의 좀 스타일도 확인을 해보는 게 아.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해서
1: 아, 미리.
0: 네, 미리 가가지고 네. 분위기 팍.
1: 어, 근데 막 집안 분위기가 우리 집이랑 너무 바이브가 달라. 막 학을 떼고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0: 어, 그러면 바로 헤어져야죠. 네, 현실적으로.
1: 아니, 또.
2: 그치.
0: 현실적으로 가야죠.
1: 아, 근데, 아 슬프다. 미역국 아. 먹으러 갔는데 어, 현실을 깨닫고. 어, 어. 어.
0: 우선 또 이렇게 또 뭐 미역국 끓여주시겠다고 하는 네. 거 보면은 또 좋으신 분인 것
1: 맞아요.
0: 같으니까 또 가가지고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는 아. 거를 네,
1: 추천합니다.
0: 네, 추천합니다. 네.
1: 알겠습니다. 해결이 되셨죠? 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합니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말 그대로 자유롭게 주제 소재 구분 없이 차트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2: 네, 여러분도 지금 생각나는 차트가 있다면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1: 첫 번째 차트는 9355님이 보내주셔서 치킨 쿠폰 선물로 가고요. 어떤 주제로 꾸며주셨는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Well. 친언니가 살을 쫙 빼고 인물이 났습니다. 오. 예쁜 거 인정이에요. 근데 길거리에서 홍보하시는 분이 휴지를 줘도 누가 먼저 양보를 해도 모든 게 다 자기가 예뻐서 그런 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우리 언니처럼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차트로 만들어봤습니다.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특징 탑5 지금 시작합니다.
4: 예, 실례합니다. 예. 이 결혼정보회사에 상담하러 온 이채민식입니다.
5: 아, 벌써 오셨네요. 어, 근데 조건이 좀 일단 나이가
4: 아니, 참나 이 나이가 왜요? 에? 이 나이가 있어도 에? 이 내가 임마 이 관리를 임마 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나 정도면 괜찮지.
5: 아, 네네네. 근데 또 직업이 사실 백수나 다름 없으세요.
4: 네. 야, 이 직업이 왜 또 와요? 이 직업 없어도 이 나 정도면 괜찮지 임마.
5: 아, 근데 또 이제 외모가 요즘 스타일이 아니세요.
4: 네? 이 외모가 와요? 이 나 정도면은 이 등재가 괜찮지. 그래서 제 등급이 몇 등급이니까?
5: 마이너스 100등급이세요. 가입비 돌려드릴 테니까 가시고요. 여기 계시면 고객 떨어져요.
1: 아이고야. 네. 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5위. 나 정도면 괜찮지 를 입에 달고 산다. 자존감, 자신감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더 과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 스스로가 멋있다, 괜찮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 있던 호감도 오히려 반감됩니다.
2: 어디 해야지, 해야지.
0: 누가 내 이야기를 여기다가 갖다 놨지? 누가 내 이야기를?
1: 아니 근데 솔직히 해지 정도면 괜찮지. 나 아니 근데 나 그렇게 생각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럼.
0: 그래서 이거 읽는 내내 계속 움찔움찔해가지고.
1: 내 얘기인가?
0: 내 얘긴가 이거 싶어가지고
1: 나 정도면 괜찮지.
0: 그러니까 오늘 차트가 왠지 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기대가 되네요.
1: 근데
0: 네.
1: 5위니까 괜찮아. 우리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어떤 오케이. 분들이 나오는지
0: 아,
1: 봅시다.
0: 네, 5위니까 좀 괜찮았다.
1: 아, 귀여워, 네, 알겠습니다. 귀여워. 예. 자, 계속해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4위 갑니다.
6: 아 진짜 회사 다니면 안 나네. 아 이직을 하던가 회사를 차리던가 해야지. 아 진짜.
7: 왜 또?
6: 아니 말이야. 사람들이 말이야 너무 평범해. 다들 의견이 평범. 평범하지 평범하다니까. 아,
2: 야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 임마.
6: 야 이정준 너도 알잖냐. 어? 이 회사는 나라는 특별한 사람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 어? 나는 삼성

0: 알지. 이런 데가 맞다고. 와.
1: 야, 그런 애가 그럼 왜 여기 있냐?
2: 붙은 데가 여기밖에 없어.
3: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4위. 자신을 매우 똘하다고 생각한다.
1: 아니 원래
3: 아, 큰일 났네. 아니 특별한 건 맞는데 맞는데 아,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만 제일 잘났고 자기 일이 모든 일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본인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다가는 아나무인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연애 활동하고 하려면 진짜 내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야 거기서부터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잖아요.
0: 맞아요.
3: 그래 네. 이런 생각이 좀 필요한데 우리 해지대지 씨가 4위에도 또 이름을 올렸네요.
0: 아, 4위도 와 역시.
3: 근데
0: 아 오늘 차트 기대되는데요. 3위
1: 자신감은 1위다. 중요한 거예요.
0: 아 중요한 거죠.
3: 그럼 네. 그럼
0: 자존감이 예. 높다라는 것은 그렇죠. 예.
3: 계속해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3위 갑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요리 연구가 이혜정 동생 이혜지예요. 오늘은 이 파스타를 만들어 볼 건데요.
5: 선생님, 저 다 만들었습니다.
4: 어머, 아니 벌써요? 근데 아 잠깐만 생긴 게 이게 파스타야? 꿀꿀이죽이야?
5: 에? 뭐라고요?
4: 아, 아니에요. 생긴 게 얼마나 개성 있게요.
5: 선생님, 맛도 보셔야죠.
4: 얼마나 독창적이게요. 네.
5: 선생님. 저 요리에 소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아무래도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내야겠어요. 와, 잠깐 나 이러다가 스타 셰프 되는 거 아님? 쌤, 저한테 사인 받으실래요?
4: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게요. 네, 네.
3: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3위.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폭발한다.
6: 해지돼지.
3: 칭찬을 들으면 자신감이 폭발한다. 잘해서 칭찬하는 경우도 있지만 격려의 의미로 칭찬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착각에 심하게 빠져 사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을 못해요.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과잉 칭찬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답니다.
0: 세상에 어떡해.
3: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 우리도 착각하게 할 수 있는 게 격려의 의미로 칭찬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칭찬을 들으면 그렇잖아. 네. 진짜 네. 진짜 내가 잘했구나 하고 자신감을 맞아요. 자신감을 갖잖아.
0: 맞아요.
3: 근데 이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0: 어머 세상에.
1: 맞아요.
0: 네.
3: 아니 근데 요즘에 들은 뭐 최고의 칭찬 같은 거 있나요? 예.
0: 저 되게 뭐 김아중 씨 닮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3: 이런 게 격려의 칭찬인 거야. 이런 게
0: 차트,
3: 이런 게
0: 내 차트네.
3: 이런 게 그리고 뭐 배우 전정서 씨 얼굴이 있다 뭐 이런 게 격려의 칭찬인 거야.
0: 저 최근에 네. 지성이 오빠 공연 보러 갔을 때 선배님이랑 저랑 카페에서 둘이 있을 때
3: 그렇죠.
0: 선배님이 저한테 칭찬해 줬잖아.
3: 맞아요.
0: 혜지야 넌 얼굴에 선이 너무 이쁘다고.
3: 맞아요. 라인이 예쁘다.
0: 전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3: 그게 이제 그게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의 칭찬이었어요.
0: 아, 격려였어요.
3: 격려였어요.
0: 아, 저는 있는 그대로 칭찬해 주신 해주신 줄 알고 그 집에 와서도 호철 오빠한테 자랑을 했어요. 아. 오빠가 봐도 내가 얼굴 선이 좋아 이게 선이 고와 이렇게 물어봤었죠.
3: 네. 아하, 이게 선이 고운 사람들이 여러분 살을 좀 빼면 그 고운 선이 확 살아나거든요.
0: 지금 격려였구나.
3: 네, 네. 격려였다는 것을 슬쩍 알려드립니다.
1: 근데 이번 네. 차트가 네. 호철이 형 뒷번호가 935님이세요?
0: 어떻게 알았어요?
1: 아, 보내주셨길래.
3: 아니, 아니 호철 씨가 보낸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예. 자 계속해서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2위 갑니다.
7: 우리 정마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흘리고 먹을까? 이걸로 좀 닦고.
8: 아, 또 이러지. 이놈의 미모, 이놈의 인기.
7: 에이, 그게 무슨 소릴까 나?
8: 아, 나 좋아하지 마. 자기만 힘들어지니까.
7: 아유, 이렇게 뭘 또 잘못 짜셨나? 왜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럴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이거나 받아.
8: 아, 진짜 피곤하다. 이놈의 인기. 나 좋아해봤자 다치는 건 당신이라고. 그만 좋아하라고.
7: 어, 진짜 왜 이러실까 진짜. 이상한 생각 그만하고 제발 이거나 받으라니까.
8: 아, 이젠 편지까지 해. 진짜 부담스럽다 정말.
7: 에이 편지지는 무슨. 에이, 제발 눈 좀 뜨고 똑바로 봐봐. 그거 청첩장이야. 정마담 나 결혼해. 그날 와서 밥이나 함께 하고 가.
3: 빠밤.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특징 2위. 이성이 조금만 친절해도 나 좋아하나? 생각한다.
6: 단지.
3: 하하, 단순한 매너를 이성적인 호감으로 생각해서 착각의 늪에 자주 빠지게 되는데요. 인류애를 이성애로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너무 정확히

0: 어 진짜
1: 완전
0: 아, 완전 근데 그쵸. 근데 이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 아, 그러니까 그쵸. 2위가 됐겠죠.
2: 많이 계시죠.
0: 예, 예. 우리 혜진 씨는 네. 많이 착각하잖아.
2: 아 많이 많이. 네.
0: 주변에 남자들이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2: 아 그러니까요.
0: 다 뭐. 이성으로 착각을 하니까 뭐, 이성애로.
2: 그러니까 예전엔 살짝 얼굴에 막 머리카락 붙어 있으면 머리카락 떼줘하면 속으로 어 뭐야.
0: 어, 나 좋아해.
2: 아 뭐야. 약간 네. 이렇게 생각을 하긴 그치. 했었죠. 그래서 친구들이 가끔씩 욕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아, 되긴 했었죠.
0: 그랬어요. 예전에 저한테도 그랬어요. 자기가 노래방에서 예전에 많은 남자를 울렸다면서.
1: 맞아요.
2: 아 근데 그거는 진짜예요.
1: 뭘 무서워서 운 거예요?
0: 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래방에서 운 거는 아, 뭐 많은 이유가 있을
2: 뭐
0: 수
2: 여러
0: 있습니다.
2: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0: 네. 예전에 이제 공찬 씨도 친절을 베푼 거였는데 우리 혜진 씨가 아, 많은
1: 맞아요.
0: 착각을 해가지고 맞아, 공찬 씨가 학을 떼고
2: 예, 맞아요.
0: 도망을
2: 그때,
0: 갔지요.
2: 맞아. 최근에 한 착각이었죠 그게.
0: 그래, 그래. 아. 차단했단 말 있어요?
2: 아니. 톡에 답장이 없던데 어. 답장 와요?
1: 네.
2: 아 어. 그래요? 아, 저 차단 당했나 보다.
0: 차단했다 그러더라고.
1: 아무래도
0: 개인 톡하지 말라면서
2: 어, 나한테 관심 유발하는 거 아니에요?
0: 어, 그러니까 이런 게 착각이야 여러분. 본인이 개인 톡이 차단을 당했는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 어. 이게 2위입니다 여러분. 어. 자 그렇다면 착각 속에 사는 사람 특징 1위 알려드립니다.
1: 동생 장준이 연속 2주째 소개팅도 하고 얼마나 좋아.
3: 어머 어, 장혁씨 아니세요?
1: 그런 말 자주 듣습니다 언니나.
3: 어머 성대모사까지 완전 똑같아. 사실 제가 장혁씨 팬이거든요.
1: 그럼 오늘 나 만나서 개 타셨네요. 소개팅 나와서 연예인도 보고 얼마나 좋아.
3: 어, 네? 어, 어디요? 연예인이 어디 있어?
1: 나요 나 장혁 닮은 나.
3: 저기요 닮은 거지 장혁은 아니잖아요.
1: 그거나 그거나 줘. 사인해드릴까요? 사인 받으면 얼마나 좋아.
3: 아 미쳤나봐.
0: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특징 1위 연예인과 닮았다고 하면 자신과 동일시한다. 해지대지. 착각 속에 푹 빠져 사는 사람에게 스치는 말로 연예인 누구 닮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연예인이고 그 연예인이 나인 것처럼 패션 행동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2: 이야 진짜 이거 정말
0: 진짜 대단하다. 이거 우리가 항상 전종서 씨만 닮았다 그러고 이제 우리 많은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이 또 김아중도 닮았다고 하면은 본인이 김아중으로 알고 막 행동을 하는 때가 있었어요.
1: 맞아요.
2: 아, 저 최근에 그 짠한 형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어. 댓글에 네. 저한테 오마이걸 미미 씨를 닮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미 씨를 봤는데 어, 좀 수구미가 조금 힙하고 멋있더라고요. 저 그래서 가가지고 옷 스타일 따라하려고
0: 미미 그 댓글 쓰신 분 찾아. 그 댓글 쓰신 분 찾아야 돼. 그분이 지금 혜지 씨의 인생을 지금 돌아돌아가게 지금 하고 계신다고. 지금 미미 씨처럼 펌도 할 느낌이에요, 약간.
2: 어, 근데 저 그거 이쁘다고 생각하고. 와. 아, 겨울에 해봐야 되나? 야,
0: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의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요.
1: 맞아요.
2: 아, 너무 부끄럽다, 오늘 어. 차트.
0: 근데 이제 김아중, 아, 전정서, 네. 그리고 미미 중에 세 분 중에 그럼 미미 씨한테 꽂힌 거예요, 요즘에는?
2: 아, 네, 저 요즘 좀 미미 씨한테 꽂혔어요. 제가 좀 이제 좀 많이 까무잡잡해졌잖아요. 좀 섹시해졌잖아요. 아~ 까무잡잡해서. 아,
0: 그래서 미미
1: 태닝한 느낌처럼.
0: 아, 그래서 추구미가 미미 쪽으로.
2: 네. 어 근데 왜 다들 표정이 좀 떨떠름한 표정을 아, 지으시네.
0: 저희는 뭐 많이 힘들죠 사실.
1: 그렇죠.
0: 네. 제가 처음에 또 생방송에 없는 말은 또 잘 못해가지고
2: 아, 어, 맞죠,
0: 처음에
2: 그쵸.
0: 누군가가 전종서 씨 닮았다 그랬는데 저는 전혀 이게 안 보여가지고 네, 안 보여서 제가 처음에 생방송에 많이 당황했어요. 혜진 씨
2: 아,
0: 처음 만났을 때.
2: 그때 방송 사고 났을 때였죠.
0: 그렇죠.
2: 네, 한 3초인가 5초 정정 났을 때 그때
0: 그래서,
2: 난리 났었죠.
0: 근데 네. 이제 자꾸 보다 보니까 전정서 씨 얼굴이 있더라고요. 아, 그 보이더라고.
2: 네, 맞아요.
0: 그렇지만 본인이 전정서는 아니잖아요.
2: 하, 다시 한번 오늘 차트를 보면서 지금 얼굴이 너무 빨개지고 있는 느낌이라 근데 저는 뭐,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0: 아니, 근데 예. 착각 속에 사는 게 나쁘진 않아. 왜냐면 네, 우리한테 많은 행복을 주잖아요.
2: 아, 그래요?
0: 그리고 또 이 엔터테이너라는 게 연예인을 한다는 게 또 좀 착각이 있어야 우리가 또 하니까.
1: 그렇죠.
2: 또, 어, 네. 또 이렇게 감싸주셔서 감사해요. 네.
0: 또 이렇게 마무리해야죠. 뭐. 아유 정말. 우리 제작진이 준비한 곡은 바로 어, 이 곡입니다. 네. 이승기 정신인.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 뭐가 있어요?
1: 3학년 때 반에 제일 친한 친구랑 비밀 일기장을 적어서 나눠 가졌거든요. 거기에 친구랑 찍은 사진도 붙이고 예쁘게 손편지도 쓰고 그랬어요.

0: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1: 작년에 운동회에서요. 친구랑 2인 1조로 달리기 시합하는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저랑 제 친한 친구와 같이 뛰었는데 환상의 호흡이어서 저희가 1등을 했던 기억이 나요.
2: 작은 웃음도 사소한 순간도 언젠가는 소중한 추억이 됩니다. 미소를 지었던 순간들이 아이들 마음에 오래오래 따뜻하게 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런 순간들이 더 많이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은이었습니다.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골든차일드 장준 개그우먼 해지대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4부에는 이동엽님이 차트 주셨는데 공살균 청정기가 선물로 가고요.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가수의 목소리를 따라하게 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래방 가면 무조건 모창을 하게 되는 곡. 장준 씨도 굉장히 여러 목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목소리 흉내내게 되는 노래로 차트를 만들어봤습니다. 7위까지 만들어주셨어요.
1: 네, 과연 1위 곡은 어떤 노래일지 예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 네,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내주신 이동엽님의 주관성이 100%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1위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빠밤.
2: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에.
1: 어? 전인권. 전인권 선생님.
0: 임재범. 근데 이렇게 좀 따라 부르게 되는 이런 목소리들이 있긴 있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어찌합니까. 그거는 꼭 그렇게 불러야만 될 것 같아요.
2: 따라가야 돼. 장법을 따라가야 돼. 맞아요.
0: 그런 곡들이 있어서.
2: 그쵸, 네.
0: 자, 1위 여러분께 좋은 힌트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명한 곡이긴 한데. 그렇죠. 네.
1: 가사만 똑같았어요.
0: 음정은 많이 좀 예, 달랐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김 문자 고릴라로 1위 곡을 보내주세요. 무조건 모창하게 되는 노래. 자, 이분은 어떤 곡들을 올려놓았을지 7위부터 시작합니다.

0: 아니 이건 트로트 아니냐고. 난 싫어, 난 싫어,
1: 트로트 아니야. 나 싫어.
2: 그 박형린 선배님 착각의 느낌이 좀 났었어요. 네.
0: 아 착각의 느낌도 있었어요. 자 무조건 못 참하게 되는 노래 7위는 아유미였습니다. 큐티 허니 들어보세요.

0: 안녕하세요. 슈가 아유미예요.
1: 맞아 맞아. 이거예요.
0: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죠.
1: 이거예요, 이거.
2: 그렇죠. 네. 우리 아유미 씨는 제2교포로 활동 당시 어눌하지만 그래서 귀여운 매력으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1: 모든 사람들이 아유미 씨처럼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도 그냥 내 스타일로 부르는 것보다 이 아유미 씨처럼 불러야 이게 요 맛이 삽니다.
2: 맞아. 부탁할게. 부탁할게.
1: 맞아요.

0: 와 이거 어려워. 근데 어려워요. 남자들이 노래 좀 한다는 분들 노래방 가면 이 창법으로 노래를 하죠.
1: 아, 무조건 해요.
0: 그게 너무 네. 고음이고 힘들어요.
1: 힘들어요.
0: 무조건 네. 모창하게 되는 노래 6위는 김경호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2: 네, 김경호 씨를 성대모사하는 권혁숙 씨가
0: 그렇죠.
2: 권혁숙 씨가 떠오르는
0: 맞아,
2: 노래네요.
0: 권혁숙 씨 떠오르는.
3: 맞아요.
0: 아, 네, 맞아요. 네.
3: 자, 사실 노래를 하면서도 김경호 씨를 따라하는 건지 권혁숙 씨를 따라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0: 어, 맞아. 김경호 씨의 노래를 부를 때는 창법뿐 아니라 이 긴 생머리를 좀 흔들어주는 그 동작까지 따라해야 이게 또 이제 노래가 완성이 됩니다.
2: 맞아.

0: 약간 멍청하게 되는 노래 5위 현영 누나의 꿈.
1: 네, 2000년대 감성이 물씬 풍기는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가사였어요.
2: 그렇습니다. 네, 콧소리 가득한 현영씨 창법은 그때도 특이했지만 지금도 특이해서 노래방이라도 가면 무조건 따라 부르게 되는 곡입니다.
0: 그렇죠. 현영하면 콧소리, 콧소리하면 현영씨인데요. 이 노래를 그냥 부르면 너무 밋밋하다면서 현영씨가 노래방에서 이걸 부를 때는 콧소리를 가득 넣고 불러주어야만 분위기 띄울 수 있다고 해줬어요.
2: 맞아요. 네.

0: 와, 살려냅니다. 이렇게 살려내요. 무조건 못 참하게 되는 노래 3위 김장훈 난 남자다.
1: 네, 습튼
0: 튼훈
1: 습튼즈툰 뭐 이게 습튼 네. 김장훈 씨도 독특한 창법으로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요계에도 강균성, 곽범, 정승환 등등등 김장훈 모창 달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2: 네, 그렇습니다. 김장훈 씨의 노래도 그냥 부르면 재미없죠. 이 필 받으면 발차기도 한번 싹 해줘야 되는
0: 맞아요.
2: 거거든요.
0: 맞아요. 네. 김장훈 씨 모창권이자 강균성 씨가 알려준 팁에 의하면 김장훈 씨 노래는 짜증을 좀 섞어줘야 된대요. 아~ 강균성 씨의 팁입니다.
1: 그죠.
0: 짜증을 섞어서 불러야 비슷해진다고 하네요.

0: 자, 무조건 모창하게 되는 노래 2위 공개합니다.
1: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 군데 들릴까봐 겁나
0: 아버님
2: 이거 그냥 그 본인 연극 역할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0: 아니 이모 할머니 나오신 거 아니에요?
3: 아, 죄송합니다.
0: 자 무조건 못 참게 되는 노래 2위. 근데 어려워. 2위 조용필 바운스입니다. 이거 어려워.
3: 잘했는데.

0: 네, 바운스는 젊은 세대에겐 조용필이라는 이름을, 60대에겐 조용필의 젊은 감각을 안겨주었던 엄청난 노래입니다.
1: 네, 이 노래를 부르면서 특유의 떨리는 창법 다들 한 번씩 따라해보셨을 것 같아요. 바운스!
0: 오, 잘한다! 오.
2: 노을의 전우성씨가 이 조용필씨 모창을 엄청 잘하는데요.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최대한 입을 모아서, 혜지씨 모아서 부르면 조금 더 비슷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한번

0: 네, 가시가 한창 인기였을 때는 노래방에 가면 10명 중 8명 이상이 민경훈 씨가 있었다고 하죠.
1: 맞아요.
2: 네, 맞아요.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머리에 대고 부르는 제스처도 다들 따라하곤 했었더랬죠.
1: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잘 살려주었습니다. 예, 장준 씨가 나중에 SNS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박선의 러브게임 인별그램 예, 올려놓을게요. 사진. 네. 아. 예. 영상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가시 부를 때는 모두가 진짜 민경훈 씨 모창으로 하나가 된다고 할 수 있죠.
2: 맞아요.

오랜만에 또 추억의 명곡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무조건 모창하게 되는 노래 탑7 알려드렸고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바이오컵.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2: 숙면연구 35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판으로 착! 흑침대에 흑표가 붙으면 잠의 기술이 달라집니다.
3: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4: 뭐 특별한 명절 선물 없을까?
5: 우리 대리굿 맛있는 우리배 몰라?
4: 우리배?
5: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니까.
4: 아, 그래서 우리 베리굿.
6: 명절엔 기억하세요. 우리 베리굿. 선물 베리굿.
5: 명절 선물은 우리 배입니다. 한국 배연합회 배자조금.
7: 1336 1336 1336 1336.
8: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예방치유원 1336.
9: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 이온 향균 패드, 글로벌 뷰티 브랜드 실큰에서 고주파 홈 디바이스, 진짜 명란김 원조 해맛에서 국산 원초 명란 맛김 세트, 30년 전통 도화드림에서 소프트 극세사 스프레드, 국내 제작 몽스 홈에서 3단 접이식 매트리스, 에먼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0: 이은미 애인 있어요.
9: 사... 이거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죠.
10: 그 사람.
11: 아, 이제 저는 모창에서는 빠지는 것도
9: 아니,
11: 저는...
9: 아니 이튼 애인도 도망가겠어요.
11: 그러니까. 애인 없어요. 네. 네. 아,
9: 난 이제 알았네요. 네. 노래방에서 왜 남자들이 남학생들이 울었는지 알 것 같아.
11: 아, 맞아. 이 이유구나.
9: 너무 웃겨서 운 거야. 웃겨서. 네. 애인 있어요. 이 곡 들으면서 두 분과는 네.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
11: 안녕히 계세요. 붉은 분이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 필.
4: 신차 선팅할 땐 어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봄다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2: 30가지
3: 소스,
2: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2: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약속을 잡을 때 자리를 마련하다라고 하고요. 또 앉을 곳이 없거나 인원수가 넘치면 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사람 대신 자리로 비유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이런 자리를 마련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빈 곳이 많아야 주말이 생기는 즐거움, 행복 등이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영수와 함께하며 부정적인 감정은 내보내고 기쁨이 들어올 곳을 마련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엠플라잉의 네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 였습니다. 평소에 자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부담스러운 곳은 자리가 불편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자리에서 제가 등등. 우리 8105님도 어쩌다 보니 회식 때 과장님, 부장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고기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불편한 자리였어요. 아, 근데 진짜 눈치 엄청 보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1주어터 주연씨와 함께하는 노래 메뉴 추천 노메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메뉴 추천도 해드리고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뉴판도 살펴볼게요.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 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5: 간편하게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5: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3: 오딸.
6: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7: I love you.
6: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7: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6: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유유.
7: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유유.
8: 유유 제약.
9: 뭐 특별한 명절 선물 없을까?
10: 우리 베리 굿. 맛있는 우리 배 몰라?
9: 우리 배?
10: 건강 두 배? 행복 두 배니까.
9: 아, 그래서 우리 베리 굿.
11: 명절엔 기억하세요. 우리 베리 굿. 선물 베리 굿.
10: 명절 선물은 우리 배입니다. 한국 배연합회. 대자조금.
1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4: 르노.
15: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4: 레노.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강준모님, 어제 중요한 빨래를 돌려놓고 깜빡한 거예요. 출근 전에 다시 헹구고 급하게 널어놓고 나왔는데 다행히 잘 말라있네요. 내일 소개팅이라 이 옷을 꼭 입어야 했거든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조금 얇은 재질의 그런 얇은 소재의 옷이었나 봐요. 잘 말라 있다 보니. 내일 소개팅이라고 하셨는데 이 좋은 옷을 또 입고 좋은 인연을 만나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뭘 하며 청취 중이신가요? 영세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썸탈 거야.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이야기 만나볼게요. 이혜리님, 손님이 오랜만에 미용실 왔다고 하셔서 헤어 컨설팅 도와드렸어요.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스타일로 해드렸더니 손님도 만족하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든다고 후기 사진도 보내주셔서 뿌듯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와, 근데 샵에 갔는데 진짜 나한테 너무 찰떡 같은 머리로 해서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또 헤어 컨설팅도 하시고, 이게 후기 사진 보내는 건 진짜 찐이거든요. 정말 마음에 든다는 뜻이에요. 아, 너무 좋습니다. 또 조은미님, 방금 저녁 다 먹고 설거지 당번 게임하고 있었어요. 제가 손목이 아파서 남편이랑 아들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이 게임에서 이기고 아들이 설거지 당첨.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하네요. 아들 설거지 고마워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당번 나누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명만 조금 몰아서 하기엔 불공평하니까 게임으로 하면은 할 말도 없고 본인이 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 요소도 조금 붙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 우리 아드님 설거지 화이팅! 공유육사님, 내일 바쁠 예정이라 주말에 먹을 반찬 몇 가지랑 감자탕 미리 만들고 있어요. 10시에 중딩 딸 학원으로 데리러 가야 해서 그 안에 끝내야 합니다. 마음이 급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주말에 먹을 반찬, 감자탕. 이야, 감자탕까지요? 이거 대단한데요? 음식을 우리 공유육사님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죠. 뭐 집안일도 그렇지만 또 음식도 그렇고 또 아이도 데리러 가야 하고, 우리 공유육사님 다치지 않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이나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One Republic의 Run!

원 리퍼블릭의 런 듣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7180님 집으로 매운 떡볶이 시켜두고 퇴근해요. 출근 전에 하체 운동 2시간 했고 내일 공복 운동도 할 거니까 이 정도 일탈은 괜찮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당연하죠. 심지어 출근 전에 하체 운동 2시간이요? 그리고 공복 운동이요? 아, 이 정도 일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뭐 매일 떡볶이 드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또 김양희님, 자영업자인데 바빠서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매일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일찍 재료 소진되어서 가게 문 닫고 집에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수! 아, 저 같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료 소진이 되었다는 거는 음식점 같은데 우리 양희님의 가게가 정말 맛집이어서 사람들이 몰려서 금방 또 재료 소진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1493님, 오래 사용하던 애착 베개를 바꿨어요. 이젠 너무 해져서 더 이상 쓸 수 없겠더라고요. 그동안 베개 덕분에 꿀잠 잘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완디도 이렇게 집에 오래 사용한 게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그래도 베개를 조금 오래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베개가 저는 제 침대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가? 네, 다섯 개가 있어요. 다리 베개까지 하면 여섯 개? 그 이유가 다리 베개는 바꾸지 않아요. 다리 베개도 쓴 지 한 4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제가 자세가 그렇게 운동을 다녀도 자세가 좋지 않고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얘기할 때 제가 목을 빼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가 말리고 노래 녹음할 때도 목을 빼서 하니까 어깨가 계속 말려요. 그러면 옆으로 누워 자게 되는데 이 베개 모양에 따라 편한 베개가 있고 또 제 상태에 따라 불편한 베개가 있고 해서 그냥 제 몸의 컨디션과 그 날의 그거에 따라 그 베개를 바꿔가면서 씁니다. 그래서 진짜 낮은 베개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의 베개를 두 개를 겹쳐서 또 자기도 하고 좀 덜 옆으로 누워서 자려고. 그래서 그 베개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써요. 예. 그래서 애착 베개, 애착 저에겐 다 애착인 것 같은데 기본 되게 오래 쓴 베개도 있고 커버만 바꿔서 쓰고. 근데 이게 또 약간 스펀지 제형의 그런 베개면 이게 또 숨이 죽잖아요.

그래서 자주 바꿔줘야 되긴 합니다. 자주까지는 아니고 그게 좀 죽었다 싶으면. 또 4671님 외근하고 일이 빨리 끝나서 근처 한강에서 혼자 피크닉 했어요. 원래 친구들이랑만 가다가 혼자 가니까 조금 외롭긴 했지만 치킨도 시켜 먹고 한강 라면으로 마무리까지 알차게 불금을 즐기다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았겠다. 근데 요새 날씨가 낮에는 조금 더울 수는 있어도 아침이랑 저녁 시간대는 날이 조금 선선하니 피크닉 가기 되게 좋은 날씨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근데 치킨에 한강 라면까지 아주 야무지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Talk to me 사연 만나봤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2, 3부는 노래 메뉴 추천 노메추 일주어터 주연 씨와 함께합니다. 저의 선곡과 주연씨의 완벽한 메뉴 추천까지 기대해 주시고요. 완소들이 영스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나 메뉴를 지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저희는 빈지노 팔로알토 피처링 프라이머리의 3호선 매봉역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시간은 참 빨라 어제와 오늘의 유행도 달라 시간이라는 화살은 얼마나 더 멀리 날아갈까 시간을 아주 잠깐만 잡아두고 파 난 오늘 밤만이라도 yeah.

0: 안녕하세요. 배우 최무성입니다. 지난해 한 드라마에서 산업재해를 외면한 건설회사 대표를 연기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책임을 회피하지만 제게 있어선 화재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느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험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 예고 없이 찾아오고 안전은 녹화가 아닌 생방송이기 때문에 컷도 다시 찍을 기회도 없는데요. 가스 감지기를 비롯한 안전기기들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안전을 완전하게 하는 것. 저 최무성이 단 한 컷의 NG 없이 가스트론과 함께하겠습니다.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자비니 스타 국민 스타 자비니 모두의 스타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타 부담 없는 헤드 스타 싹 관리했더니 자비니. 혈색이 싹 도네 스타 자비니
2: 스타.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은빛 몸통에 검은 점이 선명한 전어. 지금이 제철인데요. 전어는 7월 중순 금어기가 끝나면 남해를 시작으로 서해까지 잡히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경남 사천과 전남 광양, 충남 서천 등이 대표 산지인데요. 그 맛은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고 하죠. 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 말까지 생겼을까요? 여름 햇전어는 살이 부드럽고 뼈가 연해 뼈째 큼직하게 썰어 회로 먹고, 가을 전어는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뼈도 단단해져 구이로 많이 먹습니다. 특히 통째로 구운 전어는 내장에서 나오는 감칠맛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철을 맞아 살이 오른 가을 전어. 노릇하게 구워 한 점 맛보면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알게 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주현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쪽부터 김주현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어, 여러분 저기 KTX
0: 아, 진짜 잘하신다.
1: 어, 연습해 왔어요?
0: 어, 살짝? 아, 근데 타이밍이 좋아야 되네요,
1: 아,
0: 이게.
1: 네, 타이밍이 좀 좋아야 돼요, 살짝.
0: 타이밍이 좋아야 되네. 아, 다음엔 제가 할 수 있도록. 네. 네.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1: 아, 기분 좋죠.
0: 프라이데이에 맞는 메뉴부터 하나 추천해보고 갈까요? 불금을 즐기기 좋은 음식.
1: 오늘은 저는 삼소.
0: 아, 삼소.
1: 예, 삼소.
0: 어, 좋다.
1: 아, 저는 매운 거를 생각보다 못 먹어요.
0: 전 매운 걸 너무 좋아해요. 전 매운 거.
1: 아니, 꼭 마른 사람들이 매운 걸 좋아하더라요. 그래서 진짜로 진심으로 매운 음식 다이어트를 해봐야 되나 싶었어요.
0: 아~
1: 왜냐면 저 주변에 있는 여성분들 좀 마른 분들은 다 매운 음식, 매운
0: 아,
1: 떡볶이
0: 그래요?
1: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0: 매운 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1: 아, 진짜.
0: 네.
1: 아니 그러면 매운 거 좋아하시면 네. 그 제주도 또 제주도 얘기해서 네. 죄송한데 제가 제주도 진짜 좋아해요.
0: 어, 어.
1: 제가 저번 주도 제주도 음식 추천드렸죠. 어. 빨간 삼겹살이 있어요.
0: 어머!
1: 제주도에. 연탄불에.
0: 어, 나 그런 거, 그 잘 타가지고 탄맛을 좀 먹잖아요.
1: 어, 맞아. 그 계속 뒤집어야 되는데 어. 거기가 너무 노포여서 에어컨이 없어요. 너무 더운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시니까 화도 못 내겠고 그냥 선풍기 바람 쐬면서 계속 뒤집으면서 너무 맛있습니다.
0: 추천해주세요.
1: 거기 서귀포에 진짜 유명한 데 있어요.
0: 아,
1: 처땡집이라고.
0: 아.
1: 거기 연탄구이 진짜 꼭 드셔보세요.
0: 어, 저 빨간 양념 되게 좋아해요. 저희 아빠가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1: 아, 또 부모님.
0: 아니.
1: 아, 정말 효녀랑 방송 못하겠네.
0: 아니, 제가 부모님이랑 입맛이,
1: 먹을래.
0: 입맛이 비슷해서.
1: 아, 그래요? 예. 아, 오늘은 그러면 삼소 말고 빨간 삼겹살 추천드려야겠다.
0: 아, 너무 좋다.
1: 그냥 고추장 삼겹살.
0: 아, 근데 유명한 데가 있나? 아, 이 서울에도?
1: 아, 그러게요. 서울은 잘 모르겠네요.
0: 그쵸?
1: 제주도는 두 곳이나 있어요.
0: 아, 그래요? 아, 너무 먹고 싶다.
1: 아, 맛있겠다.
0: 아. 그리고 완소분들에게도 가장 좋아하는 과자나 음식을 추천받았는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최근에 먹었던 과자나 음식 중에 이거 맛있다고 소문내고 싶다 싶은 것들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오늘은 추천해주신 과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UNK님 제 최애 과자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초록색 감자칩입니다.
1: 아하,
0: 이 초록색이 오리지널 맛인 파란색보다 먼저 생긴 거 아시나요? 이게 원조라고요? 저는 초록색이 가장 맛있어요. 우와!
1: 아, 이게 먼저예요?
0: 진짜?
1: 초록색이?
0: 저 파란색이 먼저일 줄 알았는데?
1: 왠지 맛이 좀 그렇지 않아요?
0: 네.
1: 오.
0: 근데 감자칩도 다들 취향이 있잖아요.
1: 맞아요.
0: 주현 씨는 보통 어떤 취향이세요?
1: 아, 저는 초록색 파란색보다 그 다른 회사의 연두색.
0: 아~
1: 근데 그게 조금 맛이 변했어요.
0: 아, 그래요?
1: 옛날엔 좀 더 얇고 어~ 더 바삭했는데 지금은 살짝 감자가 두꺼워졌달까?
0: 어~
1: 그래서 요즘은 살짝 그 미국산으로 눈을 돌리기 아~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좀 애국자다 보니까 조금 다시 바꿔줬으면 하셨습니다.
0: 아, 그쵸, 그쵸.
1: 예, 예.
0: 저는 파란색 요거. 지금 요 오리지널.
1: 아, 진짜?
0: 진짜 좋아요.
1: 파란색은 좀 덜 자극적이지 않아요?
0: 아, 이게 좀 더 고소하고.
1: 어.
0: 그리고 이게 그 시기가 있잖아요. 감자, 핵감자 나오고 막 이럴 때.
1: 또 시즌 메뉴로.
0: 네, 네. 그럴 때 진짜 맛있거든요.
1: 어, 그거 아세요? 제가 옛날에 비건 다이어트를 어, 해봤는데 네네. 이 감자칩이 비건이더라고요.
0: 맞아요.
1: 오.
0: 맞아요, 맞아요.
1: 팥유로 안 튀기고.
0: 맞아요,
1: 어,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어, 감자칩 진짜 좋아하는데.
1: 어, 진짜요?
0: 네.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이죠.
1: 그
0: 과자가 감자칩.
1: 요즘 아이스크림 위에 뿌려 먹잖아요.
0: 아, 그건 아직 안 먹었어요.
1: 아유, 저런 진짜 맛있는데.
0: 먹어보지 않았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거 꼭 드셔보세요.
0: 먹어봐야겠다.
1: 아, 진짜 맛있겠다.
0: 아, 맛있겠다. 또 이유기용님 작지만 달고 맛있는 밑땡 과자요.
1: 아.
0: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엄마가 주시면 맨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우유에 말아 먹어도 맛있고 그냥 와자작 씹어 먹어도 알갱이가 크지 않아서 좋아요.

0: 저는 크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데.
1: 아, 그죠? 식감이.
0: 예. 이게 하나씩 집어먹기도 조금 뭔가 아, 감질만 맞아요. 나고 이렇게 맞아요. 털어먹자니 남들이 쳐다볼 것 같고.
1: 저는 이거 말고 초코 과자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차라리 시리.
0: 아,
1: 시리 땡.
0: 그거 구워 드셔 보셨어요?
1: 아니요.
0: 와, 그거 맛있습니다.
1: 그냥 그거, 후라이팬에?
0: 어, 아, 후라이팬 말고 F기에 그냥 좀 돌리시던지.
1: 아, F기에.
0: 아니면 캠핑 가셔서 불멍하실 때 그거 이렇게 조금씩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1: 아, 진짜요?
0: 꽤 맛있어요. 바삭바삭해지고 더.
1: 어머.
0: 진짜 맛있어요. 우와. 제가 얼마 전에 먹었어요. 캠핑 가가지고.
1: 아, 진짜 맛있잖아.
0: 왜냐면 그 커스 땡땡 있잖아요.
1: 네, 그거 F에 맛있잖아요.
0: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불멍하면서 구워 먹어봤어요. 네. 근데 편의점에 그 파는 거예요.
1: 네.
0: 맛있으면 하신 거 시리땡.
1: 네. 아 진짜?
0: 너무 고소해집니다. 우와. 그 과자가 더 고소해져가지고 어머. 맛있어요.
1: 어, 맛있겠다.
0: 맛있겠다. 그리고 우유에 말아먹는 거 그 초코땡 있잖아요.
1: 네.
0: 그 꽉으로 나온 거.
1: 네네네네.
0: 거기에 그 200ml 우유가 하나가 딱 들어가요.
1: 오.
0: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죠?
1: 이거
0: 겁나
1: 이거 통통 그거에?
0: 어, 네, 통 아. 거기에 이 우유 200ml 넣으면 쫙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한 1분 정도 냅두시고 부시면은
1: 아.
0: 부드러워. 그게 진짜 맛있고 엄청 살찌는 맛입니다. 진짜 살찌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어.
1: 와, 근데 팁이 진짜 많으시다.
0: 아, 그래서 저는 믿지보다 그게 좀 더 꾸덕하네.
1: 아,
0: 아 그거 먹고 싶다. 그거 진짜 살찔 것 같은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근데 진짜 맛있어요.
1: 또 우리 5488님, 저는 새우땡 과자요. 대신 무조건 매운맛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자로도 먹지만 안주에도 이만한 게 없잖아요. 라고. 아, 맛있죠.
0: 맞아. 매세.
1: 진짜 맛있어.
0: 매세로 먹어야 돼요.
1: 와, 이거 계속 들어가는데.
0: 맞아요. 매세는 진짜.
1: 맛있겠다.
0: 그 노래방 사이즈로 사보신 적 있어요 집에?
1: 어, 아니요.
0: 아이 뭐야 계속 들어간다면서.
1: 저는 노래방 사이즈로 샀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0: 뭐예요?
1: 구이.
0: 아 그 육 그 네, 지포 네, 튀긴 네, 거 같은
1: 네,
0: 거?
1: 네. 그게 노래방 사이즈로 팔아요.
0: 맞아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0: 어 그건 좀 인간적이네요.
1: 네 그래서 그걸 노래방 사이즈로 사가지고서 항상 먹었어요.
0: 맞아요 그거 진짜 맛있어.
1: 그거 진짜 계속 아. 들어가요.
0: 그거. 그리고 그거 낱개로 사면 더 비싸요.
1: 맞아요.
0: 뭔지 알죠.
1: 차라리 그게 사서 동그랗게 작은 아이로 해가지고 계속 먹는
0: 맞아,
1: 게.
0: 맞아 맞아. 그거 맛있죠.
1: 아,
0: 아 좀 아시네요. 오늘은 좀 마음에 들어요.
1: 어 저도 요즘 신상 과자 좀 많이 먹어봤는데 가장 맛있었던 건 어 부추전 맛.
0: 뭐 과자가요?
1: 네.
0: 아, 아.
1: 요건데 이제 부추전 맛으로도 있어요. 그거 맛있었고
0: 지지땡.
1: 네. 그리고 그 카레 맛으로 나온 과자가 있는데 비 땡땡인가? 그게 또 그 맛있습니다.
0: 오, 네. 아, 뭐 별 과자가 다 있네요.
1: 비 스물 땡땡. 그거 맛있었고.
0: 아니 근데 영수에 오면 먹는데? 항상 과자 냄새가 나요.
1: 아, 과자 저희가 신상 과자 먹어보기를 챌린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0: 아, 그냥 하시는 거예요?
1: 그냥 아, 한번 시작이 돼가지고
0: 아,
1: 이게
0: 진짜요?
1: 신상 과자 가져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0: 아,
1: 그렇게
0: 진짜?
1: 되는. 그리고 또 맛있었던 게 뭐 있었죠? 우리 맛있었다고 했던 게? 이 정도였나? 반응 좋았었던 게? 그쵸? 거의 다 먹어보긴 했었는데. 아 그리고 저는 옥수수 시리즈 과자들도 맛있었어요. 옥수수를 워낙 좀 좋아해서 옥수수 향도 많이 나고
0: 아, 뭐 초당 맛이나 네, 뭐 이런 것들
1: 네네네
0: 아.
1: 그 촉촉한 그 아이도
0: 아,
1: 옥수수
0: 그것도?
1: 맛으로도 나왔었고
0: 되게 별로일 것 같은데 괜찮아요?
1: 맛있었어요.
0: 아, 저 죄송해요. 괜찮아요?
1: 저 옥수수를 좋아해가지고 아. 옥수수 향이 조금 더 많이 나서
0: 아, 그것마저 좀 건강한 맛을 좋아하시네.
1: 그거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1: 네, 네,
0: 진짜
1: 네.
0: 특이한 과자가 많구나.
1: 진짜 많아요 요새.
0: 아~
1: 네. 어 완소들의 추천 메뉴까지 만나봤고요. 그럼 노래 메뉴 추천 노메추 첫 번째 사연 만나볼 건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노래와 메뉴가 필요한 사연들 남겨주세요. 어디로 보내면 되죠 주현씨?
0: 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그럼 사연 만나볼게요.
0: 8883님, 날 잡고 세차할 건데요. 세차 후에 먹는 음식과 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는 노래로 추천해주세요.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 편하게 먹겠습니다.
1: 네,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는 노래와 세차 후에 먹는 음식을 추천해주셨어요. 그런 속설이 또 있죠. 세차하고 나면 꼭 비가 온다.
0: 맞아요.
1: 진짜.
0: 저도. 저 완전 이래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세차를 잘 안 해요.
1: 아 근데 그랬을 그게 나을 것 같아.
0: 예. 근데 저는 세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 아.
0: 그 트렁크에 항상 세차용품이 있어요.
1: 어, 그럼 기계식으로 안 하시나 봐요?
0: 어, 네 잘 안 해요. 손세차를
1: 아.
0: 엄청 좋아하고.
1: 우와 손세차 보통 2시간 3시간 걸리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보면 그냥 기계식이 훨씬 나은데.
1: 그러니까요. 그거 한 15분이면 되잖아요.
0: 네 근데 이게 뭔가 꼼꼼히 이렇게 닦으면서 이게 조금 희열도 느껴지고.
1: 아 그러신 분들 있대요.
0: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세차

0: 세차 할 때도 생각보다 먼지가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그리고 하다가 100원짜리 줍고 아, 엄청 기분 좋죠.
1: 네. 그리고 또 날씨 요정과 날씨 요괴가 있잖아요. 아. 주현 씨는 어디로 보통
0: 아, 좀 그래도 날씨 요정

0: 날씨 욕이었는데 비를 몰고 다니는. 근데 작년부터 날씨 요정이 좀 돼가지고 뭔가 일정이 있으면 그때만 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비가 온다고 해도 촬영이 들어간다 하면은 갑자기 그때만 잠깐 또 비가 멈추고.
1: 와, 이게 연예계 생활 오래 하면 좀 그런 신기가 생기나 봐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1: 아, 다른가요?
0: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다.
1: 아, 근데 또 착한 사람은 이렇게 또 하늘이 도와준다고.
0: 아, 그런가? 네. 그래서 날씨, 그런가요? 요새 또 날씨 요정인 것 같다.
1: 네, 네. 좋네요. 네.
0: 이제 또 추천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럼 제가 선곡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추천곡은 Kiss of Life의 Sticky인데요. 이 노래를 추천한 이유가 여름 노래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1: 왜요?
0: 기분 좋아지는. 뭔가 비가 오면 비가 멈추고 해가 떴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느낌으로 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상쾌한 그런 노래여서 이 노래를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에.
1: 스티키. 뭔가 끈적끈적해서 비 올 것 같은데?
0: 노래를 들어보면 아니에요. 엄청 상큼해요.
1: 스티키 스티키 스티키 스티키 이거 아니에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춤도 막 이렇게 털잖아요.
1: 좀 섹시하잖아요.
0: 네. 춤도 털잖아요.
1: 아, 노추 오늘 별론데?
0: 아, 오늘 노추. 저번 노추도 그렇고. 그쵸 그쵸. 네. 주현씨 메뉴만 믿고 가겠습니다. 아하. 추천해 주시죠.
1: 저는 또 제가 손세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손세차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고 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 차가 반짝반짝해질수록 조금 어깨가 올라가. 이 세차장 사람들끼리 자기 또 세차 용품 알게 모르게 또 경쟁심이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좀 성공한 기분이 들어요. 세차를 잘하고 나면. 그리고 이제 근육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단백질. 단백질을 조금 해서 또 성공한 느낌 나야 되니까. 네. 뭐 장어.
0: 와!
1: 이쪽을 좀 추천드립니다.
0: 와, 비싸다.
1: 아, 왜냐면 또 세차하면 드라이브 한번 해야 돼요.
0: 아.
1: 너무 비싸면 제가 또 이안을 생각해요.
0: 어, 뭐죠?
1: 세차하고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네. 저는 그래요.
0: 네.
1: DT를 갑니다.
0: 아!
1: 네. DT를 가면 어쨌든 내 차를 보잖아요. 네. 선생님이. 네, 그러면 그쵸. 거기서 햄버거.
0: 아.
1: 사가지고. 또 감자튀김은 또 네. 살짝 생각해보니까 비 내리는 모양이에요.
0: 아.
1: 네, 조금
0: 방금 생각했죠.
1: 방금 생각했어요. 감자튀김 먹으면서 비도 예방하고.
0: 아,
1: 장어가 좋네요. 좀 분위기가 별로여서.
0: 아니야, 장어 너무 좋아. 저 장어 그래요? 진짜 좋아요.
1: 아, 그래요?
0: 근데 비싸니까.
1: 아, 맞아. 그리고 또 좀 머니까.
0: 맞아.
1: 그러면 저는 그냥 DT로 가서 햄버거에 감튀까지.
0: 차 자랑도 하고.
1: 아, 그렇죠. 아우, 반짝반짝한 차.
0: 네.
1: 그리고 차 안에서 드시면 안 돼요. 방금 세차했으니까. 아. 포장만 해서.
0: 아, 포장만 해서. 네. 감튀도 안 됩니까?
1: 아, 그거 못 참기네.
0: 감튀는 몇 개씩
1: 먹어야
0: 되잖아요. 먹어야
1: 돼요.
0: 눅눅해지니까.
1: 아,
0: 또.
1: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0: 그건 그것까진 괜찮다.
1: 네. 네.
0: 그럼 저희는 제가 추천한 Kiss of Life의 스티키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추천한 Girls Day의 반짝반짝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0: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화사도 찾는 유산균은? CJ 유산균이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니까 장 건강, 피부 건강, 다이어트까지 이제 원하는 기능성 유산균을 선택해 바이오 CJ 바이오코어 건강기능식품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섭취하세요.
3: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생글생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7: 간편하게
5: 소시지 베이커리 5달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5달
5: 5달
8: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1: Walk it, walk it 안전화
3: 샤볼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고요. 주현 씨와 노래 메뉴 추천 노매 추추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서도 저와 주현 씨가 완벽하게 매칭해 드릴게요. 사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만나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2: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계기로 완전 폭발.

0: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1: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젤.

0: 선물 아직도 고민 중이라면 고민 말고 고르삼
1: 신사람이 살아있는 수삼
0: 정성으로 완성한 육년근 홍삼
1: 받는 사람도 좋아하고
0: 주는 사람도 뿌듯한 명절 선물
1: 이번 추석엔 건강을 선물하세요 건강을 선물하는 가장 믿음직한 선택 참.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안녕하세요. 이서진, 김광규입니다. 무엇이든 해줄 지니, 비서진이 한층 세심하고 전문적인 비서로 돌아왔습니다.
3: 역대 최상 수발 난이도 비서진이 마이스터의 하루를 밀착 케어하겠습니다.
2: 매주 금요일 밤 11시 10분 SBS 비서진에서 만나보세요.
4: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어디에 있나요?
5: 점심시간, 공강시간, 출근 전, 퇴근 후 여러분의 일상 속 틈 시간을 제보해주세요.
4: 전국 어디든 유재석, 유연석이 틈 만나면 달려갑니다.
5: SBS 틈 만나면 시즌5는
6: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만나요.
7: 세상 시끄럽고 끝내주게 신나는 위로 뮤지컬 Choir of Man, 퀸, 씨아 등 최정상 아티스트들의 히트곡과 춤, 유쾌한 수다로 가득한 공연. 단 100분 당신의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뮤지컬 Choir of Man 9월 18일부터 롤시어터 대학로 우리 투자증권으로. 14세 이상 관람가.
8: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9: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0: 경복대학교
9: 수도권 대학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주현 씨와 함께하는
2: 노매추.
1: 저희가 여러분의 사연에 딱 맞는 노래와 메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연은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야근 끝내고 먹을 음식과 들을 노래 추천 부탁이요. 주식에 오르는 메뉴와 노래는 없겠죠? 이렇게 매칭이 필요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3: 네,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1: 이번에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바로 메뉴 돋보기.
4: 와.
1: 와.
3: 오, 더 좋은데요?
1: 여러분의 학교, 회사, 집 메뉴 등을 살펴보며 배고파하고 군침을 흘리는 코너입니다. 제보도 받고 있고요. 군의 식당, 학교 식당, 우리 집 식당 메뉴표를 보내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 네, 나나님께서 국가기관들 중에서 군의 식당 이용 가능한 곳들이 꽤 있는데요. 제가 가끔 일 때문에 서울 가면 서울지방조달청 군의 식당에서 먹곤 해요. 게다가 홈페이지에 메뉴표도 공개되어 있어서 영스에 제보해봅니다.
1: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식단표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의 표인데요. 저희는 또 중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코스가 안동찜닭, 짬뽕 순두부찌개, 육개장, 소고기 미역국, 간장 돈불고기.
3: B코스가 햄 김치 덮밥, 훈제 오리 볶음밥, 샤브샤브 국.

0: 한 그릇 열쫄냉 가츠동.
1: 오, 어떤 게 끌리신가요?
0: 와, 샤브샤브 국은 어떤 국인가?
1: 그러니까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고기랑 야채가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걸까요? 그런 건가?
0: 그 제가 샤브샤브 다이어트 했을 때 네. 배달이 되더라고요.
1: 네, 돼요.
0: 근데 그렇게 진짜 그냥 샤브샤브 국처럼 오긴 했어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딱 그걸 거예요?
1: 그걸 것 같은 안에 그리고 건더기가 살짝 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것 같습니다. 끌리시는 거는
0: 아 근데 샤브샤브 국은 안 끌리고요. 아, 좀 애매하다.
1: 저는 짬뽕 순두부찌개.
0: 아
1: 그리고 한 그릇 열쫄냉.
0: 열쫄냉.
1: 열쫄냉.
0: 이거 좀 매운 걸까요?
1: 약간 그냥 쫄면 그쵸? 같은. 네.
0: 아 확실히 직장생활 안 해보셔가지고 이 관공서 점심 이렇게 매콤하고 얼큰한 거 먹으면 네. 오후에 일하기 싫습니다.
1: 아 그래요?
0: 제가 봤을 때 가츠동 같은 걸로 빨리 맛있게 푸짐하게 먹고 나서 좀 이제 점심시간 쉬는.
1: 오, 나 매콤한 걸 너무 좋아하나 봐. 하긴 내가 지금 고른 게 다 그래. 전 육개장까지도 생각했거든요.
0: 아 진짜요? 좀 네. 매콤한 거.
1: 네.
0: 맞아 근데 그게 스트레스 풀릴 것 같긴
1: 맞아,
0: 한데.
1: 맞아
0: 맞아. 맞아 점심에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아닌가?
1: 전 점심도 그냥 매운 거 좋아요.
0: 아 진짜요?
1: 네.
0: 저는 뭔가 저녁에 퇴근하고 매콤한
1: 그게 더 좋긴 하죠.
0: 뭔가 그런 느낌.
1: 그게 더 마무리가 좋죠.
0: 그래서
1: 마무리가 좋긴 해요.
0: 저는 가츠동.
1: 가츠동
0: 한번.
1: 오호. 그럼 반찬 중에서는?
0: 아, 오늘 주간 메뉴표를 보니까.
1: 네.
0: 아니 근데 여기가 신기한 게 네. 그냥 주스랑 샐러드는 기본으로 주시나 봐요. 항상 식단에서. 그래서 너무 좋고.
1: 기본이신가 보다.
0: 이게 한식 코너랑 일품 코너랑 나눠져 있는데 네. 확실히 일품 코너는 반찬들이 조금
1: 아
0: 뭐랄까 정말 일품 그냥 딱 간단한 느낌이고 뭐 샐러드 파스타?
1: 아,
0: 그냥 파스타를 주시지. 그리고 우동 국물.
1: 아
0: 이건 그냥 국물만 그쵸, 주시겠다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냥 말만 우동 그쵸? 국물이고요. 유부장국.
1: 아
0: 이런 거 조금 뭔가 국물이 좀 아쉬워요. 일품 코너는.
1: 그렇네.
0: 근데 한식 코너는 잠깐만 건새우묵국?
1: 건새우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아, 건새우묵국 뭐예요?
1: 건새우로 이제 그걸 내는 거 아닌가?
0: 아 그건 당연한 국물을? 거잖아요. 건새우. 네.
1: 그래서 묵고 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0: 아 그렇죠. 아 뭔가 너무 슴슴할 것 같은데.
1: 아,
0: 꽈리 맛살 볶음?
1: 조합이!
0: 아, 이 조달청이 좀 건강하네.
1: 아.
0: 제가 봤을 때 뭘 조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슷 우엉 조림. 와, 이거 먼저 어슷하게 써셨다,
1: 네,
0: 이건 거죠. 와, 이 금요일에 되게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흑미밥, 얼갈이 된장국, 간장 돈불고기, 명태회 야채 무침, 어슷 우엉 조림, 배추김치.
1: 아.
0: 아, 좀 일하기 싫어요.
1: 아하. 아, 조금 조금.
0: 아, 금요일인데 조금 아쉬워요.
1: 아, 그러게요.
0: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SBS는 금요일이 짱이었거든요.
1: 맞아요.
0: 아, 조금 아깝고요. 아! 9월 3일 목요일 브로콜리 초장?
1: 난
0: 와,
1: 좋아.
0: 최악이야. 아, 진짜?
1: 난 좋아.
0: 아, 뭐 토끼 뭐야? 브로콜리
1: 약간 감칠맛 나게 해주잖아요. 살짝 죽여주기도
0: 근데
1: 하고.
0: 근데 여기 조달청 영양사님도 살짝 양심에 찔리셨는지 브로콜리 별표 초장.
1: 아,
0: 살짝 꾸미셨어요 이 메뉴를.
1: 아 초장이 있다.
0: 놀라지 마세요. 초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0: 이런 느낌으로 별표를 그치, 치셨는데 그쵸. 이런 거에 안 속지.
1: 아
0: 누가 브로콜리를 반찬으로 먹습니까?
1: 아
0: 와.
1: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0: 아 난 싫어 근데 브로콜리 초장. 아 근데 되게 조달청은 그 저번 주 SBS보다 좀 더 학식 같아요 느낌이.
1: 아~
0: 그렇지 않아요? 조금 딱 우리 한식 위주로
1: 네.
0: 뭔가
1: 그리고 또 석식도 주시는데 돈육불고기, 참치김치찌개와 고등어구이, 제육볶음, 짜장 라이스, 들깨 백닭갈비 등이 또 있습니다.
0: 들깨 백닭갈비. 와.
1: 들깨를 안 좋아하시나 봐.
0: 아 좋아하는데 뭔가 슴슴하지 않아요? 이 금요일 저녁에
1: 걸 안 좋아하시나 봐.
0: 아니 금요일 저녁에 안 그래도 석식 먹고 가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런 슴슴한 콩가루 배춧국?
1: 나 너무 좋아.
0: 아니 콩가루 배춧국이 뭔데? 아까, 배춧국에 콩가루를 풀어요?
1: 저 이거 먹어봤어요. 저 맛있어요 이거.
0: 드셔보셨어요?
1: 네.
0: 우와. 오. 콩가루요?
1: 아니 맛있어요.
0: 콩가루가 인절미
1: 아니요. 근데 콩가루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맛이.
0: 아 진짜요?
1: 그런 맛은 아니에요.
0: 되게 특이하다.
1: 근데 맛있어요. 좀 더 고소한 느낌이 살짝 있는? 약간 취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메뉴들이 그렇죠?
0: 아, 콩가루 배춧국은 조금 놀랐어요.
1: 아,
0: 네, 조금 놀랐어요.
1: 놀라신 게 좀 많으신 네. 것 같은데. 네.

0: 최고의 요일 하나 정해주시죠.
1: 아 이건 저번 주부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이게 살짝 조합을 그럼 잠깐만 볼게요. 아, 오 여기 괜찮다. 자 일주터 기준 최고의 요일입니다. 반박은 사절이에요. 제 기준 최고의 요일은 금요일입니다. 어떤 금요일이?
0: 그러게요. 금요일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1: 여기서 금요일에 일품 코너. 아.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츠동, 미역 장국,
0: 네,
1: 매콤 볶음 우동.
0: 오 좋아.
1: 아이스 망고 치즈.
0: 오
1: 나쁘지 않죠? 왜냐면 여기 조합이 괜찮은 거예요. 가츠동이랑 가츠동이 조금 느끼할 수 있어요.
0: 좀 매콤 그거.
1: 근데 매콤 볶음 우동으로
0: 너무 맛있겠다.
1: 사이드로 드셔주시고 마지막에 디저트까지 아이스 망고 치즈. 진짜 완벽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금요일 일품 코너에서 또 골랐습니다.
0: 앞으로 계속 금요일 고르시는 거 아니시죠?
1: 아 근데 보통 금요일이 좀 맛있나 봐요.
0: 그런가 봐요.
1: 그렇죠?
0: 마무리로 약간.
1: 아, 이게 한식 코너는 조금 우엉조림에서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0: 아 그것도 좋은데.
1: 일품 코너는 괜찮네요.
0: 이렇게 또 군의 식당 돋보기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미의 금금금.

0: 예. 전소미의 금금금 듣고 왔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1: 6088님입니다. 친구랑 날씨 좋아지면 한강에서 피크닉을 자주 즐기곤 하는데요. 항상 메뉴가 문제예요. 늘 라면 아니면 치킨이라 좀 질리더라고요. 한강 피크닉 갈 때 먹으면 좋을 메뉴와 노래 추천 부탁해요.
0: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한강 피크닉 너무 좋죠.
2: 아, 좋죠.
0: 좋죠. 자주 가시네.
2: 아, 정말 자주 가.
0: 아, 그래요?
2: 네. 생각보다 또 집에서 가까워가지고.
0: 아, 그러면 네. 좋네요. 가까우면. 어. 근데 집순이. 이가
2: 네네.
0: 생각보다 아니신 것 같아요. 저번에 들었을 때.
2: 아, 그런가? 아, 근데 그러면. 제가 또 이제 만나는 친구들만 딱 만나다 보니까 아. 또 우리가 다 동네 친구들이에요. 아. 또 마포구 동네 친구들이 있어서 그 차에 항상 캠핑 의자가 있거든요.
0: 아.
2: 그래서 그냥 그것만 딱 피고 앉아 있어도
0: 아, 그럼 또 편하네요.
2: 네,
0: 아.
2: 괜히 뭔가 성공한 사람
0: 같아요. 그치.
2: 그리고 저는 항상 한강 보면서 저 멀리 보면 아파트 비싼 거 많잖아요. 아. 저긴 도대체 누가 살까?
0: 아,
2: 이렇게
0: 그쵸.
2: 앉아서 보면서
0: 저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한강 보면 진짜 또 열심히 살고 싶고
0: 맞아요.
2: 좀 그런 것 같아요.
0: 저기면서 아, 저 중에 하나는 조금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2: 그러니까요.
0: 생각.
2: 맞아요.
0: 네. 그럼 혹시 가장 마지막으로 즐긴 한강

0: 피크닉은
1: 아 근데 확실히 여름에는 못 가요. 저는. 아 더워가지고
0: 많이 덥긴 해요. 네.
1: 어 그래도
0: 선선해졌을 때
1: 맞아요. 선선해졌을 때 자주 가는데 저는 그 노량진 쪽으로 해를 포장해서 그리고 제가 네. 진짜 좋아하는 쇼비뇽 블랑이 있어요. 그 2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거 한 5병씩 쟁여놔요. 어. 집에다가. 그러면 한 병 들고 가서. 네. 그리고 한강 피크닉에서 회를 먹는다? 조금 성공한 30대 언니 같아요. 뭔지 알죠? 왜냐면 요즘 가면 다 20대 친구들이 막 치킨 피자 시켜 먹고 이러는데 왜?
2: 아니요. 말씀하세요.
1: 혹시 치킨 피자를 추천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요. 나는 흰살 생선에 쇼비뇽 블랑. 난 성공한 30대. 자 어디 추천해봐요.
0: 저는
1: 같은 30대 웬디 씨
0: 한강에 그
1: 아 설마
0: 회를 생각을 못했고요.
1: 아하
0: 네
1: 아,
0: 저도 30대이긴 한데 저는 일단 추천곡이 우효의 피자였거든요.
1: 그 코너를 바꿉시다. 나 수준이 안 맞아서 못하겠어요.
0: 아니 피맥을 생각했어요. 피맥.
1: 아 피맥.
0: 피맥.
1: 피맥은 그냥 홍대 길거리 가면 조각 피자 많이 파는데.
0: 아 근데 조각 피자 말고 요새는 다양한 브랜드에 또 다양한 피자들이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것도 막 반반이 이렇게 해서.
1: 여러 죄송한데 너무 해외파 티내시는 게 피자라고 하시는 게 조금 거슬려요.
0: 피자.
1: 네 피자.
0: 피자. 네 피자. 그래서 그리고 요새 또 한강 같은 데 가보면은 보통 뭐 약간 떡볶이 같은 것도 드시는 분들도 있지만 치킨 아니면 피자 이렇게 또 드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또 이렇게 치킨을 드셨다고 하니까 그래도 피자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
1: 아, 예 너무 무난하네요. 아, 제가 봤을 때 6088님이 늘 라면 아니면 치킨이라. 네. 저는 솔직히 치킨과 피자는 좀 한 몸이라고 보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그렇죠. 보통 드셔보셨을 거예요.
0: 아,
1: 근데
0: 그런 거?
1: 저처럼 회를 포장해 가시면
0: 아, 근데 이건 진짜 새로운 것 같아요.
1: 아, 그리고 진짜 성공한 느낌 나요.
0: 아, 너무
1: 왜냐면
0: 좋다.
1: 회를 드시는 분이 몇 명 없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와인잔을 들고 가서
0: 아,
1: 아유 정말 속상하다.
0: 아, 진짜 좋다.
1: 피자라니.
0: 아, 그러니까요. 자, 앞으로 주현 씨 얘기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 아니, 그리고 또 노량진 가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0: 아, 그쵸,
1: 또 이제
0: 그쵸.
1: 한강 피크닉 가시는 분들은 노량진에서도 진짜 포장하면 간단하게 잘 나오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네네.
0: 아, 너무 좋겠다.
1: 근데 사실 피자도 좋아해요.
0: 그래요?
1: 네, 같이 먹으면 좋죠.
0: 아, 다행이다.
1: 배랑 피자.
0: 아, 다행이다. 네. 그럼 저희는 제가 추천한 우효의 피자와 또 제작진 분들이 추천한 존박의 굿데이 듣고 올게요. So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충청 캠퍼스와 고향 캠퍼스로 어디서나 가까운 중부대학교.
6: 캠퍼스가 두 개, 꿈도 두 배.
5: 모든 학생이 성장하고
6: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7: 중부대학교.
5: 중부대학교와 함께
6: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천?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1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1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1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필.
16: 안녕하세요. 배우 정준호입니다. 올가을 전세계 도자예술이 한자리에. 전시, 체험, 키즈 비엔날레, 아트마켓으로 만나는 도자의 새로운 매력. 9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천 광주 여주에서 만나요. 땅이 만든다. 2026 경기 도자 비엔날레.
1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0: 케어 원해요?
21: 케어원 헤어.
2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1: 케어원 헤어.
2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1: 케어원 헤어.
2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Young Street.
1: 웬디의 영스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주현 씨와 노래 메뉴 추천 함께 했는데요. 오늘 추천 어때요? 괜찮으신가요?
2: 일단 피자를 추천받으신 우리 6088님께 네. 심심한 사과의 말씀
1: 죄송합니다.
2: 드리면서
1: 죄송합니다.
2: 아 그래도 우리가 저번 주보다는 네. 좀 다채롭게 추천해드리지 않았나.
1: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2: 우유에 피자만 아니었어도.
1: 포장 감사. 아 그래요?
2: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웬디 씨가 또 너무 바쁘게 활동하고 네. 생활하다 보니까 한강 피크닉 몇 번 가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한강 가서 회 먹을 거야. 코스코땡 가서 와인 사서 마실 거야. 네. 그럼 저희는 주현 씨 보내드리면서 4부 영수맵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씨 안녕히 가세요.
2: 네 감사합니다. 추추.

0: 소사역 역세권과 예정된 GTX-B로 서울은 더 빠르게
1: 49층 1728세대 대단지로 삶을 더 여유롭게
0: 집이 바뀌면 시간이 달라집니다.
1: 하루가 다르게 기대되는 새 집 두산 위브더제니스 부천 그랜드 오픈 032-327-2008 두산건설 쌍용건설
2: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3: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2: 돈 워리 비 하겐
3: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2: 돈 워리 비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돈 워리 비 하겐
4: 유구한 역사가 담긴 남한산성에서 제31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남한산성 성곽 축성 400주년 기념 전통 체험부터 다양한 먹거리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생활정보
10: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됩니다. 총 31개 종목에 전국 17개 시도의 선수 5,600여 명이 참가하는데요. 선수들은 각자의 한계를 넘어 최고의 기량을 겨룹니다. 제주 월드컵 경기장 광장에서는 오늘 16일까지 스포츠 체험형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인 드림 패럴림픽도 운영되는데요. 대회 관람객과 제주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치아, 양궁 등 장애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 슬로건은 빛나는 제주에서 함께 뛰는 대한민국인데요. 이날을 위해 달려온 선수들이 모두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1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9838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아니 뭐 아침부터 웬 한숨? 아니 하는 것도 없는데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이번 달 날아온 카드 명세서를 보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아무리 월급은 통장을 스친다고 하지만 연애도 취미도 없이 일, 집, 일, 집 밖에 안 하는 내가 왜 이렇게 카드값이 많이 나오는지 의문이 들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돈이 나가는 구멍을 막기 위해 원인을 파악해보는데 찾았다! 뭘 찾아? 아이, 점심이네. 아, 밥값이랑 커피값이 세상에 일주일이면 얼마야? 뭐 그럼 밥을 굶게? 아 그건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어때? 나도 옛날에 이것 사서 회사 다녔잖아. 돈도 아끼고 꽤 좋아. 친구는 나에게 이것을 제안했는데 친구가 제안한 이것은

영스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의 친구분이 제안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즐거울 락, 2번 도시락.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스트레이키즈의 락.

도시락? 나도 전에 밥값 아낄 겸 싸서 다닌 적 있는데 돈도 아끼고 몸에도 좋고 괜찮았어. 그래? 근데 매일 요리하기 귀찮지 않나? 아니, 간단한 걸로 하면 되지. 그리고 요리 은근 재밌어. 너도 하다 보면 재미 들릴 수도. 친구의 제안에 솔깃해진 나는 도시락 후기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내가 먹고 싶은 걸로만 구성해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친구 말대로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돈을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에 내일부터 당장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바로 장을 보러 출동했다. 첫 메뉴는 뭘로 하면 좋을까나? 아, 오랜만에 이거 해볼까? 도시락의 첫 번째 메뉴는 할 줄 아는 요리가 몇 없는 내가 그나마 자신 있어 하는 이것으로 정했는데, 내가 만들기로 한 이것은

영스 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만들기로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닭갈비, 2번 도깨비.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에스파의 스파이시.

드리려면 맛있는 걸 제대로 해먹어야지 싶어 3단 도시락을 채울 과일까지 샀다. 친구의 말로는 직원들이랑 여럿이서 같이 하면 반찬도 나눠 먹고 더 좋다고 하길래 집에 가는 길에 친한 동기에게 전화를 했다. 나 내일부터 점심 같이 못 먹어. 도시락 싸서 다닐 거거든. 아, 갑자기? 다이어트하게? 아니 점심값 무시 못하잖아. 돈 아끼려고. 너도 생각 있으면 말해. 같이 싸서 나눠 먹자. 오, 나쁘지 않은데? 아, 그럴까? 내일 너 거 좀 보고 결정해야겠다. 오케이, 내일 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집 가서 요리할 생각에 막막했지만 벌써 돈을 아낀 것 같고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알뜰살뜰한 하루로 완성!

영스 맵스 오늘은 9838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도시락과 닭갈비였습니다. 근데 저도 브이로그를 많이 보는데 진짜 직장에 도시락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사진 같은 거 찍어도 예쁘게 나오니까 엄청 또 신경 써서 맛있게 또 예쁘게 또 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첫 도시락부터 닭갈비? 이건 성공입니다. 네. 영스맵스 이렇게 영스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트리트 홈페이지 영스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페퍼톤스의 굿모닝 샌드위치맨 듣고 올게요.

0: 시습한 시습한
1: 제조미 판매원 시스팡 1544-5388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3: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5: 어 심심한데 지금 재미있는 데 없을까? 데려다줘.
6: 언제나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영스트리트로 길 안내를 시작합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8시. 지금부터 최적의 경로로 9월의 영스 선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10분 독서 습관 지학사에서 독서 평설 정기 구독권,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스 추천 경로로 재탐색합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우측 도로입니다. 약 500m 앞 완디 덕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 웬디의 영스트리트를 즐겨 찾는 경로로 등록할까요?
7: 응! 좋았어!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1929님, 완디 저 오늘이 회사 마지막 날이라 인수인계 마치고 집에 가는데 시원섭섭하네요. 8년간 고생했다 나 자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뭔가 후련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원섭섭하고 뭐 다양한 감정들이 들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날까지 이거를 결정짓는 그 큰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심지어 8년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또 쉬는 시간이 또 쉬어가는 타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나만의 그런 힐링하는 시간 마음껏 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도 영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아이유의 무릎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신차 선팅할 땐 어디?
6: 선팅은 어버브.
5: 어버브 선팅. 열차단은 확실하게, 신성은 탁월하게.
6: 어버브 선팅 할 때는
5: 프리미엄 선팅 필름 시공 시 2년 후 무료 재시공.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3: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3: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사장님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봄나마에 가면 5가지
3: 육수, 30가지
2: 소스, 90가지
3: 재료에
2: 봄을 담았다.
3: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2: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0: 건강한 한 끼 샤브샤브 봄다마에서 정식을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정혜인 연인 부모님과 식사에 민소매 ATG 최선은 가능

안녕하세요.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80s Bad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정예인 연인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에 민소

몸에 에이티즈 최사는 가능이었습니다. 지난주 티끌 논쟁 코너에서 정리인 씨 발언이 기사까지 났습니다. 연인 가족과의 식사 자리에 어떤 옷까지 가능하냐 결론을 내드렸는데 여자 크롭티 안 되고 남자 슬리퍼 안 되고 찢어진 청바지 안 되고 반바지 모자 다 안 되고 민소매도 안 되고 하지만 오로지 에이티즈 최산 씨만 민소매 가능하다 이렇게 딱 정해줬거든요. 그렇군요. 야 이게 명쾌한 결론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자분들 중에서 최산 씨의 민소매를 따라 입는 분들 계시면 이게 꼭 부모님과의 식사 자리가 아니더라도 자제해야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왁싱은 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있고 민소매 프리패스 부럽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어쨌든 이제는 좀 춥습니다. 요즘 날씨는 민소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리인 씨와 아무 말 토론으로 한 시간을 채워가는 코너 티끌 논쟁 하는 날이고요. 러블리즈 1호 결혼 소식과 연애 이야기 목격담 등 뒷이야기를 포함한 밀린 토크를 해볼 거니까 한번 기다려주세요. 과몰입할 만한 재미있는 주제 아무거나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 생록방 라이브로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채팅 참견하고 싶은 분들 생록방 시간에 맞춰서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도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건강기능식품.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4: I love you.
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4: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4: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5: 에드마일스 오피스팩은 신풍제약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노바렉스.

0: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0: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정병규님, 퇴근하고 저녁으로 간단히 집에서 아내와 항정살을 구워 먹었는데요. 뜨거운 물로 돼지기름 설거지 중입니다. 아내한테만 간단한 거였구나. 아, 그냥 나가서 사 먹을 걸 싶어요. 예. 그렇죠. 집에서 먹으면 싸고 편하고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뒤처리하고 물론 이제 또 요리하는 것도 포함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고기 먹고 나면 그 기름때 예, 요거 씻어내는 게 쉽지가 않죠. 늘어붙지 않게 좀 빨리 하시는 게 맞긴 합니다. 9332님, 아들이 등산 갔다가 잡아온 지렁이를 반려 지렁이로 키우려고 해요. 왜 이러나요 진짜. 화낼 뻔했습니다. 어릴 때는 근데 이 생명체들을 보면 다 집에 갖고 와가지고 친구처럼 내 방에서 키우고 싶고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은 개미를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어렸을 때 개미들 이렇게 잡아다가 집에 그 수조 같은 데다가 모래 넣고 한동안 키운 적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거 말고도 뭐 금붕어 뭐 하여튼 뭐 키울 수 있는 것들은 어지간히 기간 동안 키워봤는데 아, 이게 나이를 먹으면 그런 거가 끔찍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아들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아, 9090님, 아침에 단 거 먹으면 안 된다는데 저는 늘 초코 시리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맛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맛은 있는데 그 시리얼로 아침 식사하는 게 워낙 그 미드나 영화 같은 데서 서양 사람들 식습관으로 많이 봤는데 당이 엄청 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창윤 쌤이 항상 얘기한 천연 땡고비, 예,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가지고 계란을 한 다섯 알 정도 아침에 먹고 시작합니다. NPC 타임이었습니다. 티끌같이 쓸데없는 논쟁도 일단 한번 찔러봅니다. 한번쯤 궁금했던 이슈를 권위 없고 모순 가득한 저퀄리티 토크로 툭툭 건드려보는 시간. 세상의 모든 토론.
2: 티끌 논쟁.
1: 자, 유지혜 씨 연애와 결혼 비밀을 지켜주느라 고생한 분 정예인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예인입니다.
1: 네. 러블리즈 1호 결혼 소식으로 핫했던 한 주였습니다.
2: 네.
1: 예. 또 본의 아니게 같이 워낙 유지혜 씨랑 뭐 친자매와 같은 사이다 보니까
2: 네네.
1: 예, 관심을 함께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예, 뭐 질문 세례가 쏟아지지 않던가요?
2: 아니 언니가 결혼을 하는데 왜 다들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건지
1: 원래 최측근한테 가는 거예요.
2: 예. 그래서 뭐 다들 그냥 축하해 달라고 이제 얘기했죠.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아무튼 예, 유지혜 씨와 곽시향 씨의 연애부터 결혼까지 예. 당연히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2: 그쵸 뭐 예. 아무래도
1: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참았냐고 물어보는데 뭐 그렇게까지 근질거리진 않았죠?
2: 네 뭐 근질거리지 않았고
1: 예.
2: 조금이라도 좀 뭔가 언니가 원하는 시기에 잘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죠.
1: 그렇죠. 이게 진짜 찐 최측근 그죠? 진짜 친자매 같은 느낌이고 이제 메인 작가는 이런 걸 입이 근질거려서 어떻게 참았나요? 다 알고 있었죠? 언제 알았어? 뭐 그 이런 쪽으로 가죠.
2: 언니한테 연락이 예. 왔는데 그 이제 기사가 나고 나서
1: 예.
2: 그 메인 작가 언니가 나 아니다. 나 아니다. 자기가 말한 거 아닌 거 아니라고. 그게 너무 웃겼다고 예. 전화가 오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촉새 해정. 예. 아무튼 막상 유지혜 씨가 결혼한다니까
2: 네.
1: 섭섭하지 않습니까?
2: 아, 생각보다 좀 섭섭한 마음은 아닌 것 같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이게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이상한 기분이에요.
1: 사실 뭐 그동안 신혼여행도 미리 같이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유지혜 씨가 그냥 예인 씨랑 같이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게 약간은 반쯤 진심일까 봐 되게 걱정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2: 네, 그렇죠.
1: 실제로 막상 시집 간다 그러니까

0: 니까
1: 그냥 뭔가 저랑 다른 어떤 세계로 언니가 한발 떠난 기분이 들긴 해요.
0: 그쵸.
1: 네. 뭔가 나랑 같은 어떤 이런 세계에 있다가 뭔가 내가 모르는 세상에 언니가 이렇게 훌쩍 가버린 그런 느낌? 뭐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세상에 또 알려지고 뭔가 기정사실화가 딱 돼버리니까
0: 그렇죠.
1: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예. 아, 둘이 같이 실버타운 갈줄 알았는데 먼저 이탈할 줄 몰랐다라고 하신 분 있고,
1: 네네.
0: 이혜리 씨 결혼했을 때 강민경 씨 기분을 이제 알겠냐고 하신 분
1: 아, 근데
0: 있고요.
1: 진짜로, 아, 기분이 이상합니다. 네.
0: 아, 그렇군요. 어떻게 뭐그 결혼식 때는 축가, 들러리 이런
1: 아마
0: 것들 쓱 되겠죠?
1: 제가 축사를 할것 같아요.
0: 아, 축사를.
1: 네.
0: 오,
1: 아, 근데
0: 러블리즈
1: 진짜,
0: 대표로.
1: 그쵸, 그쵸. 아무래도 멤버 대표로 또 언니랑 제가 라디오 이거 배텐 때문에 덕분에 더 가까워진 게 있어요. 지연이랑 룸메를 제가 가장 길게 하기도 했지만, 배텐 때문에 꼴 보기 싫은 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봐야 되잖아요. 언니도 그랬을 거란
0: 그게
1: 말이에요.
0: 가족이죠.
1: 진짜 그러면서 더 두터워진 게 아무래도 있어서
0: 예.
1: 또 언니가 축가를 너무 고맙게 축사를 저한테
0: 야.
1: 부탁을 해줘서 너무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네,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텐과 두 분이 몇년 동안 또 함께 했는데 결혼식 가면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1: 언니 나야 하는 순간 올것 같아.
0: 지금 약간 감정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1: 네, 지금
0: 미리 보기
1: 큰일입니다.
0: 한번.
1: 네.
0: 네네네네. 자, 그리고 그 권은비 씨가 이번 주에 베텐에 나와가지고
1: 네.
0: 예란 하나 컨텐츠에서 했던 그두 분의 사업 망한 얘기 리바이벌을 했거든요.
1: 아, 네.
0: 그때 한 벌이 남았다. 예, 한점 남아서 예인 씨가 소장 중이다.
1: 맞아요.
0: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이거예요, 이거.
0: 그게 이웃이에요?
1: 이웃이에요, 이거 맨투맨.
0: 한번
1: 제가 어떤
0: 봅시다.
1: 브랜드라고 제가
0: 한번
1: 밝힐 순
0: 봅시다.
1: 없지만
0: 예.
1: 이거 은비 언니한테는 없고 저에게는 있는.
0: 보여드려도 되나요?
1: 네, 뭐 아마 쳐도 안 이렇게 브랜드 이름을 모르시니까 이게 이제 은비 언니가 그때 당시 그린 로고.
0: 예쁜데?
1: 그쵸, 예쁘죠?
0: LMNO.
1: 그
0: 뭔가 그,
1: 면도 되게
0: 예.
1: 좋아요, 이거.
0: 뭔가 이거 LMNO 어디, 그 프랑스의 초대형 그 패션 기업. 그거 느낌 나는 거 아니에요? LV 무슨 뭐 M
1: 이게
0: 예.
1: LMNO가
0: 네.
1: 다그 뜻이 있었어요. 이제
0: 뭐죠?
1: 이거 로고 만들 때
0: 예.
1: 비밀이에요.
0: 그래요.
1: LMAO
0: LMAO 같다고 하신 분 있고.
1: 혜정 언니가 한번 입고 와달라고 해가지고 걸치고 왔습니다.
0: 사이즈가 어떻게 저한테 맞나요?
1: 아,
0: 안타깝게도.
1: 네, 요건 안 맞을 거예요, 아마. 네.
0: 아쉽습니다. 해녀복 에디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좀 애매하다고 하신 분 있고.
1: 애매하, 기분 나쁘네. 뭐가 애매해요?
0: 뜬티보단 낫다라고 하신 분도
1: 실제로
0: 있고.
1: 안 봤잖아.
0: 예.
1: 내가 알았어요.
0: 예. 그 약자 누이빈통이냐고 하신 분이고.
1: 아니에요. 다 이게 뜻이 있었습니다. 배튼티가 승이라고.
0: 그렇군요. 예. 자, 소비자들의 눈은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1: 네. 근데 이거 뭐 망했지만 재고는 어쨌든 다 털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재고는 다 털었다고 제 유튜브에서도 말을
0: 다
1: 했고,
0: 털었다는 게다 팔았다는 거예요?
1: 네, 다 팔았어요.
0: 지인들.
1: 똥값에. 네.
0: 원래 그러면 가격 정책 어떻게 했어요? 하나 한 장에 얼마씩 팔았습니까?
1: 그때 그냥 주변에 이제 옷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많이 그 자문을 구해서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왜냐면 이게 면이 진짜 좋다니까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0: 아, 면이
1: 면이.
0: 좋아요, 근데
1: 진짜
0: 진짜.
1: 면이 이게 나쁜 면이
0: 제가
1: 아니에요.
0: 맨투맨을 좀 싫어하는 편인데 이 맨투맨은 약간 부들부들하면서도
1: 부들부들하고
0: 예.
1: 진짜 나쁜 면을 쓴게 아니었기 때문에.
0: 5만 원 업다운이라고 물어주신 있고요. 예. 자, 오늘의 코너 세상의 모든 토론 티끌 논쟁 어떤 코너인지 소개해 주세요.
1: 네, 티끌같이 소소하고 자잘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저희들이 토론해서 배텐만의 결론을 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다양한 주제 받고 있으니까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금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0: 네.
1: 티끌 논쟁 주제 채택되면 선물 혈당차 보내드려요.
0: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논쟁 사연 가보겠습니다. 첫
1: 네,
0: 번째 논쟁.
1: 네, 더 최악인 상황은? 내가 죽은 뒤 핸드폰 공개되기 대 살아있을 때 거래 내역과 잔고, 통장 내역 공개되기. 1903님. 내가 죽은 뒤 핸드폰 공개되기 대

0: 살아있을 때 거래 내역과 잔고, 통장 내역 공개되기. 어떤 게 더 최악일까요? 프라이빗한 내용은 휴대폰에 더 많겠지만 죽고 난다면 사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일단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인 씨는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저는 이제 죽으면 이제 천국 가죠.
1: 천국으로 간다.
0: 네.
1: 아, 사후 세계는 있고 그러면 그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0: 아니요, 그냥 천국에서 행복하게 또 지내지 않을까요?
1: 세상에 관심 아예 끄고.
0: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도 안 죽어봐서. 근데 뭐 끝이지 않을까요? 개입할 수 없고.
1: 그렇군요. 그러면 죽은 뒤에 휴대폰 공개되는 거랑 내가 살아있는데 통장 내역 공개되는 거 뭐가 더 싫어요?
0: 전 죽은 뒤에 휴대폰 공개되는 게 더 싫어요.
1: 더 싫어요?
0: 왜냐하면 휴대폰에 너무 많은 사생활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가 죽은 뒤에 좋은 모습만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좋겠지. 저의 어떤 너무 민낯의 어떤 나의 삶을 다 사람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살아있을 때 거래 내역과 잔고가 통장 내역 공개?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돈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렇지도 암시렁치도 않아요.
1: 돈이 없다는 거는 별로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0: 오히려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싶어요.
1: 여기다가 세워놓고 싶다.
0: 네네네.
1: 정인 네네네. 땡땡은행 계좌번호
0: 언제든 감사한 마음으로.
1: 네. 어떻게 티셔츠 계좌번호 보여주면
0: 티셔츠
1: 그거 살게요.
0: 아 요거 하나뿐 하나 남은
1: 예,
0: 거예요.
1: 하나 남은 거. 네. 갖고 계실 거예요?
0: 리미티드니까 좀 가격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1: 얼마까지 올릴까?
0: 한 두 배 정도는 받아야죠.
1: 두 배 정도? 두 배
0: 해도 진짜 얼마 안 해요.
1: 그래요? 애초에 한번 써주세요.
0: 두 배 하면은 한 제가 봤을 땐
1: 야.
0: 괜찮죠? 진짜 가격, 합리적인 가격이죠?
1: 이 가격에 팔라 그랬구나.
0: 아니지.
1: 합리적이네. 괜찮아요.
0: 완전
1: 좋은
0: 괜찮죠?
1: 가격입니다.
0: 아니 왜 살아있을 때 거래 내역과 잔고 통장 내역이 왜 공개되는 게 최악이에요? 왜? 어디 뭐 그렇게 그 이상한 물건을 샀으면은 그것이 그렇게나 두려운가?
1: 그러게. 통장 내역 공개됐을 때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타격을 입을 게 뭐가 있을까요?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뭐 그런 게 있나?
0: 근데 출처가 불분명한 돈?
1: 아 그럼 이런 게 있겠다. 사람들이 막 요즘 인터넷에 돈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네.
1: 막 그 계좌 내역, 투자 수익 뭐 이런 거 공개하고 막 그러는데.
0: 맞아 맞아 있어.
1: 근데 알고 보면 그거 막 AI로 돌린 거고 막 합성이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0: 너무 불쌍하다.
1: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게 망신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크게
0: 오히려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고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저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었어? 하면서 뭔가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물론 이제 돈 많으면 막 빌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죠.
0: 근데 네. 이제 그거가 문제인 거죠. 돈 많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나한테 잘해주고 막 돈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날파리들은 쳐내야죠.
1: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날파리예요?
0: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나랑 친분도 없는 그만큼의 친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세상에 그런 돈 잔고가 공개되고 나서 야 돈 좀 이렇게 빌려줘라 막 이렇게 갑자기 하는 건 완전 나쁜 심보죠.
1: 살충제로 다 뿌려버려야 된다?
0: 바로 그냥 에프켈라 뿌려야 돼요.
1: 손 좀 벌렸다고 그냥 날파리 취급당하네. 아, 부모님께서 좀 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0: 아, 부모님은 날파리가 아니죠.
1: 효인이.
0: 효인이는 조금 그런 심보가 있긴
1: 조금
0: 해요.
1: 날파리예요?
0: 근데 당연히 가족은 근데 가족한테도 이제 돈이 이제 엮이기 시작하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럼요. 네. 예. 가족들이랑도 절대 돈으로는 엮이는 거 아닙니다. 예.
0: 근데 그래서 제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어떤 지인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그 인간 관계를 굉장히 철저하게 그리고 곁을 주는 것도 되게 딱 그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단어가 잘 생각 안 나지.
1: 그래요. 진짜 부자들은 이제 돈 자랑 잘 안 하고 뭐 얼마를 벌었다 내가 얼마 있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해서
0: 네.
1: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니고.
0: 그쵸?
1: 아 물론 뭐 더 벌릴 수도 있겠죠. 뭐 경제 채널에 나간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뭐 투자를 내가 잘한다 뭐 이런 걸로 뭐 책을 쓴다거나 그쪽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면 사실 자랑해서 얻을 게 없죠. 그리고 휴대폰이 아무래도 좀 더 치명적이겠죠.
0: 휴대폰은 거의 그 사람의 모든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고 절대 절대 공개되면 안 돼.

0: 거라고 생각해요.
1: 사실 뇌입니다, 뇌.
0: 그렇죠.
1: 네, 핸드폰은 뇌여서 내 생각을 사람들한테 굳이 쏟아낼 필요도 없고. 뭐가 더 싫어요? 깨톡이랑
0: 네.
1: 통화 내역.
0: 네.
1: 그다음에 AI 질문 내역.
0: 저는 깨톡.
1: 깨톡이 제일 싫다.
0: 네.
1: 깨톡에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0: 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깨톡에서는 가족들이랑 나눈 대화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뭐 굳이 세상에 알려줘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1: 가족 대화만 빼준다.
0: 그래도 싫어요.
1: 그래도 싫어요?
0: 네, 그래도 싫어요.
1: 그렇군요.
0: 네. 왜냐면 제가 저는 번호를 그 데뷔하고 이후 핸드폰 다시 받게 되면서부터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째 같은 번호인 건데.
1: 지혜 뒷담 있는 거 아니냐? 뭐 가족과 러블리즈 멤버들의 깨톡은 다 지워줍니다.
0: 아 진짜?
1: 그럼 공개돼요?
0: 그래도 안 돼요. 그냥 안 돼요.
1: 어디까지 지워야 돼요? 그러면?
0: 그냥 깨톡은 다 안 되고.
1: 깨톡은 다 안 된다.
0: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그 GPT를 뭐라 그러죠?
1: AI.
0: AI 서비스 이용한 그 검색 기록이나 통화 내역 이런 거는 괜찮아요.
1: 그건 괜찮아요. 네, AI한테 별거 안 물어봐요?
0: AI한테 진짜 별거 안 물어봐. 저 거의 영어나 영어를 많이 물어보고.
1: 이 단어 뭐야? 이거.
0: 이 막 제가 그 듀오 땡땡 그거 영어 하는 거 그거 하고 있거든요.
1: 땡.
0: 네, 예. 어플. 그거 할 때 이제 가끔 그 릴리한테 전화가 와요. 근데 릴리랑 대화하다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안 나오면은 그때 표현을 찾아봐요. 그래서 집 그 AI 서비스를 켜놓고 같이 그 듀오링 땡을 하기 때문에 거진 당연하죠.
1: 그럼 한번 볼까요 지금?
0: 근데 어떻게 봐?
1: AI의 대화를?
0: 봐도 돼. 진짜 봐도 돼요.
1: 그래요?
0: 진짜 뭐 그런 게 없어서. 아니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기도 하고.
1: 그래요.
0: 이거 뭐? 영어 버전 번역 표현.
1: 한화 오늘 경기 현황? 이거 왜 보지?
0: 저 지금 야구 그 예능 찍잖아요.
1: 아 그렇구나. 깜짝이야.
0: 그거랑 뭐 환전 금액 계산.
1: 지혜 씨의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0: 저 여권 재발급 받아서 여권 재발급 방법 이거 봐 이런 거밖에 없다니까. 나 저 예금 여 갔다 온 거 이런 거 봐봐. 완전 건전하잖아.
1: 그러네. 진짜 건전하다.
0: 완전 건전.
1: 예. 기자분들 키보드 치료하다가 시무룩해 지셨겠는데.
0: 아니 진짜로 저 진짜 뭐 저 그런 사생활이 진짜 깨끗해요 저는.
1: 핵건전.
0: 예. 핵건전 진짜.
1: 인터넷 검색 내용 같은 건 어떻습니까?
0: 인터넷
1: 그게 공개된다면.
0: 인터넷 검색 똑같아요. 인터넷 그렇구나. 검색도 아예 똑같아요. 이렇게 와 봐봐.
1: 다른 AI 쓰나봐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이거 저 N 거거든요. 네이땡. 제 이름 아까 기사 검색하느라 그리고 네네. 이거 하고 방금 이거. 그리고 이건 아까 낮에 촬영하고 온 것 때문에 뭐 좀 찾아볼 게 있어가지고 했고요.
1: 그렇군요.
0: 그리고 오늘 여권 사진 찍고 와서.
1: 이거 좀 가슴 아프네요.
0: 저 이러고 살아요.
1: 좋습니다. 네, 도파민 좀 달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예. 피부과 검색하고 막 사진관 검색하고.
1: 그래요.
0: 연극 그래요. 검색하고. LG 아트센터 어딘지 검색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1: 그렇군요. 신조어 뜻 검색한 거 없냐고. 서울이모. 늘 크크.
0: 없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모 너무 일만 한다고 하신 분 있고요.
0: 이래야죠. 더 힘들어지기 전에.
1: 그렇군요. 그러면 땡톡이랑 그 SNS DM 둘 중에 뭐가 더 건전한가요?
0: 건전? 다 건전하죠.
1: 애매한 표정이네요.
0: 다 건전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건전한 거는 지금 제 지금 제 AI 검색 기록이랑 네이땡 검색 기록과 같이 저의 깨톡과 DM도 다 건전한데 굳이 조금 더 공개 안 됐음 하는 거는 DM.
1: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더 최악인 상황. 휴대폰 통장.
0: 당연히 휴대폰. 네.
1: 휴대폰은 뇌입니다. 뇌.
0: 네.
1: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두피부터 복부까지 스트레스 리셋.
1: 자비니 스파, 국민 스파 자비니, 모두의 스파. 두피 탈모 복부 관리 자비니 스파, 부담 없는 헤드 스파.
0: 싹 관리했더니 혈색이 싹 도네.
1: 스파 자비니 스파.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0: 퍼플렉스. 변색, 곰팡이 걱정 덜어주는 인테리어의 완성. 퍼플렉스. 프리미엄 타일 줄눈 퍼플렉스가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SBS 생활정보.
2: 미세먼지가 많을 때 마스크부터 챙기게 되죠. 그렇다면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쓰면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라 보건용 마스크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지만 오존은 기체라 마스크로 막을 수 없는데요. 특히 오존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날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을 땐 바깥 활동이나 격한 운동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와 오존 둘 다 대기오염이지만 대응 방법이 조금 다르니까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쓸데없고 소소한 티끌 같은 주제로 토론을 펼치는 티끌 논쟁 정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다뤄볼 논쟁 소개해 주실까요?
1: 산 마을 대 바다 마을 더 살기 좋은 곳은? 8059님. 친구랑 산, 바다, 마을 중 어디에서 사는 게 나을지 토론했는데 결론이 안 납니다. 어디에서 사는 게 나을까요? 산 부근에 살면 산짐승이 내려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바다 근처에 살면 장마기간엔 진짜 최악이거든요.
0: 자, 뭐 사실 그 제일 좋은 건 한강 마을이겠죠? 네, 한강 보이는 마을.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가격이나 뭐 부동산 이런 쪽을 떠나서 내가 그냥 좋은 곳, 산 마을, 바다 마을, 어떤 걸 보면서 살고 싶습니까?
1: 저는 굳이 따지면 바다 근처에 살고 싶은데 왜냐면 전 또 해산물을 좋아하니까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이제 막 회 이렇게 쳐서 먹을 텐데
0: 안주거리가 널렸죠?
1: 네네, 진짜 그 점은 너무 좋은데 요즘에 조금 원래는 저는

0: 여행도 무조건 바다로 가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엔 산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북한산 쪽에 이제 리조트를 놀러 갔는데 그 북한산이 보이는데 그 산뷰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1: 요즘 날씨에 진짜 산 근처로 가면 더 시원하고 뭔가 약간 서늘한 정도 아니었어요 거의?
0: 네 맞아요. 진짜 저녁에는 쌀쌀해서 반바지는 못 입겠더라고요.
1: 저는 원래 산을 좀 좋아하고 예. 바다는 좀 뭐 당연히 싫진 않은데 바다 뷰 뭐 이렇게 숙소 같은 걸 잡으면 항상 아침에 어차피 창문을 못 보겠더라고요. 반사되는 것 때문에.
0: 아 그쵸 예. 그쵸.
1: 눈부셔가지고.
0: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보다는 산 푸릇푸릇한 그 나무를 봤을 때 기분이 더 좋다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1: 저희 어머니 입 자체가 산을 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거기서 오래 살았는데 이렇게 창문을 열거나 베란다 쪽을 볼 때 산이 보이는 게 좋고
0: 맞아.
1: 꿩 소리 가끔 나고 새 소리가 들리는 게 나고. 좋습니다. 바다는 뭐 당연히 파도 소리 들리면 아주 좋겠죠. 예, 공기도 뭐 바다 쪽에 있으면 나쁠 리 없고. 예.
0: 근데 이제 하나 걸리는 게 이제 그 산 쪽에 살면은 벌레가 많아가지고.
1: 벌레는 많아요.
0: 네, 그게 조금 걸리기는 하는데. 예.
1: 벌레가 아니라 무슨 새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지? 밤 보면 벌레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도 뭐 바닷가에도 벌레 없는 건 아닙니다.
0: 그렇죠. 바닷가에도 예. 벌레가 많죠 또.
1: 그리고 약간 바닷가면 그 특유의 약간의 그 짠내. 뭐 그 바다 내음으로 좋긴 한데 오래 쌓인 짠내는 또 안 좋거든요.
0: 안 좋죠. 네.
1: 그리고 바다 근처 그게 안 좋다 그러던데 차에 약간 소금기가 껴가지고 그거 세척해 줘야 된다 그러던데.
0: 정말
1: 부식된대요.
0: 어머. 네.
1: 차에 안 좋다 그럽니다. 그러면 산마을 바다마을.
0: 저는 산마을로 하겠습니다.
1: 산마을.
0: 네. 배디는요?
1: 저도 산. 네. 이미 전 산 쪽에 많이 살았고.
0: 네.
1: 근데 요즘 좀 겁나는 게 있어요. 곰이 나올까봐.
0: 아 베디네는 곰 안 와요.
1: 왜요?
0: 이미 살고 있어서. 네.
1: 그러니까 아 영역으로 내 영역으로 안 들어온다.
0: 안.
1: 내가 많이 긁어놨기 때문에.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 아파트에 살면 사실 곰을 뭐 그렇게까지 만날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산 쪽에 있는 주택에 산다.
0: 그럼 진짜 무섭겠는데요?
1: 그러면 담장을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가.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가끔 또 막 저기 이웃 나라 일본에서. 곰들이 막 이제 도시 민가에 출몰해가지고
0: 네.
1: 막 상해 입히고 인명피해 입히고 막 이런 뉴스들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곰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어가지고
0: 왜일까?
1: 어렸을 때 곰 관련 끔찍한 만화를 봤거든요. 그걸 보고 그다음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잡지사가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일상 에세이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건데
0: 네.
1: 꼭 한 달에 한 번씩 회색 곰에게 물렸다. 뭐 이런 기사 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거랑 상어가 뭐 내 옆구리를 물었다. 뭐 이런 기사들. 그런 네. 거 읽으면 되게 무섭거든요.
0: 아, 무섭죠.
1: 그리지만. 예,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곰이랑 상어가 있는데 바다랑 산으로 그렇게 무모한 트레킹이랑 수영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궁금했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요즘 곰이 좀 무섭습니다. 계속.
0: 곰 무섭죠.
1: 예, 그래도 산 마을에 살고 싶습니다. 예, 더 살고 싶은 곳은
0: 산이다.
1: 산이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제.
0: 가장 맛있는 첫 한 입은 뭘까요? 1948님 다이어트로 쫄쫄 굶다가 치팅데이 때 먹은 치킨 첫 한 입. 운동한 직후 시원한 이온 음료 한 모금. 사우나에서 찜질한 후 시원한 식혜. 스트레스 엄청 받고 먹는 매운 떡볶이 한 입. 상황까지 모두 포함해서 가장 행복할 것 같은 음식의 처음 한 입을 정해주세요.
1: 다이어트로 쫄쫄 굶고 뭐 치팅해보고 이런 경험 별로 없죠? 여희 씨는.
0: 다이어트 때문에 쫄쫄 굶어본 적은 없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딱 그랬어요. 오늘 낮부터 아예 밥 먹을 시간이 없이 계속 쪼쪼쪼쪼 스케줄이어가지고 방금 여기 뱉어놓기 직전에 딱 40분 떠가지고 그 집 근처 이제 김치찌개집에서 김치찌개를 먹는데 진짜
1: 천국이에요?
0: 너무 맛있어.
1: 와.
0: 제가 원래 그 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1: 그래요?
0: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아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1: 네. 배고프면 네, 뭐든지 맛있죠. 근데 이게 예인 씨는 다이어트로 막 치팅

0: 하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배가 고파서 먹는 그런 느낌보다 진짜 막 한 한 달 동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막 이러다가 치팅데이 하루 다 찾아와서 딱 먹을 때 사람들은 계획하거든요. 뭘 먹어야지?
1: 오늘의 나보다 훨씬 더 극대화돼서 맛있을 거 아니야.
0: 그렇죠. 그럴 때 뭘 먹느냐? 첫 한 입. 만약에 그러면 뭘 드시겠어요?
1: 저라면요?
0: 네.
1: 저라면 완전 진짜 한식 막 김 막 돼지 김치찜 막 닭발 막 해물 파전 막 그런 거 시켜가지고
0: 한식을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1: 이상하게
0: 하나를 하려 그러면 막 참다가 먹으려 그러면 넘버원은 한식 라면 아니면
1: 아 근데 뭔가 진짜 그렇게까지 치팅데이면 저는 진짜 치킨 피자 불닭볶음땡 불닭면 불닭땡면 그리고 그 뭐 진짜 막 파스타 막 닭발 그냥 완전 그냥 그냥 다 시킬 것
0: 다
1: 같아요.
0: 그냥 아, 그렇게는 안 되고 하나만 먹어야 된다.
1: 아우요.
0: 하나만 먹어야 되면 김치찜입니까?
1: 하나만 먹어야 되면 네.
0: 저는 하나만 먹으면 순대국밥.
1: 저는 돼지김치찜.
0: 아 돼지김치찜. 네. 오. 오.
1: 저는 괜찮네. 가끔 돼지 김치찜이 땡겨서 돼지 김치찜은 카니발 안에서 먹기도 완전 편해요.
0: 네.
1: 차 안에서 먹기도 엄청 편해요. 그 국물이 없고 이렇게 자작자작하니까 그 지방 행사 가고 이럴 때는 김치찜 시켜서 먹고 그래요.
0: 어, 매니저는 운전하면서 굉장히 좀 먹고 싶겠네요.
1: 대신 매니저님은 제가 헤매 받는 동안 드시겠죠.
0: 번갈아 가면서.
1: 네, 그렇죠. 네.
0: 자, 그러면 맛있는 한 입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와 이거 다 너무 어렵다. 비행기 안에서 먹은 라면 한 입. 이 비행기에서 먹는 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걸 미리 요즘에 그거 주문해놔야 된다면서요.
0: 아 그래요?
1: 이게 아니면은 제 라면이 없더라고.
0: 아.
1: 하여튼 그리고 등산 정상에서 먹는 김밥 한 입. 전 개인적으로 별로였어요.
0: 왜요?
1: 그냥 그 등산을 하면서 올라온 초코바가 더 맛있었어요.
0: 아 초코바가?
1: 네.
0: 당이 확 올라가죠?
1: 네네. 김밥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 다음 추운 겨울에 포장마차에서 먹는 어묵 한 입.
0: 아 이거는 최고죠.
1: 저도 이건 좀 동의 못해요.
0: 네. 아 왜요?
1: 어묵 한 입보다 어묵 국물이 나아요.
0: 아니 뭐 그거 한 세트지 뭐.
1: 다른 거죠. 어묵은 뜨거운데 막 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맛이 안 나요. 근데 어묵 국물은 그 먹었을 때 느낌이 아예 달라요. 그 뭐라 해야 돼? 그 염분이 몸에 싹 퍼진 느낌? 뭔지 아시죠?
0: 그렇죠.
1: 배디.
0: 예. 그건 뭐 너무 예. 어묵을 먼저 먹느냐, 국물을 먼저 먹느냐 차이지. 둘 다 어차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밥 먹을 때 거기 있는 순대부터 먹느냐 아니면 국물부터 한 입 먹느냐 차이 아닐까요?
1: 저는 사실 어묵을 안 시키고 국물만 먹을 때가 많아요.
0: 돈 안 내고 나와요?
1: 아니죠. 그 다른 음식에 떡볶이 이런 걸 시키고 어묵은 안 먹고 국물만 마시는 거죠.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건강검진 끝내고 먹는 죽 첫 숟갈? 이건 뭐야?
1: 이게 별로예요.
0: 이건... 누가 이래요?
1: 건강검진하고 나서는 일단 속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막 위내시경하고 억지로 재우고 막 전날부터 너무 쫄쫄 굶으니까 멀미가 나고 어지러워가지고 죽 별로?
0: 이건 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1: 건강검진 끝내고 뭐 드세요, 배디?
0: 그러니까 요즘은 죽 먹는데 제가 인생 첫 건강검진 했을 때는 그때 죽을 먹어야 되는 걸 모르고 그 건강검진 끝나고 이게 뭐 죽 식권 같은 거 주시잖아요.
1: 근데
0: 저는 감자탕을 먹었어요.
1: 속 아프지 않아요? 위내시경하고 나서
0: 전혀 보면? 모르겠던데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아픈? 그러니까 걔가 위를 막 긁었으면 상처가 났으면 모르겠는데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1: 그리고 저는 일단 목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삽관을 한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목구멍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 자체가 저는 좀 아파서 그렇게 좀 칼칼한 음식이 안 들어갔긴 하더라고요.
0: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첫 감자탕 맛. 첫 건강검진 인생의 그 강북 삼땡병원에서 딱 끝나고 아 이제 밥 먹는다 그러고 주변에 그 바로 한 도보로 한 10보 안에 있는 감자탕집 가가지고 소짜 시켜가지고 먹었던 그 기억.
1: 근데 항상 생각해보면 그런 큰 병원 근처에는 감자탕집이 있었던 것
0: 그러니까,
1: 같아.
0: 그러니까 먹으려고
1: 그러니까?
0: 있는 거예요.
1: 그 이유가 있네.
0: 그렇죠. 그렇죠. 네.
1: 하나 더 있죠.
0: 뭐요?
1: 놀이공원에서 먹는 추러스 첫입. 이것도 별로?
0: 공감이 많이 안 되나 본데요.

저는 비행기에서 안에서 먹은 라면 한입 하나만 그거 돼요. 왜냐면 놀이공원에서 먹는 추러스 첫 입이 요즘에 이 놀이공원에서 아 근데 제가 놀이공원 안 간 지 오래돼가지고 그 언 하긴

0: 먹는 거.
1: 그거는 따뜻하더라고요.
0: 첫 입으로 저는 오히려 막 그 갈증 날 때 첫 맥주 한 모금 이걸 이길 게 있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1: 저 갑자기 갈증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물에다 타먹는 몸에 좋은 거 다 들어간 오빠가 한번 제가 그거 병에 담았더니 왜 비눗물 마시냐고 했던 그 가루가
0: BCA인가?
1: 있거든요.
0: BCA?
1: 제가 그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있어요. 약간 에너지 부스터 하면서 그 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는? 그게 진짜 갈증이 완전 풀려요. 그걸 먹으면 갈증이라는 게 풀리는 기분? 사실 맥주는 갈증이 풀리지 않잖아요. 풀리는 기분인 거지. 그렇지만 이건 정말 실제로 갈증이 풀려요.
0: 엄청 풀리는데 맥주 마시면?
1: 진짜 나는 맥주 먹다 보면 결국에 텁텁하고 더부룩하던데.
0: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술로서.
1: 그런 건가? 예.
0: BCAA가 되게 좋은 기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PT 받을 때
1: 와, 저 너무 좋아요. 그게.
0: PT 받고 약간 당이 너무 많이 맛이 갔다 이럴 때 선생님이 쓱 상태 보고 BCAA를 한 병 타줄 때 있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예, 네. 몸에 쫙 빨려 들어가요.
1: 엄청 비싼 거 알아요?
0: 비싸더라고요. 예. 네.
1: 그거 좀. 한 포에 얼마인 줄 알아요? 네. 5천 원이에요.
0: 에?
1: 한 포에 5천 원.
0: 그런 게 어딨어?
1: 한 포에 5천 원이에요.
0: 그 정도는 아닌데.
1: 아.
0: 어디 걸 먹는 거예요?
1: 좋은 거.
0: 오, 뭐 저기 연예인들한테만 파는 그런 거 있나?
1: 그거는 진짜 먹잖아요. 베디 그러면 일단 그거 달지가 않고 그리고 정말 갈증이라는 게 풀려요. 너무 신기해요.
0: BCAA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1: 그게 아닌가 봐요. 예. 하여튼 뭔가 부스터였는데 진짜 좋았어요.
0: 그렇군요. 예, 비싼 거 마시면 맛있구나. 눈탱이 맞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수액 맞은 거 아니냐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거는 그 운동하고 딱 집에 와서 이 갈증을 참아요. BCAA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집에 와서 맥주를 팍 깐 다음에
1: 아 소리
0: 손가락에 막 묻은 것도 안 빨아먹어요. 팍 한 다음에 그거를 꽉꽉꽉꽉꽉꽉꽉
1: 아 맛있긴 하겠네요.
0: 예,
1: 네.
0: 기가 막히죠. 예. 자 그러면 침이 좀 튀었네요. 다음.
1: 나랑 싸운 내용을 익명으로 커뮤니티에 올린 애인 괜찮다? 아니다. 만취한 마치님. 땡큐브 보다가 발견한 주제인데요. 나랑 싸우고 연애 상담을 받고 싶었던 애인이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쓰는 거 괜찮나요? 익명이긴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사적인 내 일이 알려지게 되고 공개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0: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제가 화나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 누가 잘못한 거죠? 뭐 이렇게 배심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익명 글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1: 네.
0: 예, 저는 그 상당수가 주작이라고 보는데 예, 일단 그 표를 한 반반쯤 얻을 수 있는 밸런스가 적절한 그런 것들을 올리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누가 잘못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있는 사연이다. 내 사연이다. 네. 이러면은 열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1: 정말 싫죠. 이게 나라는 걸 모르겠지만 어떤 나의 그런 사적인 일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기분이 썩 좋진 않고 남자친구가 그거를 나랑 풀어야지. 그 일단 커뮤니티 글 올리는 남자친구였다라는 사실이 좀
0: 커뮤를 하는 것부터가 일단 좀
1: 조금 그런데요.
0: 아하.
1: 그렇지 않나요?
0: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걸 올렸는데 그거 올린 남자분이 익명이지만 쌍욕을 계속 먹고 있어.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러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래도 내 올린 거 자체가 싫다?
1: 좀 속 시원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0: 거봐 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열받은 거 맞지. 통쾌하다.
1: 그렇지만 일단 나랑 싸운 거를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구구절절 거기다 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0: 아, 딱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이름 얘기하지 않았어도?
1: 그 글이 내 얘기인지?
0: 네.
1: 그럼요.
0: 근데
1: 제가 알 길이 없죠.
0: 근데 비슷한 게 사실은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한테.
1: 친구들한테.
0: 내가 예인이랑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죠. 친구들 타고.
1: 그렇죠. 네.
0: 그럼 열받아요? 친구들한테 해도 돼요?
1: 그거는 어떤 친구한테 말했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덜 열받는 것 같아요.
0: 그건 좀 그래도
1: 네.
0: 내가
1: 얘기할 수 있다.
0: 지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거를

0: 자기가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죠.
1: 그렇군요. 네.
0: 베디는 근데 진짜 그렇게 뭔가 남들한테 어떤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
1: 저는 아무것도 얘기 안 합니다.
0: 일절 안 하실 것 같아.
1: 뭐 판가름을 원하지도 않고.
0: 근데 저도 점점
1: AI한테 물어본다라고 하시면.
0: 아 그러네.
1: 그럼... AI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그전에도 어디 물어본 적도 없어요.
0: AI 아니면 예전에 이제 그 지식인이라 그러나?
1: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습니다.
0: 아 진짜요? 예.
1: 딴 거 얘기 뭐 그러니까 스포츠 얘기나 진짜 좀 남들의 정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있지만 무슨 애인이랑 뭐 이런 얘기들 가족이랑 뭐 이런 거 뭐 그런 얘기를 해봤자 보통은 이런 건 답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죠. 예,
1: 잘 생각해 보면 답은 있는데 하기 싫은 것들이 문제죠. 예.
0: 그렇죠.
1: 나우누리에 진짜 안 물어봤냐고 물어 질문인데.
0: 나우누리가 뭐예요?
1: 나우누리라고 옛날에 그 PC 통신이 있었어요.
0: 예. PC 통신이 뭐예요? 메일이랑 다른 거예요?
1: PC 통신이 그 인터넷이 요즘 우리가 쓰는 거지 않습니까?
0: 네.
1: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네. 이제 집 전화 선을 써서 이렇게 모뎀이란 기계로 PC 통신 서비스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3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몰라요?
0: 처음 들어봤어요.
1: 천리안은 들어봤어요. 네. 그때는 진짜 인간에게 물어봐야 됐습니다. 글을 올려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앉아있지? 내 얘기를 익명으로 커뮤에 올리는 건?
0: 안 된다. 커뮤에 올리는 건 웬만하면 커뮤 말고 그냥 주변 지인분들한테 속 시원히 한번 툭 털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게 당사자랑 풀어야죠.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
0: 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중고마켓에 팔았다면 괜찮다 대 삐질만 하다. 1593님. 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쓸 일이 없다고 중고마켓에 파는 거. 친구가 안 쓸 물건이면 현실적으로 괜찮을까요? 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하면 선 넘는 행동인가요? 전 선 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친구는 그건 선물 주인의 선택이니 상관할 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베디는 진짜 신경도 안 쓰실 것 같긴 하다.
1: 아, 제가 준 선물을 중고마켓에 팔면?
0: 네. 한 5초 서운하고 마실 것 같은데.
1: 아니까 그러니까 뭐 아니 알게 될 가능성이 되게 낮다고 봐요. 네, 한번 줬으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를 것 같은데 굳이 알게 됐다. 누가 저한테 일렀다. 아니면 그 사람이 양해를 구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랬구나. 이렇게 약간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해가 호날두 레땡 당근에 올린 걸 알게 된다면 조금 그거는 서운할 것 같네요.
0: 귀한 거예요?
1: 네. 귀하죠. 예, 그래도 호날두인데.
0: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1: 메시랑 호날두 아니 그건 아니고 메시랑 호날두 하나 샀는데 뉴마치가 먼저 메시를 가져가고 호날두를 소해가 뒤에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소중한 선물들 뭐 받은 거 다 되게 쟁여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0: 네 저는 다 쓰고 다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선물 받은 거를 뭔가 중고 마켓에 판 적은 없는 것 같아요.
1: 커플템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0: 어떤
1: 커플템 같은 거?
0: 어떤 류의 커플?
1: 아니가 뭐 커플티라든가, 뭐 커플 시계 그런 거가 만약에 있다 상상으로 생겼다 이런 거는 헤어지면
0: 저는 예전 일이지만 한번 그냥 그 좀 비싼 반지였거든요.
1: 예.
0: 그냥 친구 줬어요.
1: 아 외국... 중학생이 비싼 반지를? 그 뭐 저기. 재벌 쪽 그쪽 계열이었나요?
0: 그래서 그 외국 그 친구가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제 친구가 제 남자친구였던 사람 말고 제 친구가
1: 뭐 상속자들 뭐 이런 학교였나요? 그래서 중학생이 보석을
0: 유학 간다길래 그냥 어차피 그 반지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줘버렸어요.
1: 그때 본인에게?
0: 예, 그 아니요. 그냥 제 유학 가는 친구한테.
1: 아, 그러니까 그걸 준 남자는 따로 있는데 친구가 유학 간다니까 너 이거 팔면은 그래도 한 몇 억 나올 거야 뭐 이런 식으로.
0: 몇 억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 가져라 이러고 그 친구가 가져갔어요.
1: 가져갔어요?
0: 네.
1: 먼 나라로?
0: 네, 먼 나라로.
1: 그 나라 금은빵이 있겠네요 그러면.
0: 그렇겠죠. 금은 금이 아니라서 금은 아니고.
1: 은이에요? 중학생 은이면 돈 많이 쓴 거죠 그래도.
0: 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안 쓰는 선물 나눔하는 거. 선물 받은 거지만

0: 안 쓴다 진짜.
1: 어떤 물건이냐에 따라
0: 그러니까 파는 건 좀 속물 같은데 네. 친구나 가족한테 나눔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 선물 받은 거지만
1: 가족들이랑 같이 쓰기는 해요 저도. 예를 들어 뭐 막 핸드크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은 동생도 하나 주고 엄마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해서 같이 쓰죠.
0: 화장품 쪽은
1: 네.
0: 그렇죠. 자, 친구가 내가 준 선물을 중고마켓에 팔았다. 삐친다? 안 삐친다?
1: 삐친다.
0: 삐친다. 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6: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워킷 워킷 안전화.
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1: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13: 지리를 사랑하는 사회탐구 강사 저 이도가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14: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15: 배성재 텐 오늘 티끌 논쟁 함께 하셨습니다. 정리인 씨와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뭐 스케줄이 있어 가지고 풀메가 돼 있는 정리인 씨 오랜만에 함께 했네요.
16: 네.
15: 아, 요즘 뭐 바빠 보여서 좋아요 아주.
16: 아유, 아닙니다.
15: 네. 빨리 부자 되셔 가지고. 예. 저희도 배텐의 큰 낙수효과 좀 한번 누리게 해 주시죠. 네. 통장 내역 공개하기 싫어질 때 왔으면 좋겠습니다.
16: 진짜 네. 그런 날이 오면 좋겠네요.
15: 저는요, 깨톡보다 통장 내역 공개하는 게 더 꺼려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날 오면 좋겠죠.
16: 진짜? 네. 그런 날 근데 안 와도 괜찮아요. 전 지금도 행복해요.
15: 그래요?
16: 네.
15: 죽어가는 목소리를 행복해요.
16: 여러분 저 행복해요.
15: 세바시 예인이.
16: 네. 네.
15: 자, 끝 인사해주세요.
16: 네. 끝곡은 없고요.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10년째 아침 라디오 넘버원 김영철의 파워FM 아침 7시 철파임을 들어봐. 디르르뚜뚜 디르르뚜뚜 철가를 넘버원.

0: 잔슨빌의 노하우를 담은 잔슨빌 캔엠.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유구한 역사가 담긴 남한산성에서 제31회 광주시 남한산성 문화제가 펼쳐집니다. 남한산성 성곽축성 400주년 기념 전통체험부터 다양한 먹거리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동호회 중에서는 취미생활이라는 목적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회원들끼리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끔 너무 가까워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무조건 가까운 것보다는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감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살짝 떨어져도 괜찮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자, 민서 피처링 폴킴의 2cm로 9월 11일 금요일 딘딘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동호회 중에서는 모임의 목적에만 충실하기 위해서 서로 적당한 거리감을 두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각자 이름만 알고 사는 곳이나 하는 일 같은 사적인 얘기는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호회의 정자세 아닐까 싶어요. 예,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사실 이성이 있는 동호회에서는 더더욱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동성끼리도 늘 이 동호회 문제가 너무 친해지거나 이러면 이제 사적으로 친해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면서 꼭 문제가 생기는데 딱 요 정도 좋지 않나. 왜냐면 진짜 막 운동을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커뮤니티를 찾아간 건데 뭔가 여기에 목적성이 좀 보이거나 이러면 아주 괜찮은 시스템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당한 거리감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핀란드 가서 살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가 너무 먼 곳.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의 적당한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재는 편이냐 해주셨는데 그래도 너무 멀어지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좀 유지를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냥 잠들게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온 지난주에 이어서 해외 출장간 벌구씨를 대신해서 마이티마우스의 쇼리씨를 모시고 슬리피씨와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하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리씨라!

0: 건강기능식품.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안전한 가스를 더욱 안전하게. 이 캠페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와 함께합니다. 굴착공사 시행 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내 집 앞 등 가스배관이 묻혀있을 수 있는 곳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 시행 24시간 전까지 반드시 공사 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착공사 계획은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콜센터 1644-0001을 통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다. 그 카페 사장님이 조금 무뚝뚝한 분이라서 처음엔 서로 눈인사 정도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 이제는 먼저 안부도 물어보시더라. 그래서 요즘엔 내 얼굴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 연하게 맞으시죠?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미겔의 Remember Me였고요. 성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자주 가는 카페 사장님이 사연자분만 보면 아 연하게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내 메뉴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좀 나랑 이제 친분이 생긴 거라고 하죠.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딱 그 식당 가면은 제가 시킬 메뉴를 딱 알고 그거 약간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뭐 이제 뭐 가가지고 오늘 뭐가 좋아요? 약간 이러면 이제 횟집 같은 데 가면 오늘 뭐가 좋아요? 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이 뭐 하면은 이제 아 에이 그럼 그거 주세요. 약간 이게 이제 너무 잘 아는 거죠. 하, 근데 요거를 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에, 근데 이제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가까워지면 괜찮은데 너무 빡 가까워지면 좀 힘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에. 자, 사연 보내주신 성철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나눠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이나 실시간으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저는 윈터의 여름의 속도, 로이킴의 We Go High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 임유주님이 생후 8개월 된 조카 집에 놀러 갔다 왔어요. 조카랑 놀아주고 안아주고 같이 웃다 보니 시간이 정말 순식간 지나가더라고요. 역시 아기는 존재 자체가 힐링인가 봐요 해주셨는데 이게 책임 없는 즐거움이라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저도 뭘 늘 니꼴로 만나면 좀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제는 좀 조심스러워요. 예, 저도 이제 니꼴로 만나면 얘가 너무 나이도 먹었고 제가 하는 행동들을 기억하고 약간 이러니까 애 앞에서도 약간 노래를 들을 때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차를 탔는데 막 노래 이제 랩이 나오는데 여기 욕설들이 좀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흥얼흥얼거리는데 약간 따라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좀 조심스럽다 해가지고 예. 약간 노래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듣고 그런 게 있지 않나. 송지현님이 퇴사했어요. 마지막 퇴근하고 집 가는 중이랍니다. 야호 해주셨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예, 앞으로 인생이 잘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자 잠시 후 2부는 슬리피씨와 그리고 마이티마우스의 쇼리씨와 함께 냉정과 열정사에 함께하고요. 저는 옥상달빛의 다이빙 솔루션스의 티켓 투더문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써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여러분 냉정과 이성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왜 자꾸 발음이 이상하네요. 흥분하지 마시고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으세요.
6: 아닙니다. 공감이 먼저예요. 지금 내 마음이 아픈데 냉정이고 이성이고 찾을 수가 있을까요? 위로와 공감, 이것이 최고의 해결책입니다. 아시겠어요? 콸콸콸.
7: 자, 뜨거운과 차가운 음식은 어떤 선택이 필요할까요? 냉정과 열정 사이. 자, 열정가의 슬리피 씨 그리고 마이티 마우스의 쇼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빵가루를 깎고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람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자, 안전한 선아 단신 생각 마이티 마우스 막내 쇼리입니다. 쇼리 질러.
6: 아, 지고 싶잖아.
5: 저는 해야 돼요.
6: 힙합계 개통령을 꿈꾼다. 반려견 퓨리 아빠. 랩이면 랩. 예능이면 예능. 예능 트롯이면 트롯.
5: 뭐야 이거? 이거 뭐야?
6: 리피리피. 슬리피입니다. 소리 벗고 배지 질렁.
7: 이거 완전 프리스타일.
5: 아 근데 이거 또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또.
6: 예전에 좀 했어요 이거.
5: 아 그럼요 했어요.
6: 세갑이 힙합계 개통령을 꿈꾸고 나 반려견 표리야 봐. 아니 진짜 하던 거예요.
5: 어디서 했어요 이거?
7: 이거 많이 했어요.
6: 많이 했어. 예능할 때
7: 옛날에 라스에서도 하지 않았어?
6: 했을걸요. 그래서 여덟 번 나갔는데 한 번 했겠죠.
7: 그래서 비나 구라형이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랬었던 거.
5: 저도 이게 라스에서 시작됐어요.
7: 아 그래? 네,
5: 이 소개를 좀 뭔가 특별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여덟 번 나갔어요 라스를.
6: 네.
7: 야. 형도 많이 나가지 않았어요?
5: 저 네 번 나갔습니다.
7: 그러니까. 네. 자, 두 분에게 온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4님 문자 쇼리 형님 읽어주시죠.
5: 쇼리 형님 육아 너튜브 하시네요. 리피 형님이랑 육아 콜라보 기원 정권 찌르기 1, 2일 차입니다. 우아가 언니랑 같이 있으면 어떨지 궁금해요.
6: 맞아요 맞아요.
5: 저는 형님은... 잠깐 스탑 됐어요.
6: 맞아 맞아. 먼저 시작했어요 형님.
7: 먼저 하셨잖아요.
5: 시작됐는데 일단은 그게 이제 뭔가 친구가 살짝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내가 바쁠 때는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바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편집이 끊겼습니다.
7: 아, 이제

0: 편집이 됐어요.
1: 아이가 지금 몇 살?
0: 6살입니다.
1: 아 그러면 네. 나이 차이가 꽤 나네. 형이랑 형, 리피 형 애랑
2: 3살이니까 3년 그러니까. 정도. 딸랑구예요, 딸랑구.
0: 뭐라고요?
2: 딸랑구.
1: 6살이면은 형 21년생인가?
0: 그쵸, 21년생.
1: 아 그러면은 에. 우리 조카랑 동갑이네.
0: 그래요? 몇 년 몇
1: 21년 3월 3일.
0: 3월. 아 그래도 좀 크겠다.
1: 예. 커요, 커요.
0: 지금 나이는 이제 몇 개월 차이도 크니까.
1: 아 맞아 맞아.
0: 네, 3월이고 저는 11월생이니까 좀 크겠네요.
1: 최근에 제가 그 조카랑 제 차를 탔어요. 옆자리에. 근데 얘가 이런가.
0: 어 좋은 차를 안 해?
1: 아니 이래. 삼촌 차. 삼 딘딘 삼촌 삼촌차 페라땡 아니네 이래.
0: 진짜 남자애?
1: 남자예요.
0: 아 진짜. 남자는 좀 더 빠르지.
1: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아빠가 얘기했대요. 근데 아빠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이탈리아 차가 좋다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너무 스포일된 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좀 안 좋은 애 같은 거.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길래 얘가 이런 이야기 금반지 달라 그러지. 페라팅 차 얘기하지 이랬어요. 아 이건 교육을 진짜 잘 시켜야겠다. 무섭더라고요.
0: 그러니까 남자친구들은 조금 더 차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1: 그 공유.
0: 얘기 때부터 조금 더 일찍 맞아.
1: 명수를 그 외우더라고.
0: 성향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나중에 한번 콜라보하는 날이.
0: 아 그러니까요. 뭐 슬리피가 불러주면 좋은데.
2: 너무 지금 조회수가 안 나와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 가겠습니다.
2: 잘 불러도 잘 될 때 불러야지.
1: 그러니까 나가서 미안한 거 있죠. 원래 안 나오는데 나갔는데도 미안해.
2: 그래서 좀 잘 되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알겠습니다. 7582님 문자 리피씨가 읽어주시죠.
2: 네 7582님께서 두 분 다 행사 단골 손님이라서 겹치는 행사 스케줄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0: 어 이상하게 근데 스타일이 비슷한데 겹치진 않았어요.
1: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마이티마우스 부를 때 언터처블까지 부르진 않을 거고 마이티마우스 부를 때 쇼리 아 마이티마우스 부를 때 리피 형을 부르진 않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겹치진 않는 것 같아요.
1: 그럼 리피 형 이제 행사를 가면은
0: 제주도 많이 가지 않나요?
2: 어 제주도 종종 갔죠.
0: 그러니까요. 그래 제주도에서 지금 털을 잡는구나. 내가 보고
1: 아는 사람 에이전시가 있어서.
0: 아 그 누군지도 알 것 같아.
1: 맞아.
0: 그 친구랑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털을 잡는구나.
1: 리피 씨는 이제 그리고 행사에 풀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제 리피 씨는 행사 가면 이제 트로트.
0: 다양하잖아.
1: EDM.
0: 그러니까.
1: 랩 이렇게. 발라드.
0: 그러니까.
1: 쇼미더머니 발라드
2: 트랩. 발라드 랩.
0: 맞아요. 스토리트 스토리에 올리는 거 보면은 다양해가지고 조금 이래도.
2: 그래서 이제는 거의 겹칠 일이 싶다. 잘 없어요.
0: 맞아요.
1: 행사 레퍼토리도 연구하더라고 막.
0: 아 그래?
1: 갑자기 막.
0: 아니 뭐 강의도 하지 않나?
2: 강연이 이제 끊겼고.
1: 강연 왜 끊겼어?
2: 강연이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1: 아 진짜.
2: 네. 올해부터 없어져서 강연은 없는데. 제가 원래 행사가 잘 없어서 오히려 마이티마우스가 많아서 잘 못 만났는데 지금 행사 없다가 이제는 트로트로 이제.
0: 뚫렸어요?
2: 좀 약간 뚫리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2: 괜찮아.
0: 신곡 필요해요 트로트?
2: 신곡 필요하죠.
0: 아 그래요?
1: 네. 왜?
0: 아니에요. 아니 몇 개 제가 이렇게 이상하게 트로트 곡이 몇 개가 있어요.
1: 왜?
2: 아 쓴 거예요?
0: 모르겠어요.
1: 그냥 형이 써놓은 거?
0: 네.
1: 하나
0: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써놓은 게 몇 개가 있어요.
1: 하나 슬쩍 쓰고
2: 한번 들어봐야지.
0: 또 욕할 것 같은데.
1: 아야.
0: 들어보고 나서 저번 주 얘기했던 아야 딘딘아.
2: 여보세요? 딘딘이. 야 하, 쇼리 형.
0: 이제 끝났다.
1: 어떡하냐. 자 오늘 첫 번째 사연 남성분인 6292님이 보내주셨고 쇼리씨가 소개해 주시죠.
0: 고등학생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지난 주말에요. 저녁을 먹고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3: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0: 할 말? 이번엔 뭐 갖고 싶어서 그래?
3: 응?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남친 생겼어.
0: 오마이갓. 예상치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딸이 좋아하는 남자애는 있었어도 사귀는 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고등학교 가면서 남친이 생긴 겁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져서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그랬더니
3: 워워 아빠 진정하고 2주 정도 됐어. 같은 학교 선배.
0: 뭐? 동갑도 아니고 오빠라고? 아니 어떻게? 누가 먼저 좋아했는데 어떻게 사귀게 됐어?
3: 학교에서 대학 탐방 갔었잖아. 그때 같이 갔다가 친해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학원 다니고 있었더라고. 그러다 뭐 고백을 받아서 일주일 정도 썸 타다가 사귀게 됐어.
0: 썸? 아, 그럼 공부는? 공부는 잘해? 그 얼굴 좀 봐봐. 톡 푸사 좀 봐봐. 빨리 봐봐.
3: 공부 그냥 평균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우리 집 바로 옆 단지 살아. 그래서 요즘 학교 갈 때 버스 같이 타고 가.
0: 버스를 같이 타. 야, 집에 올 때는 어? 같은 학원이면은 집에 같이 오는 거 아니야? 그 뭐 어떻게 데려다 줘? 뭐 어떻게?
3: 에이 아니 그 오빤 자기네 집으로 바로 가지.
0: 이러더라고요. 남의 집 아들 꺼내 아니 까내리는 건 아니지만요.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거기다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은 뭐 평범하더라고요. 키도 평범하고요.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요. 어제는 제가 학원 끝나고 차로 데리러 갈까 물어봤는데 종종 제가 픽업 갔다가 같이 야식 사들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3: 아니야 아빠 나 오빠랑 같이 학원 버스 타고 갈 거야 안 나와도 돼
0: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집에 10시 20분이면 도착하는데 어저께는 24분에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그 4분이 4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연애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내도 학업에 방해된다고 반대하는 느낌이고요. 진지하게 딸에게 고등학생인데 연애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회유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야 말이 좀 먹힐까 딸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 남자에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이야 고등학생 딸이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걸 어떻게 헤어지게 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는 6292님의 사연입니다.
0: 남들 같지 않아서 읽는데 자꾸 이게 제가 아니,
1: 두
0: 많이
1: 분은,
0: 떨렸습니다.
1: 두 분은 제가 볼 때 공감이 좀 가실 것 같아요.
0: 많이 됩니다. 네.
2: 아, 벌써 되죠. 벌써
0: 심합니다.
2: 아니, 결혼식 가면 막 못 보겠어요. 애가 세 살인데 결혼식 아
0: 맞아요.
1: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아 그러니까 지금도 어린이집 가거나 이러면 유치원 가거나 이러면 누구랑 좀 친하게 지내잖아.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것만 봐도 좀 막 안 되지 않아요? 마음이.
0: 그렇죠. 아니 그 엄마 친구들이랑 이제 만나잖아요. 애들이랑. 그러면은 이제 거기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같이 손 잡고 놉니다. 그런 사진을 저한테 이게 또 보여 줘요.
1: 난리 나죠.
0: 아, 찢어집니다. 진짜 가슴이 찢어져요. 진짜? 그럴 때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저 손 떼야 돼 이 생각보다 전 장인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1: 아, 진짜.
0: 네, 우리 장인어른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 한 번도 이게 감사한 마음을 갖곤 하지만 그래도 화가 나네요.
1: 리피 씨는 아직은 막 그럴 때 아닌가?
2: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예 상상되지.
2: 그 어플이 있거든요. 그 어플 있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는 어플이 있어요.
0: 그쵸, 그쵸.
2: 키즈 어쩌고 있는데 어느 날 처음으로 이제 제가 10개월에 보내서 이제 한 뭐 1년도 안 됐을 때야 태어난 지. 근데 누가 손을 잡고 있더라고.
0: 아 무조건 잡지.
2: 손을 잡고 있어. 깜짝 놀랐어.
0: 그러니까 이상하지. 그리고 또 아들끼리 또 이렇게 헤어지거나 만나거나 이럴 때 엄마들이 항상 하는 게 있어. 안아줘 안아줘 손을 안아줘요.
2: 맞아 맞아.
0: 안아주세요.
2: 안아주세요. 뽀뽀해줘.
0: 뽀뽀해줘요. 뽀뽀해줘요. 항상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1: 진짜? 근데 이게 또 딸 가진 입장인 거고 저는 조카가 이제 남자예요.
0: 그렇지 그렇지.
1: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픽업했을 때도 걔가 이러는 거야. 그 여자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막 단체로 놀다가 그리고 간다고 하니까 막 애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니꼴로 차 타가지고 니꼴로 저기 좋아하는 애 있어? 그랬더니 응. 그래서 누구야? 하면서 그 아까 단체 사진 찍은 걸 제가 보면서 누구야? 그랬더니 얘랑 얘랑 얘가 좋아 이러는 거. 그래서 야 셋은 안 돼. 제일 좋아하는 한 명만 골라. 그랬더니 아 그럼 얘가 제일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야 얘 괜찮게 생겼네. 야 얘 크면 이쁘겠다. 제가 이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매영한테 얘기했는데 매영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영이 이탈리아 세 명 다 좋아해도 된다고 세 명 다 좋아하라고. 근데 우리 누나가 미쳤냐?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게 아들은 좀 다르구나.
0: 아들은 좀 또 다른 마음이지 있죠. 있죠.
2: 쇼리스는 막 물어봐요.
0: 뭐요?
1: 누구 좋아 이런 거.
0: 오늘, 요즘에 좀 물어봐요.
2: 오늘 누구랑 놀았어? 하고 이제 남자애들 이름 하나씩 물어봐.
0: 그치 그치.
2: 근데 걔가 좋아?
0: 누가 제일 친해? 했는데 갑자기 좋아? 거기서 남자 이름이 나오면 걔는 집중 공략하죠.
1: 근데 네. 그런 거 있잖아. 막 나 누구랑 결혼할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
0: 그런 거 없어.
1: 아직은 없어.
0: 아직은 그런 거 없어. 이상하게 뭐 이 제 딸은 아직 그게 없는 건지 뭐 주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결혼 얘기는 안 해요.
1: 아니 저희 누나한테 가끔 엄마들이 연락 온대요. 오늘 집에 와서 니콜로랑 결혼할 거라 그랬다고.
2: 아
0: 진짜
1: 그렇게 온대.
2: 딸 엄마가.
1: 딸 엄마가 니콜로 잘생겨서 좋다 그랬다고 애들이.
0: 아 진짜로.
1: 근데 그 벌써? 얘기를. 우리 누나야 뭐 아들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걸 딸 엄마가 들으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딸 그러니까. 아빠가 들으면
0: 나도 맨날 그 얘기는 해요. 너 남자친구 어? 언제 만났고 뭐 언젠간 만나겠지. 뭐 이런 거는 해 지금도.
1: 지금도.
0: 어, 지금도.
2: 난 다행히 여자만 좋다 그래 계속.
1: 아,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2: 여자만 여자 친구만 어. 얘기하고. 오빠라는 단어도 대답 안 하고 어, 그건, 언니만 얘기해.
4: 근데

0: 만약에 속으로 많이 그 숨기네 슬리피한테.
1: 아, 근데 만약에 나중에 사위 될 사람을 데리고 왔어. 아. 남 아니 사위 될 사람도 아니야. 남자친구래.
2: 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1: 근데 거의 추성훈 형이야. 아. 나 딱 형 보더니 아 왜 안 오십니까?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6292님은 고등학생 딸이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떤 이유를 들어야 헤어지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리피씨.
1: 나슬리피가 추천하는 고등학생 딸의 연애를 그만두게 할 방법은 그 남자친구의 험담을 한다.
2: 와, 슬리피답다.
0: 자, 쇼리씨.
3: 쇼리가 추천하는 고등학생 딸의 연애를 그만두게 할 방법은 없다.
0: 없다고? 너무 깔끔한데요?
3: 근데 네. 이걸 저는 진짜 많이 생각하는데 네.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
4: 맞아. 네. 저도 이제 생각을 네. 해보면 내가 딸한테 뭘 해서 사실 제가 험담이라고 했지만 하고 싶지 않아.
3: 그치.
4: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한테 가서 뭐라고 하고 싶어. 사실은
2: 거기 가서 네 딸을 욕해?
4: 아니 가서
2: 반대로
4: 가서 내 딸을 내 딸을 짓담아요? 야 우리 딸 장난 아니야 더러워.
0: 그 사람한테 가서?
4: 아니 그냥 뭐 험담을 하든 뭘 하든 그러니까 내 딸한테 뭘 잘 못하겠는 거지.
0: 내 딸한테는 이야기를
3: 그치 상처되는 말 못하겠고 막 야 너 그만 만나 막 이렇게 세게도 말

0: 뭐왜 사겨 뭐 헤어져 뭐 진짜 사실 너 지금 말이 안 되잖아.
1: 막으면 막을수록 또 더 튕겨나가는 나이잖아요.
0: 맞아. 우리 다 겪었잖아.
1: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은 이제 본인이 겪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애 경험을 조금 해야지 또 나중에 또 남자분은 눈도 생기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거 어떻게 이거를
0: 쉽지 않아요.
2: 아니 문세윤 씨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딸이 중학교 이제 한 1, 2학년 정도 됐어.
1: 아 이제 완전 사춘기네.
2: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1: 진짜로.
2: 근데 세윤이 형이 그걸 듣는데 진짜 부들부들 떨리더래 몸이. 근데 당연한 거니까.
1: 근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네. 친하네.
2: 그러니까 엄마랑은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안 했다가 뭐 이렇게 슬쩍 떠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되게 쿨한 척하면서 그래 사진 봐봐. 보자. 뭐 잘생겨 나와 보자. 야 남자가 봐야 돼. 아빠 알지? 막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 나쁘지 않게 생겼대. 그리고 공부도 잘한대. 아 기분 나쁜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주말에 뭐하냐 이랬더니 공포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대. 그래서 영화표를 이제 막 끊어주고 막 용돈을 달라 그랬는데 진짜 세윤이 형이 너무 해주기 싫은데 하, 그래 이렇게 이별하는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아 이렇게 점점
1: 멀어지는
2: 얘를 보내줘야 되는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아 이제 얘는 나를 떠날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벌써 했다고.
0: 야, 엄마 아빠를 찾는 게 10년밖에 아니래. 그러니까 안 된대요.
2: 그래, 10년.
0: 초반
2: 그래.
0: 10년.
1: 진짜 요즘에 그래. 저 그거 되게 심해요.
0: 아 제가 얼마 전에 4년 남은 4년 남았네요.
1: 진짜 되게 심해.
2: 아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봤는데 그 20년 전과 20년 후의 사진이 나왔는데 그림이 아기가 한 6살, 8살 정도 되는 아기들이랑 막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모습. 막 그래서 엄마가 조용히 해 이러는 사진. 그리고 TV 볼 때 막 애들이 막 거실에서 막 엄마 아빠 괴롭히면 막 나와 막 이런 거. 그리고 20년 뒤에 사진을 봤는데 엄마 아빠 둘이만 운전하고 있고 그리고 소파에 엄마 아빠만 앉아 있고
1: 허전한 사진.
2: 밥 먹을 때도 엄마 아빠만 앉아 있고 약간 이런 사진을 봤는데 아 이게 얼마 안 걸리는구나 시간이 진짜.
0: 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2: 그러니까
1: 요즘에 제가 그게 되게 심해요. 그 이제 조금 이제 금방
2: 아니 아직 6살인데
1: 이제 4년밖에 안 나왔어.
0: 아니 왜냐면 친구가 이게... 우선으로 바뀌어요 이제.
1: 아 진짜로 요즘에는 뭐 놀러 갈 때도 아빠랑 같이 노는 게 재밌다가도 친구랑 놀러 가는 걸 제일 좋아하고 막 이런 게 생깁니다.
2: 아 쉽지 않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제안한 의견 참고해 주시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1: 네 아 저는 딱 이 노래가 그냥 처음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크라운제이의 그녀를 뺏겼습니다.
2: 아 씨 그치
3: 뺏겼습니다.
2: 자 리피 씨
0: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1: 이거 너무 좋다.
0: 세븐틴의 날 속어 가라. 날 속어 가라.
1: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
0: 좋네. 와, 사귈 이거. 거면 날 속어 가라.
1: 아 이거 너무 좋다.
2: 좋습니다. 야. 자 저희는 이렇게 두 곡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촬영 누가 얘네 좀 알려 우리 건드릴 수가 있다면 먼저 날 쏘고 가라 How boom 쏘고 봐봐요 누가 얘네 좀 알려 우리 건드릴 수가 있다면
1: 먼저 날 쏘고 가봐라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냉정 얼쩡사의 슬리피 쇼리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하나는 유고님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2: 네.
3: 10월에 결혼하는 아는 동생이 제게 축가를 불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전에 노래방에서 부른 에일리의 저녁 하늘을 듣고 결혼하면 꼭 축가를 부탁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다 너무 긴장해서 망친 기억이 있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동생이 간곡히 부탁을 하고 저도 사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실수할까봐 걱정이 돼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꿀팁 있을까요?
1: 하나하나 유고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쇼리 형 결혼식을 못 간 것 같은데?
4: 아, 저는요 결혼식을 되게 스몰 웨딩으로
3: 안 했어. 아니 안 불렀어.
4: 근데 못 불렀어요. 안 부른 게 보다는 가족끼리 했습니다. 그래서
1: 쇼리 형이 또 그리고 집이 좋아.
4: 뭐 뭘 좋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3: 아, 차 좋더라.
1: 높은 집안이라.
4: 아닙니다. 뭘 높아요?
3: 차 되게 좋죠.
4: 전혀 아닙니다. 이게
1: 차 되게 우리 같은 사람들 초대를 못 했지.
3: 아, 장난 아니야.
4: 진짜 너무 불편하네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진짜 가족끼리 저희 이제 그 가족이랑 제 베프 열몇 명만
1: 근데
4: 해가지고.
1: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4: 아 뭐냐면 제가 이게 생각하기에 그 저희 이제 와이프네 쪽 가족이 되게 적어요. 수가. 근데 제가 이제 좀 뭔가 친구들 뭐 맘 먹고
1: 동료들
4: 네, 동료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막 다 부른다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3: 쇼리 씨가 규모가. 진짜 인성이 좋아서 진짜 많이 올 거예요.
1: 그러니까 당연하지.
3: 불렀으면 진짜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4: 근데 이게 뭔가가 너무 그거 뭔가 나의 결혼식일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분위기가 와이프도 집중받고 뭔가 가족과 가족 간에 이제 뭔가 그런 축하받는 자리여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제가 이제 다 부르기 시작하면은 나의 결혼식이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야. 느낌이.
1: 근데 약간 축의금에 대한 이런 생각은 별로 없으셨나 보네.
4: 그런 거는 없었어요.
1: 좀 아쉽거나 막 이런 거.
4: 뭐 그거까지 계산하면은 뭐 끝이 없죠.
1: 왜 옆에 이걸로 한탕 가자 이랬더니
3: 몰디브 갔잖아 그 돈으로.
4: 아니 근데 또
1: 자기야 이거 한번 크게 하자.
4: 너 방송까지 같이 하지 않았나?
3: 저 방송 막 그때도 라스 나가서 아예
4: 아 그랬네.
1: 아니 그게 아니라 결혼식을 찍진 않았지.
3: 나 찍진 않았죠.
4: 아 그랬나?
1: 결혼식을 찍지는 못했어요.
4: 되게 화려했는데 결혼식 날.
1: 내가 알기로 그때는 해가지고. 아내분이 그때까지는 촬영에 별로 이렇게 안 하고 싶다 약간 이랬던.
4: 맞아.
1: 촬영을 별로 안 하고 싶다. 그래서 리표 형이 너무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3: 너무 아쉽다.
4: 설득이 됐네.
3: 지금 생각해도 아쉬워.
1: 그때 대신 이제 결혼
3: 원래 터키즈인가? 그 뭐 못 잡겠지 하면서 용지 씨도 원래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그걸 하자 그것도 돼 있었어요 원래.
4: 아, 진짜로. 네. 아 진짜 화려했어요 근데 결혼식장.
1: 화려했다기보다는
4: 저쪽 이제 남산 쪽이었잖아요.
1: 맞아. 그때 맞아. 약간 IMF 금모으기 운동처럼 사람들이 축의금 박스에 들어가려고 한 30분씩 줄을 서서 축의를 했던.
4: 맞아.
1: 축의만 하고 가셨고 그 결혼식장에 있는 ATM 기기가 돈이 동나가지고.
4: 진짜로?
1: 그 돈이 돈났어요 형.
4: 진짜로?
3: 네.
4: 와 이 뭐
1: 제 17번으로 리피 도와주자면서 지나가던 시민분이
4: 너무 감사드렸네요.
1: 제가 알기로는 지나가는 스트리머 분들이 그냥 키고 들어오시기로.
4: 아 진짜로?
1: 실제로 그냥 슬리피 결혼식 생중계하면서 그냥 들어왔어.
4: 또 누가
3: 그게 다 그 트로트 가수분들 팬이었어.
4: 맞아.

0: 맞아.
1: 영탁 씨 팬.
0: 어, 맞아 맞아. 영탁 씨 뭐, 팬들 팬. 맞아 봤어.
1: 라이브 켰어 라이브.
2: 어, 진짜. 아니 팬분들이 그냥 들어오신 거야?
1: 그냥 들어왔어요.
2: 그분들은 네. 축의금 했나?
1: 안 했죠.
2: 아 그래. 네.
3: 되게 어 진짜 근데 사람이 엄청 부쩍부쩍부쩍.
1: 맞아 맞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2: 그럼 아, 축하합니다. 그 쇼리 형 결혼식 때 축가를 어떻게 하셨어요?
3: 아 저는 이제 종국이 형이랑 아~ 범키 씨한테 부탁을 해서. 아~ 예, 그래서 범키 씨한테도 제가 그러니까 원래 제가 엄청 좋아했던 노래가 러브라는 노래예요. 프라이머리 아~ 러브.
1: 최고죠.
3: 예, 그 노래를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범키 씨한테 얘기하고 이제 종국이 형은 또 이제 저와 함께 또 예, 그쵸, 제가 예. 또
1: 이제 형제죠.
3: 사랑하는 형님이니까 예, 부탁을 드렸죠. 어~ 예, 상추 형이 또 사회에 봐주고 어. 그렇게 했습니다.
2: 리피 씨 결혼식은 축가가 거의 한 8팀 정도 네,
3: 거의
2: 있잖아요.
3: 거의 뭐 미니
2: 네, 어디 2부 나누고
3: 무슨 콘서트 아니었어요? 콘서트
2: 9팀. 애프터 파티까지 해가지고
1: 네, 9팀 됐죠.
3: 아 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준비하는 것도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1: 아 근데 다들
3: 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1: 다들 안 행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길었다.
2: 아 그 어, 그래. 결혼식 네. 오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최하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 지 사리사욕만 어. 채운 결혼식이다 이렇게. 아,
1: 너무 길었다.
3: 아 네. 그랬나? 어.
2: 그리고 이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많이 앉지도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고 아, 그러시니까. 아, 근데 이제. 맞아요. 지 사리사욕 채우려고 한 결혼식이다 이런 게요.
3: 딘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크게 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2: 전 그래도 뭐 어쨌든 아내 될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축하를 좀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아, 왜냐면
3: 맞아요 맞아요.
1: 버린 것도 있고
3: 맞아요.
2: 그것보다 그냥 한 번이니까 그래도 조용히 하는 것보다는 좀
3: 맞아요.
2: 저도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뭔가 스몰로 하기에는 약간 사람들이 조금 섭섭해할 것 같은 느낌이
3: 좀. 아 저도 이게 스몰 웨딩이 그런 게 좀 힘듭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다 한 명씩 한 명씩
2: 연락하고,
3: 선배님들 또 이제 또 이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죠.
2: 자 어, 축가 잘 부르는 팁 리피 씨가 축가 좀 잘하잖아.
1: 제가 축가를 그래도 좀 하는데요. 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축가는 자리가 좌지우지합니다.
2: 그
1: 좌우합니다. 진짜 부담스러운 자리에 세우거든요. 보통. 뭐라 그러지? 버진로드라 그러나? 거기에 세울 때도 많아요.
2: 가운데.
1: 가운데 조명 핀 조명 들어오고 다 나만 보고 신랑 신부는 아무리 친해도 정면으로 나를 보고 있으면
3: 맞아, 맞아.
1: 정말 뻘쭘해요.
3: 그 되게 뻘쭘한 게 뭔지 알아요? 거기 또 지나갈 땐 저는 신랑 신부한테 잠시만요 이러면서 지나가야 돼. 살짝 비켜달라고.
1: 그래서 무조건 사이드로 가야 되고요. 발라드 할 때 가사를 다 외워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2: 아 눈을 감고 불러라.
1: 눈을 감고 부르는데 눈을 감은 내 모습을 너무 보니까 보면대를 세워야 돼요. 보면대를 세워 맞아. 무조건.
3: 보면대 가사는 있어야지.
1: 보면대를 보면서 또 보면서 시선을 피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만 하면 훨씬 안 떨립니다.
3: 그치 그치 그치.
2: 쇼리 씨 팁 있어요?
3: 저요?
2: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3: 없습니다.
2: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하나하나 유고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저희는 프라이머리 피처링 범키 팔로알토의 러브 듣고 야.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4: Yeah. I can call it love, and you can call it love, my babe. Let's go.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냉정 열정사의 두 번째 사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인 8473님이 보내주셨고 리피 씨가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는 대학생입니다.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자리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꼭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2: 성훈이 어디 산댔지?
1: 아, 저 학교 앞에서 자취해요. 주말에 가끔 본가에 내려가고요.
2: 아, 맞다 맞다. 성훈이는 혼자 지내서 좋겠다. 난 집에 가면은 형이랑 동생이랑 부대끼면서 사는데.
1: 아, 저도 누나랑 부대끼고 싸우면서 살다가 혼자 나오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2: 에? 대박. 성훈이 누나 있었어? 와, 난 당연히 외동인 줄 알았지.
1: 그 다음은 소개팅 나가서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2: 아, 그럼 자취하시겠구나. 아, 혼자 있으면 외로우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1: 네, 전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2: 아, 원래부터 형제 자매가 없으셔서 그런가 보다.
1: 어, 아니요, 저 누나 한 명 있습니다.
2: 에? 진짜요? 어, 전 외동인 줄 알았어요.
1: 또 외동 같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 이게 그냥 사랑 많이 받고 자란 느낌이 든다는 건 줄 알았는데 칭찬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며칠 전 가족과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했더니,
2: 야 성훈아, 아우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그게 어떻게 칭찬이야.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 없고 양보 잘 안 할 것 같다, 뭐 이런 뜻인 거지. 아유 진짜.
1: 듣고 보니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학교에서도 팀플 할 때 제 의견을 먼저 말하거나 친구들이랑 뭘 정할 때 자연스럽게 제 위주로 생각했던 뭐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인별그램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누나 있는 남자가 인기라던데, 저 누나 있는데 왜 외동 같다는 소리만 듣고 다닐까요? 누나 있을 것 같아요 소리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0: 자, 외동이 아닌데 이런 사람들에게 외동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고민이라고 하신 8473님의 사연이었습니다.
1: 외동 같다.
0: 혹시 리피 씨는 누나가 있고?
2: 저 누나 있어요?
1: 예, 네, 누나 있어요.
2: 진짜로?
0: 외동인 줄 알았죠.
2: 외동 살짝 느낌 있는데.
1: 근데 또 저는 외동 같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어요.
2: 형 같다는 느낌이 있어.
1: 아, 그래요?
2: 형도 있어.

0: 약간 느낌이 있어요.
1: 근데 아예 요런 있어. 쪽으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2: 아예.
3: 네. 아, 형제.
0: 쇼리 형은
3: 난 누가 봐도 막내.
0: 막내. 어. 위에는
3: 어, 위에는 형.
0: 아, 형.
3: 형 있고.
0: 어. 두 살?
3: 두 살. 오.
0: 어. 오. 약간 딱 두 살 형한테 오. 많이 맞고 자란. 어. 그래서 형 말 잘 듣고
1: 싸우면서
0: 형이랑 별로 안 싸우고 그냥
3: 어, 어렸을 형이 때는 엄청 네.
0: 그러니까 형이
3: 교집합이 없어.
0: 그러니까 형이 이거 해 하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3: 어, 어. 근데 어. 교집합이 없어서 어렸을 때는 형이랑 하나도 안 친했고 커서 이제 친해지는 게 좀 성인이 돼서 어. 그게 좀 많이 친해졌어.
0: 형은 좀 형 뭐 하지?
3: 저희는 공부 쪽인데 아. 네, 네. 어렸을 때 그래서 형이랑 좀 형은 집에만 있고
0: 키가
3: 우리 형은 저보다 커요. 어. 어, 어. 나보다 크고 하여튼 뭐. 나랑 안 닮았어.
0: 정상 키?
3: 완전 어 나 나보다
0: 나랑... 우리 같은 느낌이 아니고.
3: 그렇지 그렇지.
1: 정상 키가 어. 뭐야?
0: 아니, 우리 같은 키가
3: 170은 이제... 넘지. 우리는. 어, 어. 어. 근데 이제 뭐 생김새도 진짜 지나가면은
0: 몰라?
3: 아무도 몰라.
0: 어 진짜.
3: 아예 좀 다른 오. 느낌.
0: 처음 만난 사람이 어 외동인 줄 알았어 하면 사실 막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지 않나?
1: 아, 여긴가요?
3: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1: 외동인 줄 알았어요.
3: 어 어떻게 누군가한테는 근데 좋은 표현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0: 어떻게 긍정적일 수
3: 아니, 이제 있죠? 뭔가가 엄청 그냥 집에서 사랑 듬뿍 받고 이런 거 잘한 것 같다. 뭔가 이런 어 이렇게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 생각해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나?
1: 그러면 칭찬은 아니네.
3: 아 아니 사랑받고 자란 건 칭찬이지.
1: 아, 나는 케바케네 케바케.
3: 뭐 이게
0: 아. 근데 그게 100% 칭찬으로만 하는 뉘앙스는 아니잖아 사실.
3: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아. 좀 긍정적으로 아. 해석하고 싶은 건데
0: 그러니까.
3: 그게 어 쉽지 않지.
1: 살짝 부정적인 아. 쪽으로 아. 봐야 되겠네요.
0: 그쵸 그쵸.
1: 아. 퍼센트로 치자면.
3: 아. 아. 어때요?
0: 저는
3: 외동 같다는 얘기 들었어요? 딘딘은?
0: 아 저는 누나 있는 게 너무 공공연하게 다 아. 세상에 알려져 있으니까 아. 이제는 안 듣는데
3: 그치 그치 이제는
1: 근데 좀 막내 느낌이 났어
3: 막내지 딘딘은 막내
0: 너 막내지? 약간 뭐 이랬던 적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사실 외동이야? 이거 할 때는 저는 사실 칭찬의 뉘앙스로 한 적은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이게 막 엄청 이 사람을 깔려고 하는 이야기도 아니었고 그냥 어 얘는 약간 본인 위주네 싶으면 어 약간
3: 그냥 어
0: 근데 님, 님 외동? 약간 이런 느낌 어 외동? 어. 어 솔로? 약간 이렇게요
3: 어, 어, 어.
1: 저는 약간 이렇게 곱게 자랐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치, 느낌? 그치.
3: 어 깔끔하고
1: 원실석에 화초
3: 어 뭔가 깔끔하고 어. 피부도 하얗고
1: 좀 돈도 많을 것 같고
3: 어 안경 쓰고
1: 어. 어. 그러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
0: 근데 사실 형제자매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뭐 생태계처럼
3: 그치
0: 내어주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양육강식으로 배우게 되죠.
3: 아 그럼요.
1: 와 키워보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뺏겨요.
0: 아 근데 형이 좀 주도만.
1: 아니 애기들끼리. 그 뭔지도 모를 때부터 그렇게
3: 서로,
1: 하니까
3: 서로 경쟁이 생기는구나.
1: 어, 그게 본능적으로 생기는 아, 것 같아.
3: 그 생존 본능이 어떻게 보면은.
1: 네. 어. 뺏기고 그냥.
0: 근데 이제 그때 부모로서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3: 아, 근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상상도 안 가요. 아까 전에 뭐 이렇게 대기하면서 얘기 나누는데. 이 둘 사이를 뭔가 중립을 지켜서 뭔가 키운다라는 게 뭐 한 번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삶이잖아요.
0: 근데 리피시 보니까 중립 없던데.
3: 중립 없네.
0: 그냥 넌, 첫째 넌 무조건.
3: 첫째? 아 그래? 너 딸바보? 어. 무조건 첫째야?
0: 무조건
3: 너가,
0: 첫째.
3: 너가 둘째인데.
1: 아
3: 둘째면
1: 첫째가
3: 조금 뭔가 둘째로 가는데 마음이.
1: 첫째가 둘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아. 주변에서 이현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좀 했어요. 첫째가 최고다라는 느낌을 좀 줘야.
0: 아니 첫째가 둘째를 때리기 시작했는데 왜 첫째가 최고라는 걸 해줘? 첫째한테 그럼 안 된다고 해야지.
3: 근데 우리 집도 저희 집안도 우리 형이 첫째가 그 최고였습니다. 어렸을 때.
0: 근데 우리 집도 첫째가 최고였어요.
3: 어 진짜로?
0: 첫째한테 제일 좋은 거 해주고 첫째한테 다 해주고.
3: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 첫째?
0: 뭐 예를 들면은 첫째가 뭐 갖고 싶다 그러면 해줘.
3: 무조건.
0: 어.
3: 그 집에 뭐 하여튼 뭐 살 때 선택은 우리 형이 먼저.
0: 맞아.
3: 우리 집에 그 보온 도시락이 하나가 있었는데 네. 저는 겨울에 갑자기 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난 몰랐어. 야 준서 봐. 너는 왜 여름에 보온 도시락 갖고 다니고 겨울에는 그냥 도시락 갖고 다니냐. 그래서 어? 그때 가서 내가
0: 아
3: 유레카 거기서 생각이 난 거야. 그래 내가
0: 본, 아 속았구나.
3: 어 본집에 가 아니 본집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내 친구가 그러는데 왜 여름에 나는 보온 도시락 갖고 다니고 겨울에는 이거 갖고 다니는데 그 엄마가 깜짝 놀랐네. 그 뒤에 엄마가 다음날 도시락을 사왔어. 그래서 사왔는데 새 도시락을 형한테 주고 쓰던 걸 내가 쓰는 거야.
1: 옛날엔 다 심했던 것 같아.

0: 그
1: 나는 그때는. 뭘 배워본 적이 없어. 우리 누나는 다 배웠어. 바이올린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2: 맞아.
1: 클라리넷.
3: 그걸 다 배우셨다고?
1: 그리고 과외하고 난 과외를 받은 적이 없어.
3: 보통 악기는 하나인데?
1: 난 학원.
2: 와 근데 좀 그건 진짜 서운했겠다.
0: 하여튼 뭐 근데 뭐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는 안 해요.
2: 자 8473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외동 같단 말을 들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누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두 분이 고민해보는 동안 저희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473님은 외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외동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누나 있을 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먼저 리피씨.
1: 나 슬리피가 추천하는 누나 있을 것 같았다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기놀이를 연습해서 가지고 다닌다.
0: 자, 쇼리씨.
2: 오늘 저는 슬리피씨를 보고 생각이 났습니다. 쇼리가 추천하는 누나가 있을 것 같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네일아트를 한다.
0: 아, 외동 느낌 없다. 네일.
2: 네일아트 하나 딱 하면은 누나가 있더라고.
0: 맞아.
2: 슬리피씨 지금 살짝 했잖아요.
3: 저 살짝이 아니라 대놓고 했죠.
2: 네. 요즘 네일 누나가 합니다. 있잖아요.
0: 맞아.
2: GD

0: 씨도 하잖아요.
1: 누나 있죠.
0: 누나가 있습니다. 어. 뭔가 이 교집합이 네일 아트를 하면은 뭔가 누나가 있을 거.
1: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진짜.
2: 약간 누나랑 놀다 보니까. 저도 그런 쪽이에요. 제가 저희 집안에 친가 쪽에 아들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촌 분들이 다 저거 다 딸을 낳으셔서
0: 집에. 그러니까 와, 저, 되게 귀하네.
2: 다 모이면 아들이 항상 나밖에 없어. 와. 근데 어릴 때 공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근데 나도 해야 되잖아.
0: 같이 놀라면.
2: 같이 놀라면.
0: 같이 놀라면.
2: 그러니까 나 빼고 하고 있어.
0: 그치.
2: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때도 그때 뭐 저는 국민학교 다녔지만 막 같이 괜히 했어. 그래서 좀 늘은 거야.
1: 맞아.
2: 그러니까 학교 이렇게 뭐 가든가 무슨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공기를 잘하면
1: 맞아.
0: 맞아. 그 어렸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2: 1차원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
1: 맞아. 근데 공기가 누나 있는 거에 거의 판도였어.
0: 그치.
2: 왜냐면 형제들끼리는 집에 공기 자체 하지, 없어.
1: 안 하지. 형제들끼리는 그냥 컴퓨터 게임하다 싸우고 막 때리고 하지.
0: 그치. 여성분들이 또 공기를 또 잘했어요. 맞아. 남자는 좀 제기차기 뭐 이런 거. 이런 거였던 것 같고
1: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2: 고무줄을 갑자기 한다든가.
0: 고무줄. 고무줄 무조건 누나지. 딘디 씨도 네일 아트 했나?
1: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수학 여행 갔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저를 그걸로 많이 썼어요. 그 뭐라 해야 되지?
0: 연습
1: 마네킹.
0: 아 연습.
1: 그래가지고 막 메이크업도 제 얼굴에 해보고 막 지우고 이랬는데 손톱에다 내 이제 매니큐어를 발랐는데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수학여행을 가야 됐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제 오른손 새끼가 너무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서 뭐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돌로 막 이걸 긁어냈어요. 울면서.
0: 초등학교 4학년 때.
1: 자 어쨌든 저희 의견 이렇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노래 준비하셨는지.
0: 저는 시스타의 나 혼자.
1: 뭐 그냥 솔로가 아니다.
0: 그쵸.
2: 저는 이제 공기 하면은 이제 공기 반소리 반 박진영이죠. 웻 골랐습니다.
1: 좋습니다. 자, 2주 동안 이제 저희 코너 함께 해주셨는데 쇼리 형님 맞습니다. 어떠셨는지.
0: 일단은 다음 주에도 나올까요?
1: 뭐 시간은 한번 형님 괜찮으시면
2: 어떻게 뭐 쭉 가실 거예요?
1: 형님 괜찮으시면.
0: 뭐 공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1: 공석은 아니죠.
0: 아무튼 뭐 너무 재밌었고 그래도 이 시간에 또 이게 또 동생분들과 오랜만에 또 수다를 떨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1: 9월 16일에 신곡 나오신다고.
0: 맞습니다.
1: 제목이
0: 맞습니다. 저희 이 노래가 소주밤이라는 노래입니다.
1: 소주밤? 행사곡이네요.
2: 딱 봐도 이거 달리는 노래다.
0: 파티곡인데
1: 후렴구 살짝 뭐 하이라이트 메들리 살짝.
0: 근데 제가 지금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SBS는 심의가
1: 조금 타이트해요.
0: 지금 살짝 쉽지가 않아요.
2: 심의 버전 만들어야죠.
1: 우리끼리 말하는 거니까.
0: 그래요?
1: 노래가 아니라 우리끼리 말하는 거니까 뭐.
0: 뭐 소주밤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1: 소주밤, 소주밤. 약간 이런 느낌.
0: 뭐 일단.
1: 밤밤밤 소주밤.
2: 제가
1: 다시 흔들어 소주밤.
2: 제가 마셔라 마셔라 했다. 음주를 조장한다 방송 금지당했거든요.
0: 그랬어요.
1: 저도 뭐 그런 게 있었었는데.
2: 난리 부렸어요.
1: 어제 저희가 나오면은 좀 심의 클린 버전으로라도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자, 능력 열정사에 마무리할 시간 왔고요. 저희 도움이 필요한 일들 있으면 뒷면 홈페이지 금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 저희 이렇게 두 곡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전 4부 딩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용감한 형사들입니다. 자, 그럼 세라 베랄리스의 브레이브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세라 베럴리스의 브레이브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용감한 형사들이었는데요. 골라온 이유는 제가 또 이번에 새로 이 용감한 형사들 프로그램 시즌 5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지난번에

한번 게스트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다가 아참 내가 좋아하는 결의 프로그램인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연락이 오셔가지고 참 기분 좋게 지금 합류를 해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막 재밌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실제 있는 사건이니까 이게 그거를 해결하셨던 이제 형사님들의 이야기 시점으로 좀 들어보면 너무 끔찍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알려져서 점점 이런 사연들이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이제 방송 시작하면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저는 블락비의 토이, 도영의 안녕 우주 이렇게 두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9839님이 대학원생인데요. 얼마 전 학부 동기들과 학교 앞으로 놀러가서 아지트인 양꼬치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여니까 지도교수님이 떡하니 앉아계시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나가려다가 동기 녀석이 인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합석해서 같이 술도 마셨는데 계산할 때 보니 교수님이 드신 소맥값이 저희 테이블에 찍혀있더라고요. 동기 녀석 꿀밤을 때리고 싶었네요 해주셨는데 재밌네. 이거 웬만하면 교수님이 결제를 하는데 교수님이 결제를 제자들한테 하고 가는 거는 그렇게 인기가 있는 교수님이 아니었지 않을까. 자, 저희는 Snoop Dogg 그리고 Wiz Khalifa의 Young Wild and Free 그리고 캐시의 Soft Spot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우효의 청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3: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